0: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0번째 시간입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1: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 한 시간은 좋게 걸릴까요?
1: 네,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0: 뱃사공들이 너도나도 말했다.
1: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2: 물살이 세니까 그렇죠.
0: 돌보 사나이가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강을 건너기 전에 배를 먼저 상류에는 물방앗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사수로로 건너야 맞은편 나루터에 닿을 수가 있지요.
2: 건너가서는 또 배를 끌고 한참 으로 올라가야 이쪽 나루터에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0: 모태똥은 미간을 찡그리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이윽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돌려 안순장 뒤에 있는 둥그런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1: 저 산이 영반산입니까?
2: 맞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0: 그 산은 별로 특별한 데도 없고 높지도 않았다.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하지만 산비탈에는 봉긋하게 솟은 무덤이 많았다.
1: 저긴 왜 저렇게 무덤이 많습니까?
2: 태평군의 무덤이죠.
1: 만사를 내려올 때도 무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태평군의 무덤입니까?
2: 그렇지요. 태평군이 여기서 만 명 넘게 죽었는걸요?
0: 덜보사나이가 또 끼어들었다.
1: 심하구나. 대수보에 가보면은 거기도 무덤이 엄청 많아요. 대수보에서만 2,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을 때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2: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정말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밤이 되면은 울면서 복수해다 복수해다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었다. 그쯤 류백승이 안손 장거리를 가로질러 오더니 경례를 했다.
3: 모두석 동지, 왜 여기 있습니까?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다들 이 강을 사납다고 하기에 한번 보고 싶어서요.
0: 모태똥이 류백승을 보면서 말했다.
4: 백성, 금사강에서도 배를 뺏어오더니 여기에서도 배를 얻었군. 무슨 도깨비 같은 수를 쓴 겁니까?
0: 류백승은 안경 뒤로 외눈을 숨벅이면서 개면적에 웃었다.
3: 적 영장이 배를 한 척 보내줬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놀랄 일입니다.
0: 모태똥은 뇌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었다. 노백성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어제 전투를 보고했다. 그들은 강기슭을 떠나 안손 장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1: 지금 얼마나 건너갔지?
0: 모태똥이 걸으면서 물었다.
3: 배가 너무 작아서 한 마리 40명밖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0: 노백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3: 이제 겨우 한계탄이 건너갔습니다.
1: 배를 더 얻을 수는 없습니까?
3: 하루에 두 척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작답니다.
1: 그래요. 두 척 가지고는 안 될 일이죠.
0: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4: 검사강에서는 더 큰 배로도 꼬박 1회가 걸렸어요. 이대로라면은 아마 한 달은 쉬리 걸릴 겁니다.
0: 백성, 설악의 53사가 사흘 전에 회리까지 쫓아왔어요.
4: 며칠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3: 그렇죠. 청사령하고 조례 동지도 너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4: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석 달계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0: 모태똥은 굳은 얼굴로 느릿느릿 곱씹었다.
3: 그렇습니다.
0: 노백승도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4: 또 비가 오려는가 봅니다. 다리는 전혀 놓을 수 없단 말이죠.
0: 모태똥은 고개를 들고 하늘과 산마루의 검은 구름을 바라보았다.
3: 그렇습니다.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뗏목을 띄우자마자 휩쓸려 가더군요.
4: 노정교 말고는 다른 다리가 없습니까?
3: 없습니다.
0: 요백승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태똥은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1: 노정교를 빼앗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4: 아주 특이한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흑옹에 걸린 몇 가닥 쇠발줄 위에 널판자를 놓은 거랍니다. 여기에서 320리나 떨어져 있지요. 그래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라야 해요. 그러고 나서 모태똥이 덧붙이었다. 내 생각에는 노정교 쪽으로도 적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지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들이 지키고 어렵겠지요.
0: 류백승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4: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0: 안손장거리 밖에서 모태똥은 천천히 걸으면서 류백승한테로 다가서며 말했다.
4: 백성이 지금도 걱정이 크지만 요 며칠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봤어요. 대도하를 건너지 못한다면 애도라 서강으로 가더라도 석달계 꼴이 나서는 안 되지요.
0: 노백승은 반짝거리는 모태똥의 그 눈빛에서 고집스럽고 승리를 갈망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앞에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선두보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멀리에서부터 주덕, 주울레 등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붉은 용이 높은 산, 골짜기와 경로 사이를 날아야고 있었다. 그야말로 벅차고 멋진 중국 혁명의 화폭이다.

0: 공군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열고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가서 로종교를 빼앗기로 결정하였다. 한 갈래는 류백승과 서병진이 홍근 일사와 간부탄을 이끌고 안순장에서 강을 건너 동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림표가 홍군 이사와 1군단 군단 주의부 그리고 5군단을 이끌고 서쪽 기슭으로 북상하는 것이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320리나 되는 거리를 사흘 안에 가야 하였다. 대도와 서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는 선두부대는 홍군 사판이었다. 1926년 5월 엽정이 이 판의 판장을 맡았다. 1차 국공합작 시기 이 판은 독립판이라고 불리우는 북벌군 선두부대였다. 부대원 가운데 공산당원이 많았었는데 정사교와 하승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오페부의 군대를 쓸어버리었다. 들판에는 적들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오페부 군대의 주력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었다. 이 전투로 독립판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판은 남창봉기와 상남폭동에 참관 뒤에 주덕과 진희를 따라 정강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소베트를 지키느라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부대의 전투력은 날로 강해지었다. 지금 이 부대의 단장은 27살에 난 왕계상이다. 그는 강서 익양 사람인데 방지민이 이끄는 부대에 있다가 사탄으로 왔다. 겉보기에는 마르고 작아 수수해 보였지만은 작전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전투를 할 때면은 놀랍도록 침착하였다. 게다가 벌써 사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었다. 정치비원 양성문은 올해 21살인데 마르고 큰 키에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다. 복군 장정중학에서 공부를 할 때 집이 가난했는데 공산당원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뒤 폭동에 참가하였고 모태동과 주독이 복군 서부에 왔을 때 홍군에 들어왔다. 양성문은 1933년에 벌써 판정치위원을 맡았다. 그는 생기고 활발해서 어느 부대에 가든 열정이 좋았다. 작전뿐만 아니라 바리잡기 시합이나 물깃기 시합, 마당을 쓸기 시합 같은 자잘한 겨루기에서도 다른 부대에 뒤지지 않으려 하였다.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 사탄하고도 단장 왕계상하고도 제법 손이 잘 맞았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대도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강양쪽은 모두 아스란히 높은 산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만이 끝없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다. 행군을 하면서 졸다가는 언제 강에 떨어져 고기밥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행군 첫날은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도중에 두 번 전투를 하고서도 80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튿날 동틀 무렵 대호가 몇 리도 못 갔을 때 가라말 한 필이 뒤에서 바람처럼 달려왔다. 군주의부 통신원이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문서를 건넸다. 군장 림표와 정치비원이 서명한 긴급 명령문이었다. 군위에서 좌로군은 29일까지 로종교를 탈취하라는 전부를 보내왔다. 당신들은 최고 속도의 행군력과 단호하고 기동적인 수단으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마지막에 몇 마디 격려의 말이 있었다. 당신들은 전선의 영웅이며 홍군들의 본보기이다.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리라 믿는다. 양상문은 문서를 단장에게 넘겨주었다. 왕계상은 그걸 보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찾으며 말했다.
1: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29일입니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군요.
2: 그렇습니다. 고작 하룻밤 하루낮이죠.
0: 양상무가 대답했다. 왕계상의 여인 얼굴에는 쓴 웃음이 떠올랐다.
1: 도주를 습격하면서 하루에 160리를 걸었다는 게 최고 속도여서.
0: 양성무 역시 그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1: 물론 대단히 힘들겠죠. 하지만 왕동지, 이건 명령이 아닙니까?
0: 부대는 걸음을 다그치었다. 양성무는 부대를 멈춰 세우고 명령을 전달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정치부 전사들을 각 연호로 보내 행군을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군사위원회 명령에 쫓아 밤낮으로 240리를 걸어 내일 새벽 6시까지 로정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사들은 더 속도를 내 힘차게 걸었다. 양성무가 그 모습을 얼마쯤 바라보다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소년 호위병 백동무가 달려와서 물었다.
2: 정치원 동지, 무슨 이름입니까?
3: 별일 아닙니다. 걷고 싶어서 그래요.
2: 걷다니요? 안 됩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3: 괜찮을 거요.
0: 호위병은 양성무가 고집을 부리자 탄장에게 달려갔다. 왕계상이 물었다.
1: 양동지, 왜 이러는 겁니까?
2: 모두들 신나게 걸어가는데 나도 다리 좀 길러야죠.
3: 구다리로 되겠어요? 걱정 말아요.
0: 양상무는 곱비를 호위병에게 넘기더니 총총히 걸어갔다. 오전에는 별탈이 없었다. 오후에 높은 산 하나를 넘는데 산 위에서 총소리가 나자 부대가 멈추었었다. 왕계상과 양성무가 앞으로 달려갔다.
2: 왕동지, 어쩔 겁니까?
0: 양성무가 왕계상을 보며 물었다. 이 산은 오솔길 하라만 산 꼭대기로 통했는데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1: 공격합시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한 겹안이면 족합니다.
0: 왕계상이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둘러선 사람들이 미덥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자 왕계상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
2: 저 안개가 우릴 지켜줄 겁니다.
0: 과연 안개가 가까이 선 나무도 안 보일 만큼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2: 그래요, 될 것 같군요.
0: 양성무가 말했다. 전사들은 종칼을 꽂고 수류탄을 넉넉히 챙겨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20분쯤 지나자 산꼭대기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었다.
2: 나팔을 부세요! 어서 나팔로 응원해줘야 합니다!
0: 양성무가 뛰면서 소리를 쳤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으로 치어 올라갔다.

전투는 금방 끝났다. 적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산 아래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사들은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두 시간이나 허비하고 말았다. 날이 저물었다. 10리쯤 가자 행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누구 배선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만 들려왔다. 왕계상이 양상무 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양동지,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고 사람이고 몹시 지친 것 같아요. 양상무는 난찬 얼굴로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 7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110리를 더 가야 합니다. 밤길이라 걷는 게 더 힘든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해먹다 보게 되면은 2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전에 달 수 없을 거예요. 단장 동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왕계상이 대꾸가 없자 양성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좀 더 버텨봅시다. 누구나 쌀은 있으니 몇 줌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왕계상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걸으면서 쌀 주머니에서 생쌀이라도 꺼내 먹었다. 그러고 나니 힘이 나고 걸음도 빨라졌다.

장편 소설 대장정 7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아닌가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처원청심환이고요. 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 제품 자체는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육 도구 전축원 북사삼, 이런 희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이 공농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히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경락과 폐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본 제품은. 그리고 귀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데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 환자들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떠나기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었느냐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님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폐혈이 심한 님상표는 궁금하죠?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혈이 심한 님상표는 가슴이 벌써 침침해 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심폐혈이 심하다는

0: 이 증상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이것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짓게 되게 되면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인가 하고 호흡계통의 문제 거기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병원에 가서도 기침 많이 짓는다고 이 방면에 기침 먹는 약을 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해도 잠시 낫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범하가 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를 통치해야 되는 건데요.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심폐를 통치하는 제품이 바로 초음 청심환 청심치명 발미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늘 뭐 본 제품을 복용하시면 느낀 점을 말한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말하면 거처를 하죠. 그런데 거처가 생기는데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데 구강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치아를 계속 청소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지분을 한두 개 쓸 때면 난 그 배수를 써도 또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서 애들이 엄마 구강청소 잘해 칫솔질 잘해 가서 하고 금방 와서 몇 분 지나지 않으면 또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걸 미뤄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바로 이런 입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도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문가분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위에 침침하고 그다음에 그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청심환 한동안 먹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아, 이 청심환 정말 이 말을 들으려니까 10년도 넘게 걸린 약인데
0: 20년 넘습니다. 예, 예.
2: 그렇습니까?
0: 예. 제 이 방송을 통해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부당한 브랜드 이름으로서 활신통, 신타, 삼보 이렇게 이번에 초음청심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예, 그리고 가격이 한 통에 199원
0: 무대 가격 싸면 140원 분하죠. 예.
2: 예, 예. 그래, 옛도 나을 먹게 됐대다요.
0: 야, 그렇습니다.
2: 그리고 예. 준주호구 OTC 치료약.
0: OTC 공약입니다. 예, 예. 예,
2: 믿음직 합니다. 그리고 신약 대학방에서 이렇게 판매한 거나 영 좋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리고 약이 효과 좋은 이 약이 10년 넘게 판매하고 가격도 안 변하고 예, 믿을 만한 정말 약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내 활동이 좋아지게 또 가고 저 배달받자고 듭니다.
0: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청심환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이 가슴이 편안한 저 심장이 없고 후두후두 떨 때는 정말 영 바쁘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거 차소리를 무슨 전화소리 영 그렇게 뜨거운 것을 놀란단 말인가.
0: 다른 사람들은 아주 뭐 내사롭게 지나가는 소리도 네. 나에게는 놀라게 된다. 그렇죠.
3: 그런데 예. 이래서 조약 많이 썼는데 야 어째 나를 거 처량하다 또 무슨 했다는 아이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 방송도 이런 사람들도 이 좋다는 내 애는 사람은 정말 쓰러왔는데 근데 여기 아기들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또 열심히 듣고 이래 좋은 성심에 대해서 이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리고 또 입에 입금이 피 난다 이래 등가 보다 내게 딱 맞더라만
0: 예.
3: 예. 이래서 내 이래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지금 많이 왔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약장 빠이가 믿는지 가다만 합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이, 그래서, 이, 저, 또, 가시도 볼까 하니, 정말, 한 통이 또, 그니까 99일까지 뭐 하려면 10일까지 나아가는데 그래도 또 많이 싸우면 또 높지 이래까지 좀 이 우리 저 로백성들이 쓰기 좀 좋다만 이래서 난 심장이 어제도 이 나 먹은 배장이 자꾸 들어오니까 저 음식이 딱 저 아들한테 자꾸 내 강교도 어디 가서 야 나 뭐 되든만 지금 아이들 남아
0: 예.
3: 야 어제 꾸준히 계속 슬려서 이번에 또 아홉 강이
0: 그렇게 하셔. 예,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남편이 이 전 성신환 예,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원래는 이게 그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예, 잠 잘 못 자고 예, 자꾸 이렇게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하니까 이 몸이 잠깐 자꾸 용 심장이 조금 이렇게 용 아파하고 그러다가 만다 그래 이 약을 이렇게 이래 방송 보고 또 이 가격도 예, 한 총에 이게 199원이 그 하니까 나 괜찮고 또 이 믿음직한 그 내냐 빵에서 또 판매하고 하니까
0: 그러면 인정하죠.
4: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먹은 지 한 열흘이 됩니다. 이게 용 정신하고 용 좋다고 해가지고
0: 아, 예. 예. 빨리 효과를 봅니다. 예,
4: 예. 예, 이전에는 이런 보건 약품을 그렇게 선호하던 게 예, 먹어보고 좋다고 소리 더 먹겠다고.
0: 예,
4: 예 그래서 예, 좀 더 이번엔 조금 더 주문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예, 하시죠. 가격, 예, 좋은 정신만은 가격적으로서 예. 세각이 한가 이래 드린 장 아홉 가게 세가 열여덟 가게 여섯 가게 차원이라 할 때는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일간 예. 복용하는데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험 놓고 쓸 수 있는 심장병 치료 제품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거나 적게 되어 있으니까 실험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교환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게 저기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5: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약도 광고약도 많이 쓰고 중일이 배우고 천약도 많이 썼다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5: 근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이야기 내게 맡겼다 하고 쓰는데 지금 어제는 넉 달 남았었습니다.
0: 그래요? 예, 한계 치료 과정 잘 견지하셨네요.
5: 예. 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좋아지지 않을 예, 이유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예.
5: 예, 저녁 이게 너무 저기 숨이 답답해서 예,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심률도 100이 넘던 건데 이 약을 쓴 다음에 지금 심률도 80으로 정상이 됐어.
0: 뇌상적인 예. 심률로 됐습니다. 예.
5: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릴적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셌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정상이 없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지금 아홉 각 쓰면 세 각 더 준다지요?
0: 아, 그렇죠. 예, 예.
5: 예. 그렇게 이번에 더 싸서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래요.
0: 아홉 가게 세각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보증할 수 있는 한 개 치료 과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쓸 때 네. 다음에 한 가게 일병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실험 놓고 쓰시면 됩니다.
5: 예,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내일 건강하세요.
5: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예, OTC 자원 정신만 약은 어전 10년 넘었었는데 저는 예, 아 이제 와서 머리 후에 맞고 맙니다. 아이 엄청 써도 예, 아이 더 좋았겠는데 지금 와서 그래도 그 지금도 늦지 않을까나 예, 그랬고 그래 10년 넘었었는데 그 보죠. 아이 그리고 약도 값이 그냥 첫감부터 쭉 그냥 올라가고 그냥 아이 다른 반응도
0: 가격이 언정되죠.
6: 예, 효과도 예, 예. 얼마 좋습니까?
0: 예.
6: 다른 약은 이르자고 무슨 반이 와 그래 그뭐 먹던 게 이거는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6: 그리고 생각해서 아마 한강 더 주지
0: 예.
6: 그게 이만한 약이 또 없대니까
0: 예. 그렇죠.
6: 다른 데 가서 예. 써봐도 그래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래 좋을 때 저는 예, 정말 중간길로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그저 아이 아픈 데 없이 그저 와서 한 나흘 나 이중 또 그래주고 또 그래주고 했습니다. 그러던 게 예.

0: 아주 조금 기다려. 그런 게 이래 좋아지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 얻은 것 같고 예. 그래 계속 단기적으로 많이 쓸수록 아이 활동은 더 좋습니까? 많이 갈수록
1: 그렇죠. 예.
0: 그래 더
1: 비례적으로 올라가게 됐죠.
0: 예. 열여덟 각사 뭐 그런 저
1: 여섯
0: 각사 예. 그 활동에 참석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1: 아,
0: 예. 성의하고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청심 치명 발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심장병으로 진단이 났거나 혹은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쓰시면서 몇 가지 기초 제품을 함께 쓰시겠다며 기본으로서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기본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심장 주자를 하셨거나 혹은 또 심장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비후성 심근증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란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의 안에 관상동맥이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분적인 심장 근육에 관상동맥에서 피가 전달되지 못하며 그 심장 근육은 군살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히려 심장이 수축위안, 수축위안 할 때 수축위안에 오히려 방해를 놓을 뿐 그로 인해 가지고 심장병에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말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 공동의 약화를 더 많이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제 이야기한 이런 증상 몇 가지 증상과 이미 뭐 여러 가지 약을 써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초온 청심환을 시도해보는 것이 기본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긴 시간 동안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직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서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오히려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되면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해결받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입니다. 이 동력펌프가 정상으로 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뭐 혈압약 치료를 하지 않고 심장병 치료만 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는 이런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도리가 여기 통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숨이 많이 찬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숨이 많이 차갖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고 뭐 집이 3층에 계시는 분들도 계단마다 새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도 계속 숨이 차서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심장, 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당신이 혈액순환 과정에서는 꼭 거기에 산소가 만파 상태를 갖고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갔다 왔다 하는 과정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산소 퍼센트는 98% 이상 만 100% 이런 산소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 혈액순환 과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포화 상태의 산소를 실은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갔다 짧아서 20개에서 하는 사이에 보통 20개 내지 10개 하는 사이에 그다음에 머리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을 완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2: 네, 그렇기 잠시만요. 때문에

0: 분 된계랍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통통심하노스입니다.
2: 예.
1: 난 이 통통심하노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걸지도 못했었군요.
2: 예.
1: 그 다음에 저 따집에서 문을 닫아도 예, 자꾸 놀라 부들부들 떨었어요.
2: 아, 예.
1: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와도 부들부들 떨고.
2: 아, 예.
1: 그래, 품약을 많이 먹었었구만. 그래, 따야 됐더라.
2: 예.
1: 그래던 게 이 선생님 간이 두근데 이거 먹어보자.
2: 천천히만 드셨는데.
1: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예, 다섯 달을 먹었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예.
1: 야, 그런 게 참말 좋습니다.
2: 예.
1: 놀라든지 놀라지도 않고.
2: 예.
1: 그 다음에 숨이 차서 걸지 못하던 게 우선 걸습니다.
2: 아, 예.
1: 그 다음에 나는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아주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1: 아침에 두 가지. 오후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먹었습니다.
2: 예.
1: 그러던 게 우선이 한 가지 가지고 두 번 먹습니다.
2: 아, 큰 해결을 가져오셨죠.
1: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예, 42, 40, 45 이래.
2: 위험한 맥박에 속하는데요.
1: 그난 예. 맥이 없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살서도 못 샀습니다.
2: 예.
1: 그러던 게 우선이 이거 선생님 소개를 했길래 이 좋은 약 쓰고 나까요 채소 샐러드 갑니다.
2: 아, 맥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 맥박이 우선은 그거 다섯 달러만 먹을까요? 65, 67 됐습니다.
2: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40몇째로부터 예, 그래,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이 중기를 배우면 맥박이 됐다. 또 건네에서는 아이 뛰고 또 뛰고 이래던 게 우선 계속 뛴답니다.
2: 아, 예, 예.
1: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예. 또 거기서 계속 나 이야기 내기 딱 맞길래서 예. 또 싸서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2: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예, 배달 전화번호는 33-5개월이니까
1: 예.
2: 잘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약 대학방 본점 분점도 가능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예, 내일 건강하세요.
1: 수고하세요.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지금 혈액감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때로는 입술이 새까맣게 질릴 때 있습니다. 그때는 혈액감도 산소 부족이라는 걸 의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열로 인해서 혀 끝이 재빨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혀 변두리 주위가 재빨갛게 된다면 간열로 그렇고 혓바닥이 빨갛게 되거나 철개가 드러난다면 위열로 그럴 수도 있고 혀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로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서 자면 힘들어집니다. 베개를 안고 택에다 고이고 앉아 자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서 자는 상태를 하게 되면 수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장 부담이 머리끝 발끝 제일 높은데 제일 먼데까지 갔던 게 수평으로 누워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정상인들은 이런 걸 얼마라도 다 받아내지만 해도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받아내기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누워서다 측으로 누워서다 아무런 영향이 없이 무난하게 잘 주무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률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심률을 많이 말씀하는데 정상 심률은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하면 됩니다. 40몇 차 위험 심률입니다. 1분의 100, 20, 30차 아주 위험 심률에 속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잠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까지 아파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지연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고 어떤 때는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아파나고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에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름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0: 네.
2: 지금 우리 소화계통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주약에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의에서는 지도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애가 엄마 귀를 뺏어간다. 애가 아플 때게 되면 엄마가 귀가 많이 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심장 공

0: 많이 난 거 많이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순환 장애가 생기게 돼 있어서 뭐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전방검사를 하고 이 병이 잘 치료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정 수단에 속한다고 인정되는데 수혜를 권합니다. 80대 거의 달하는 분이 고관절이 상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다 철심을 박는데 그런데 이 수혜는 그 혈액이 그 생존 주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적혈구의 생존 주기는 보통 그 120일 좌우로 돼 있고 혈소판 그리고 여기 그 이런 생명 주기는 1회 내지 야들에 내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권하는 원인 자체는 요때 요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혜를 하지 않으면 기본의 혈액을 따라서 모든 그 약이 전달되고 그 저항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신약 대학방에 가게 되면 정단백 도타이라고 있을 겁니다. 예, 이 단백질 이게 조혈 공력을 빨리 도와주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적당하게 결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장병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 복용하시면서 부분적인 약품들을 적당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우리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찾고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한 습관들이 우리 몸 특히 소화기에 큰 부담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기온이 오르면 우리 몸의 열기는 피부 겉면으로 몰리는 반면 소화기 내부는 상대적으로 차갑고 허약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런 현상을 외열내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바깥은 뜨거운데 속은 차가워지는 이 시기에 찬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또 냉방에 장시간 노출되면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복통과 설사가 반복돼서 배탈이 쉽게 발생합니다.
1: 자, 여기에 높은 기온과 습도는 음식이 쉽게 상하고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죠. 식중독균은 더위를 먹은 우리 장을 더욱 괴롭히는 주범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가족의 배를 지키는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배탈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배탈이 났을 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배탈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걸 소홀히 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한테는 더욱더 큰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자, 아, 왜 배탈이 자주 날까요? 사실 그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유독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경험을 겪어보신 분들이 네, 많으실 겁니다.
1: 굳이 뭐 여름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배탈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그렇죠. 이게 단순히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여름철 배탈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상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 번식입니다. 여름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음식이 쉽게 상하고 세균의 번식 속도도 급격히 빨라집니다. 식중독은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균,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 황색 포도 상구균,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류와 어패류, 상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 위생관리가 미흡한 조리도구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과도한 냉방과 찬 음식 섭취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와 30도를 웃도는 실외를 오가면서 우리 몸은 큰 온도 차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고 소화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냉수, 냉면, 수박 등 찬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데 이렇게 차가운 음식이 갑자기 위장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배탈이 나기가 쉬워집니다.
0: 자, 셋째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식입니다. 이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면서 끼니를 거르거나 반대로 저녁 늦게 시원한 맥주와 안주를 찾으면서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쉬운데요.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끼니를 건너뛰는 날이 많을수록 소화기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과식 역시 여름철 소화기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 넷째는 냉장고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1: 그렇죠.
0: 예, 이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냉냉 보관만으로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거나 음식을 과도하게 넣으면 내부 온도가 쉽게 올라가게 우유나 달걀, 조리된 반찬처럼 변질되기 쉬운 음식은 온도 변화가 큰 문 쪽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배탈나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설사, 구토입니다. 발열, 오한, 근육통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일 내 회복되지만 어린아이, 고령층, 만성질환 환자는 탈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식중독은 원인균에 따라서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음식을 먹은 뒤 수시간 내 갑작스러운 고토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살모넬라균 감염은 발열과 설사가 대표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복통과 오한이 동반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전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1: 자, 일단 혈변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열 38.5도 이상일 경우, 이 밖에 의식이 저하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심한 탈수 증상, 예를 들어서 소변량 급감, 입마름, 그리고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 또한 반복적인 구토로 음식물이나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 배탈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 배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탈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기본적이죠. 철저한 손 씻기.
0: 네, 네. 손 씻기가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살고 귀에 듣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식중독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네. 때 동년 시절에는 그렇게 그 검은 손으로
0: 먹었어도
1: 뭐나 다 먹었는데도
0: 배탈이 안 났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단련됐었나 봐요.
1: 그때 뭐 먼지나 흙도 다 유기농이었나요? 유기먼지인가요?
0: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면 큰 병이 아니었나 본데 근데 요즘은요. 예. 살짝 그 너무 철저한 위생 환경 지키는 것이 오히려
1: 자칫하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방금 생기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그 정말 손에 때가 묻은 대로
0: 네,
1: 뭐
0: 들어오죠.
1: 집어먹고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먹고 그랬었는데
0: 그리고 먹이는 아. 이제 검은색 때가 줄줄줄 내려오면 맞아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가마귀가 너보 까마귀가 너보 아바야겠다 예. 그랬었잖아요. 그래. 요즘은 그런 애들 보기가 힘들어서
1: 거의 뭐 없죠.
0: 그래서 우리 예. 위생 환경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손 깨끗이 씻고 네. 조리 전후 뭐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을 꼭 한번 길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톱 사이,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1: 자, 식사 전 손 씻기는 아이들에게 특히 더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익혀 먹기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음식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용기와 어패류는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가열해야 되겠고요. 특히는 회나 생선회 등 날것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온 100도에서 조리하면 대부분의 식중독균이 죽습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용기와 생선을 손질할 칼과 도마는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채소용, 용교용, 어패류용 도마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리상적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행주와 수세미도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거나 또 소독해줘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바른 음식 보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게 되면 주변 음식의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실온에서 오래 익혀 먹는 것도 식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조리한 음식이 식는 동안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얕은 용기에 나눠서 담아 식힌 뒤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박 보관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은 수박을 랩으로 씌워서 보관한 수박 표면의 세균 수는 며칠 새 수천 배 급증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깍둑 썰기하여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입니다. 이미 랩으로 덮어뒀다면 섭취 전 표면을 최소 1cm 이상 잘라내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냉장고를 좀 현명하게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냉장고 내부는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오래된 음식은 아깝더라도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나 달걀, 조리된 반찬처럼 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온도 변화가 큰 문쪽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고요. 생고기나 생선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아래쪽에 보관하고 바로 먹는 음식이나 조리된 음식은 위쪽에 보관하는 것이 교차 오염을 막는 방법입니다.

0: 네, 찬 음식과 냉방 적절히 조절하게 돼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찬 음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찬 음식은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네, 소량씩 나눠 먹는 것이 소화기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빙과류나 냉음료를 먹은 직후 격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또 바로 누워버리는 습관은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냉방 공간에 오래 있을 때는 얇은 겉옷으로 배와 허리 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콘 바람이 배 쪽으로 직접 닿는 환경이 반복된다면 장 움직임이 둔해지고 복통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내외 온도차는 7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 자,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더위로 식욕이 없더라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시고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림으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차는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니 매실차를 이제 뭐 한 잔씩 매일 이제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야외 활동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덥진 않죠. 근데 이제 막 덥다 그러면 야외 활동을 좀 줄이고 외출 시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양산 등을 활용해서 직사광선을 피해야겠습니다. 네,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갔다 보면요. 네, 그늘이 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좀 식혀가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다면 배탈이 났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 아무리 예방에 신경 써도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탈이 났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입니다. 가장 먼저 수분 보충이 최우선입니다. 설사와 구토로 인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데 탈수는 배탈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그린물 1리터에 설탕 4스푼, 약 20g과 소금 1스푼, 약 3g을 타서 만든 경구 수분 용액을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굶지 마시고요.
0: 근데 보통 저는 배탈 나면 굶거든요.
1: 예, 그렇죠.
0: 굶으면 뭐 배 안에 것들이 모두 배출되면 좋다 생각하는데 배탈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굶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구토가 심하지 않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위장에 부담이 적은 죽, 미음, 바나나, 흰쌀밥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시작하고요. 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유제품, 카페인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편안한 휴식과 복부 보온입니다. 배탈이 났을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장의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 주머니나 핫팩을 배 위에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린아이의 경우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어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평소보다 처지거나 심하게 보채거나 잘 먹지 않고 소변량이 줄거나 피부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창백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말이 어눌하거나 깨워도 반응이 둔하거나 또 걷지 못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고 반복해서 토한다면 즉시 110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배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다음 대상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인데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탈수에 취약하고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보호자의 각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입니다. 네,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탈수 시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인데요. 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중독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입니다. 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적게 취약합니다. 이분들한테는 더욱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입니다. 배탈 예방은 결국 건강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데요. 다음에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운동은 소화기능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더운 시간대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데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평소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배탈을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가끔씩은 어떤 취약군 제안에서는 아주 또 치명적으로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겠지 않은 생각보다는 세심히 관찰하시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죠.

0: 네, 사실 아직까지 한낮의 햇볕은 여전히 지글지글 끓습니다.
1: 네.
0: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아직도 좀 시원한 오리를 즐기려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런 즐거움 뒤에는 건강관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손 씻기, 익혀먹기, 올바른 보관법, 또 적절한 냉방과 음식 조절,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1: 자, 혹시라도 배탈이 나더라도 황당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응급 조치를 기억하며 침착하게 대처하시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탈을 간단히 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무더위를 현명하게 이겨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0: 네, 오늘도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틀 남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명사방은 이제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산 우대활동이었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은 특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제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남성 구박에 598원인데 이 제품 자체는 모두 한 각은 1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각에 1000원 현금권을 빼주는 특산 우대활동, 보통 1년에 어쩌다 현금권을 빼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한두 번 진행되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활동이 진행되고 눈에 붙이는 고약 따라가니까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26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는데 이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금방 맥이 나고 정신 나고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 말로서 뭐 이전에 불편하던 그런 점들이 기본 기억도 잘 되고 다각도로 좋아지는 감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올리쳐주는 이런 약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시면서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겠습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자처럼 15가게 1000원 현금권 하게 되면 역시 26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복잡한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해결해 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 임시 해결은 가져왔는데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또 2차 3차로서 어두워지거나 뭐 증상이 또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명서방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근본에서 치료하는 이 제품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참남성 구복액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근데 이 약이 다른 약만 특별히 썼습니다. 나는 위 나쁜다. 예, 그래서 항상 소화도 잘 아이 되고 담낭도 나빠놓고 예, 항상 입이 쓰겁고 똥이 쓸겁고 소화용 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참남성 구복액을 썼는데 이게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잘 되니까 이게 맥이 나고 이 전신이 몸이 헷가분 감이 납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콩팥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전면으로 도와줍니다.
2: 예, 예. 밤에 소변을 한 서너 번씩 봤습니다.
1: 예.
2: 근데 또 소변도 급하고 이랬는데 이거 쓴다면이 한날 밤이 거서 마 일어나면 두 번이고 어떤 날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
1: 정상으로 돌아왔던 예. 걸 말하면.
2: 그래놓고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무릎 관절도 좋아진다.
1: 골격이 좋습니다. 예, 예. 예. 콩팥이 좋아지면서 골격이 좋아져.
2: 예, 차사골로 허리도 상하고 무릎도 상한 적이 있어놓고 예, 항상 이게 맥이었고 루틱 내려가다면 힘이 들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이중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다른 약보다 또 예, 흡수가 잘 됩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효과도 좋고.
1: 예.
2: 그래, 내 이거 내 쓴 게 너무 좋다 하니까 예. 아, 우리 언니들 위도 나쁘고 그다음에 이 콩팥도 나쁘고 다 아예 좋습니다. 그래놓고 예, 오고 가는 감기를 다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언니네 이게 밥이 맛있고 감기도 아예 오고 맥이나 좋다니까 예, 우리 언니도 이거 쓰겠단다. 그래서 오늘이 예, 우리 할도 열매 줬으니까 예,
1: 그렇죠.
2: 15가지 15가지
1: 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천원 빼주고
2: 그래서 예. 예. 우리 언니가 둘이 합해서 저래, 그럼 경제도 전략되지.
1: 그렇죠. 그게
2: 예,
1: 좋습니다.
2: 예, 예. 15가구. 예, 예. 우리 언니가 예. 둘이 억울을 쓰길 해서.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그게
2: 예.
1: 기회입니다.
2: 그래, 오늘이 예.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게.
1: 아, 그렇죠.
2: 우리 할 때 있을 때.
1: 예. 예. 배달자료번호 5017766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삼남산 고바야가 어떤 두 단 썼습니다.
1: 아, 예.
3: 저는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쓰니까 예, 소화가 잘 되고 배 더부룩한 게 없어지고 밥맛이 옵니다. 이거 쓰니까.
1: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또 기관지면서 기침간에 심했습니다. 근데 이거 쓰니까 기침간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쉽게 놀라는데 이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3: 예. 예. 그래서 매니맥이 나서 예. 감기 잘 안 걸려있으면 여름에도 감기, 겨울에도 감기. 근데 이거 쓴다면 지금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또.
1: 이게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부피에 속하니까 예.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감기를 피해갈 수 있고 그렇죠. 여기에 부치 구별해주는 황기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추워하고 바람이 실어지고 도덕담이 나고 쉽게 감기 어떤 분들은 이 황계절에 들어서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3: 그래도 다음에 아요 그래 수면제를 먹어야 다는데 지금도 다음에 잘 와줘.
1: 그거 시름 나도 됩니다. 원지란 예. 성분 자체가 충분하게 그걸 도와주는 주면 역할을 합니다. 기억이 예. 잘 되고 예.
3: 그래서 명세방 저희 누나가 썼는데 눈이 깐깐하고 아프고 피지고 눈물 나는 그들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대내장에서 물질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어제는 좀 빤하게 보인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래 이번에 활동도 좋지 그래서 삼남성 구복약과 명세방
1: 예.
3: 배달받아 쓰자고 하면
1: 그렇게 하시죠.
3: 이차 배달되지요. 예.
1: 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금방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우대 정책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1: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산암성 고배하기 지금 먹고.

0: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예. 밥맛도 없고 하니까 예. 온몸이 무겁고 이런 것도 늘 피곤하고 매이 없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 먹고 있는데 야,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어지럼증이 나든지 어지럼증이 안 나온다.
1: 아, 이게 부마의 꽃하고 따보고 엔치 해전의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를 또 많이 도와주고 기본으로서 맥이 많이 떨어지고 힘이 나지 않고 각방면으로 많이 떨어지던 게 이게 지금 올리쳐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좋아집니다.
0: 네. 그리고 소화 안 되는 게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고 또 특히 밤에 자지 못해 고생하는데 야, 이 약 먹는데 예, 지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린다.
1: 그럼요. 예예. 예.
0: 예, 그래 예. 내가 먹고 좋으니까 우리 언니도 약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예, 그런 거 면역력이 낮아 그런지 체질이 약한 편인데서 예, 자꾸부터 감기 좀 다 그랬는데 이 약 먹고 지금 면역력이 높아진다지 감기를 하지 않으니까 살 것 같다지.
1: 예,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예, 소화 안 되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잠을 전하기면 잠을 서너 시간 잠을 자지 못해서 그랬던 게 이 약 먹고 잠을 지금 잘 잔다지.
1: 예.
0: 예, 그러니까 혈압도 온정되고 하니까 아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아하면서 예, 점점점 약 먹어보면 벌써 약의 질량이 점점점 좋아지고 예, 효과도 영 빠르다 하면서 이번 활동에 예, 우리 둘이 같이 15가 배달받아 쓰라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 이 우대 활동이 시간이 국한성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권을 빼준다는 게 큰 활동이죠.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예, 이 장난선 주고 고백을 먹고 소리 야, 소화해졌어요. 소화해졌는 게 소화 이거 이거 먹고 소화해졌어. 그래서 끓이 올라오고 무슨 식물 안 먹고 속이 뿌듯이 사던 게 이거 먹고 소화 잘 되니까 좋아야 될 건데 밥은 못 먹고 맥이 없어 그래도 이해가 먹고 지금은 맥이 남다 정말
1: 그렇죠.
3: 아 그래 예. 내 여러 번 이렇게 이 좋아지니까 내 기관지도 나쁜 게 기관지도 좋아지지 그래 내 먹고 좋을까 우리는 또 여러 지금 이 우리 집안 믿는 채 있는 게 어른 환자입니다. 이양 샀산 이하고 이건 몇 번 갔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번에 저번에 일곱통 갔다 잡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야 우리 언니 좀 내 기관지 나쁘지 혈압 조절 안 돼서 혈압도 때려 막 일단 60이 올라간다.
1: 어 예.
3: 저 혈압은 70, 100이고.
1: 예. 어 높습니다.
3: 그래서 이약 잡수고 저는 1년에 그래서 몇 번씩 입원했는데 지금 이약 잡수고 입원하는데.
1: 어 그렇죠.
3: 모두 놀라고 그냥 숨이 차고 우리 집에서 잠수고밖에 안 되는 것도 올라갈 때는 그때 숨을 차서 올라오기 바빠고 그리고 저한테는 머리가에 텐토통이 있어서 그냥 머리 아프답니다.
1: 어. 그게 큰 문제입니다.
3: 머리 아프 예. 머리 아프단 말아야 합니다. 지금.
1: 그렇죠.
3: 심장도 예, 예. 많이 나서 예. 숨 사는 것도 나고. 그래 야, 이 약을 보관 이건 정말 무슨 영 어느 약보다 좋고 이제 지금 이전보다 약보다 지금 점점부터 약이 좋은 약사.
1: 그렇죠. 나오니까. 이 제품 자체가 국가의 특수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주 지식 찬첸이라는 신약대학 신약 OTC 국약에 속하면서 위생부 신약 생산 비허가 있는 거의 전리천에 속하는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신약 가운데는 효과가 너무 돌출합니다. 전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3: 효과 잘 되고 부작용이 예. 없이 효과 영 빠른데
1: 하루에 세 번 식전에 드신다는 게 위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드시지 위를 상하면 절대 식전에 못 들게 하지요. 예, 전면적으로 도와줍니다.
3: 전이기 사는 것보다는 이약 잡수고 지금 전이기 영 잘 잡는다 지금 맥이 난답니다 지금.
1: 잠은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맥이 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순환장애를 풀어줘서 혈액이 다른 데로 빠져 못 나가고 혈관을 따라서 머리까지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3: 이전 약보다 예. 약이 점점 좋은 약이 나와서
1: 그렇죠.
3: 정말 감사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나도 15각 배달을 받고 우리 언니도 15각 배달을 받았어요. 이 약으로 좋은 약을 이제까지 처음 먹어봤다.
1: 이게 쌍후신 중약 가운데서는 소문 널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항차 하얼빈 제4 중약창을 하게 되면 아주 전통이 깊은 이런 중약차에서 만들어진 충분하게 약 성분을 거기 분리 추출해 나왔기 때문에 효과성은 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알았어. 우리 둘이 다 15 꽉씩 받아받겠어, 오늘.
1: 아,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나도 삼성 남성 구복약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4: 예, 이제는 한 달도 안 먹었어요.

0: 되고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항상 맥이 없어서 그래서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밥 잘 먹고 이러니까 나의 저기 간경화도 많이 나서가지고 소리 맥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소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번밖에 일 안 하고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심장이 혈압조절도 잘 된다.
1: 그렇습니다.
0: 예. 혈압조절도 잘 되니까 머리가 휘잉하며 띵하며 골이 자꾸 아프던 것도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특별히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숨이 차고 이래서 이게 나사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남짓이 먹은 게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약은 명약이라고 해서
1: 그렇죠.
0: 반이 아닌다.
1: 예, 예.
0: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전번에 약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15가게 사려갔는데 돈 1,000원도 빼줍니까?
1: 그렇죠. 예, 예. 15가게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약 10가게 따라갑니다. 5017726 전화나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잡남성 구보액은 종합으로 좋아지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원기를 많이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의 혈관을 따라서 규정된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심장 功能이 좋아졌다, 내 혈관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수관 제위 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곰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을 네. 도와주고 이러기 때문에 다각도로 좋아지는 제품이 본 제품에 속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과 몸을 채우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지만 충분한 휴식 없으면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깊은 휴식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거나 자연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도 좋은 휴식이 되는 거죠.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전입니다. 스스로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가 되겠죠.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이죠.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산서성의 태원시입니다. 태원시는 산서성 중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서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전체 지세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난원대 대륙성 계절풍기후에 속해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무더우며 봄과 가을은 비교적 짧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강수량은 적으면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죠. 이것을 진문화의 근원이자 산과 물이 어우러진 오랜 고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태원의 명소들과 현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원 여행의 첫 번째 코스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진사입니다. 대원 관광의 진수이자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곳은 무려 1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간직한 명소인데요. 진사 안에는 진사 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사 박물관은 승영류 서남쪽에 위치한 남향의 청나라 시대 사본 건축물인데요. 기념관 안은 길이 사통팔달 이어지고 복도식 전시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품들과 눈부신 채색화들이 어우러져서 고즈넉하고 깊은 운치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또 진사 구역 안에는 진계소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명나라 시대에 저명한 대신 왕경의 개인 사택이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청나라 건축 양식에 맞춰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운치를 더해주고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진사 풍경과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고즈넉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천연 문화의 숨결을 느끼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둘러볼 곳은 영화 만강홍 촬영지로 큰 인기를 얻은 태원 고성입니다.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 이곳은 진양고성의 2,500여 년에 걸친 문화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성을 두고 푸른 기와에 천년의 넋이 깃들어 있고 기둥과 그림에는 곤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과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옛 거리를 거닐며 다채로운 거리 공연도 감상하고 고풍스러운 고성만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습니다.

네, 태원 고성의 가장 대표적인 볼거리는요, 웅장한 성벽입니다. 동서 길이 약 1120m, 남북 너비는 670에서 740m, 전체 성벽의 총 길이는 3732m에 달합니다. 동남쪽 성벽 위에는 팔각 형태의 교성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녹색 삼석조로 만들어졌고 성곽 바깥은 해자로 둘러싸여 완벽한 고대 군사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 내부 지세는 서쪽과 북쪽이 높고 동쪽 남쪽은 낮으며 가장 낮은 동남쪽 구역에는 금우호가 자리 잡고 있어 풍경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성 중심에는 십자거리가 펼쳐져 있는데요. 동서남북 네 개의 큰 거리가 고성 중심에서 만나며 동서 길이는 약 1100m, 남북 너비는 약 700m이고 173채의 건물과 255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고 10가지가 넘는 업종이 모여 있습니다. 남쪽 거리는 무형문화유산 혁신관, 박물관, 전시관이 위주이고 북쪽 거리는 산서성 특색 음식점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동쪽 거리는 문묘, 진사댁, 효나문 등 역사 문화 명소가 자리를 하고 있고 서쪽 거리는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 좋은 거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차 없이 천천히 걸으면서 골목골목 구경하기 딱 좋은 보행자 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여행지는 몽산 석불입니다. 몽산 석불은 낙산대불에 버금가는 거대한 석각 불상으로 개화사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과

물의 풍경을 즐기며 편안하게 등산하기 좋은 명소인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 고대한 대불의 모습을 마주하면 그 위엄 있는 자태에 감탄하게 된답니다. 자연과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자연을 더욱 깊이 느끼고 싶다면 태원식물원도 추천해드립니다. 태원식물원은 크게 온실구역, 자연과학관, 분재박물관 세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식물원 안에는 무려 3천여 종의 식물과 50여 종의 야경식물 자원이 보존돼 있고 산서성의 과학연구, 과학교육, 원예관람, 문화관광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식물원입니다. 분재관은 2층 건축물로 꾸며져 있는데 1층에는 기석과 산석 분재를 전시하고 2층에는 나무 뿌리 분재, 다육식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병풍과 난간으로 공간을 나눠 아기자기하게 분재와 기석을 전시해 색다른 정원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식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나비정원입니다. 나비정원은 나비 서식 공간, 표본 전시 공간, DIY 표본 제작 체험 공간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4계절 내내 살아있는 나비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만날 수 있는 나비 종류만 1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국내에서 사육 가능한 중대형 나비들이며 계절마다 약 50여 종의 나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수공 표본 제작 도구와 실험실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체험 여행을 하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살아있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풍경을 보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밖에도 사계절 화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계절 화훼관은 부지 면적 1470평방미터이고 온실 식물 전시구역이 화훼 대마 관광지 전시구역이랑 식총 식물 전시구역, 정품 화훼 전시구역, 현존 식물 전시구역 5개 구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무장의 녹색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요. 열대 화초, 양치 식물, 음생 식물이 가득 펼쳐져 눈이 즐거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생 식물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종보호, 과학연구, 홍보 전시가 결합된 경관 온실로 아메리카 사막 식물 구역, 아프리카 사막 식물 구역, 오스트랄리아 사막 식물 구역, 정품 사막 식물 진열대 4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 각 대륙의 희귀한 사막 식물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각 사막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요. 태원식물원 한 곳에서 세계 각지의 신기하고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행 일정에 꼭 포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한 뒤에는 쌍탑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거쳐온 쌍탑 공원은 태원을 상징하는 독특한 고찰이자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입니다. 공원 안에는 산과 련못, 정자가 어우러져 있고 푸르른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가득하며 고색 창렬한 정자와 루각 사이로 쌍탑 사원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원 자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쌍탑 사원은 별도 입장권을 구매해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행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면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휴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태원의 보나 한 거리를 보고 싶다면 정루거리를 방문해 보세요. 거리 이름 그대로 정루가 자리한 유명한 상가거리로 민국시대 양식이 살아있는 오랜 거리입니다. 중국식과 서양식이 결합된 민국시대 건축물들과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서 있어서 옛 정취가 가득하죠. 특히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켜진 종로거리의 야경은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역사와 풍경을 둘러봤으니 이제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태원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화탕입니다. 양고기의 황기, 연근뿌리 등 8가지 약재를 넣고 천천히 푹 고아서 만드는데요. 새벽 6시가 되면 태원 현지 주민들이 보온병을 들고 이 맛을 보러 서두를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거품마저 구수한 약재 향이 풍기는 청화탕은 태원 현지 빵과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이루고 있고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태원 특유의 보양 음식이라고 합니다. 국물의 향기만 맡아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다음은 양 내장탕입니다. 양뼈를 약 8시간 동안 푹 고아 크림처럼 뽀얗게 우려낸 국물에 특제 고추 기름을 넣고 갓 구워 바삭한 전병을 곁들여 먹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설탕 식초 완자를 함께 곁들여 내놓기도 하는데요. 뜨끈한 양탕 한 그릇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원 여행 가면 꼭 맛봐야 할 아침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기 완자도 현지의 인기 메뉴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기 완자에 산자와 진피의 향이 담긴 새콤 달콤한 소스를 얹어 먹는데요. 기장떡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대원 사람들이 즐겨 먹는 조합으로 느끼함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특별한 식당들은 민국시대 진상저택 형태로 꾸며져 있어 식사하는 동안 진국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준답니다.

메밀묵도 빼놓을 수 없는 향토 음식인데요. 메밀 반죽을 쪄서 얇게 썬 뒤 양념고기, 오이채, 고추기름을 넣고 버무려 먹는 음식으로 현지 사람들의 추억의 맛이라고 불리운답니다. 우리 연변의 메밀묵과 맛과 식감을 비교하면서 음미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돼지 등심 볶음 또한 태원의 별미인데요. 돼지 등심을 기름에 볶은 뒤 모기버섯, 죽순을 넣고 산소성 특유의 식초 양념으로 볶아 새콤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양고기 만두도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양고기 소에 파를 넣어 잡내를 내고 만두피는 잡내를 잡고 만두피는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부드러운 식감.

이 일품입니다. 팔보차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산서 사람들의 특별한 식습관이니까요. 여행 가시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떠난 태원 여행, 천년 역사부터 웅장한 태원 고성, 몽산 석불, 식물원의 아름다운 자연 등 다채로운 명소들을 둘러보고 현지만의 따뜻하고 독특한 음식들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마음도 배터리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충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에너지를 가득 채운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에너지가 충만해지겠죠.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여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련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죠? 노래 감상하시면서 그리운 친구들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향해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아마 푸른 하늘 아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동회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조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삼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공장 측에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 승급한 혈배강은 두 가지 약입니다. 하나는 젊은 우리 관심병 신자통이라 믿거나 심장이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 우리 심장 주사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주사를 안 할 수도 있고 혈압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예, 이런 처방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은 한 곽 가격이 398원입니다. 그래서 10곽 쌈은 10곽을 더 드리고, 20곽 쌈은 40곽을 더 드리고, 30곽 쌈은 70곽을 더 드리는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곽부터는 우리 친구 8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10곽 객관화 우리 20곽 이상부터는 우리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0곽에는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타이 이것도 기시로는 약곽에는 앞뒷면에 각기 우리 황진수한타이라고 쓰고 또 이짝 뒷면에는 또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황진수한타이는 주요하게 우리 중풍 반신불수나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어느 장애를 전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모두 35가지 약제, 그 다음에 혈배강이가 또 10가지 약제, 이래 모두 합해서 45가지 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타이는 지금 우대할도가 한과기가 698원입니다. 그래서 6곽 싸는 분들 3곽을 더 드립니다. 10곽 싸면 또 10곽을 더 드리고 15곽부터는 2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친구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기 증상에 따라서 예, 개체면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맥도 해보고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어느 약이 좋겠다 이것을 방안을 제가 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올 분들은 우리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우기병원은 원래 기차역전 로호저자니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예, 288-0018번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황진수한타이는 이름이가 자체가 벌써 황진,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제다 이런 게죠. 몽땅 펩티드 형식으로 그래서 500돌든 작은 분자로 나온 겁니다. 몽땅 천인 약자를 갖다가 만든 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수안이란 거는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血栓的 수안. 그다음에 타이란 거는 펩티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 거기서 나온 게고, 한 방면에는 이런 큰 깨거나 약통의 약 원래 이름은 펜탄푸엔왈이라고 썼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펜탄 우리 반신이가 마목이 오거나 잘 쓰지 못하거나 특히 중풍 반신불수인 후엔 다시 회복해준다. 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 본다 할 때 보게 되면 조상으로부터 남겨받은 뇌병 모든 이런 뇌병을 치료하는 제일

0: 기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조방이가 엄청 큽니다. 35가지 진귀한 자연산 약재를 가져다가서 500달러 든 이런 작은 문자로 나온 게죠. 그래서 35가지 약재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일단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세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진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빠진탕이란 거는 8가지 약재, 스쥔즈탕,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이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검증된 이런 처방이기 때문에 경전방입니다. 스쥔즈탕 하게 되면 중이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우탕,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이것도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8가지 약재를 혼합해서 만든 약이라서 발진탕이라고 나왔습니다. 기혈을 보충해주는 데는 제일 좋은 처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양황후탕이라는 겁니다. 부양황후탕이라는 거는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문 중풍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예, 황제들이 옛날에는 황제들이 이런 중풍이 걸린 게 많았습니다. 예. 너무 잘 먹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지금 사람들은 어제 중풍 많은 것, 특히 우리 조선민족들이 그렇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먹고 그리고 또 움직이기 싫어하고 여기면서 자꾸 중풍이 오는 겁니다. 술을 마시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걸 전문 치료한 처방 부양황후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그 진구야류 서도 나오고 그래서 황디네징 거기면서도 명백하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첸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 개체면 이끌어 온다 이런 뜻이죠. 첸인. 그리고 정이라는 거는 바로 잡아준다 이런 게죠. 제자리를 돌아가셔가준다 이런 정한다. 그래서 첸정산이라는 거는 이런 비뚤어진 거 바로 잡아준다. 특히 닭발소에 됐다. 입관운이 비뚤어 올라갔다. 예,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면 모두 세 가지 처방이 수록돼가지고 모두 35가지 약재입니다. 거기면서 하나하나 우리 분석해보게 되면 예, 이药双方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런 처방이가 뭔가 하나는 통수한방 그러니까 혈전을 전물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다른 하나는 통로방이라는 겁니다.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내가 예, 오늘에 그런 우리 딸이 시어머니간에 그 문의 한다 전에 한 문의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2: 예, 그 심장 두자란 부인데 예, 우리 네. 사도가 용심하던 게 내고 그 안에 약고 부채도설이 그래 한 숨날가랑 써답더라.
0: 네.
2: 예, 그런 게 예, 너무 더워서.
0: 네.
2: 예, 그 예, 진해 예, 그 주자를 한 게 예, 그런 모습이니까 한 90% 거의 막혔다 합더라.
0: 네.
2: 그래, 그래, 주자를 아이 하면 아이 된다 해, 그래, 주자를 내 그때 다섯 개 해였다 했잖아, 예.
0: 네, 예.
2: 예, 그런 것들나 주자를 한 후에도 우시나 계속 그 중사에 하나, 아이 하나에 계속 그 뭐, 별로 차도가 없었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지내, 예, 이래 밤에 그 다시 못해서 예, 가슴이 그 막 잡아 두드리면 이래면 난리 났댔답니다.
0: 예.
2: 예, 잠도 못 쉬고, 그것도 어쨌든 언제 다 불편해 소리, 그래도 역시나 예, 이 약이, 이 좋은 약이 있는가 하는 소리, 예, 그립더라.
0: 예.
2: 예, 속이고 막 그런 무수연가 어지럽고, 막 그 이제 무수연가 미숙거리던 것도 막 가슴이 막 켜오고 하는 것도 예, 그간에 예, 얼마 안 했으니까나 벌써 예, 알기더란다.
0: 네.
2: 예, 그래도 이게 예, 열흘 날마다 쓰네 쓰네 하네 열흘 쓰니까 또 다르고 예,
0: 그렇죠.
2: 한숨을 나 썼는데 예, 살 것 같더라며 이랬더라.
0: 효과 빠릅니다. 예.
2: 예, 정말 빠릅니다.
0: 네.
2: 그 예, 우리 사두가 예, 정말 심했습니다.
0: 네.
2: 병원에서도 막 놀래한다 그런 이 정도 고도 이렇게 있었는가 하며 예,
0: 네.
2: 팀에 왔다 갔다 한다며 이런 환자입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이게 그 소약이 없니 그 무슨 약간 막 이렇게 혈관 막 터져서.
0: 네, 알습니다. 아, 예, 아스피린 예, 평생 쓰라 하지 않습니까 또.
2: 예,
0: 심장 지자란 사람들.
2: 예, 그거 아이쓸 때는 예, 그런 증상이 없었단다. 굉장히 꾸느라 해설이 또 꾸는 게 이렇던 게 예, 그것도 이 이사들이 또 먹어야 된다 해설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2: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0: 혈관이 자꾸 이게, 터지지.
2: 이 혈관에서 사극이 싹 터져서 이 그래서 이 약을 나가서 쓰게만은 이 오야야 이 약이 이런 생명 구하는 약이 있는가 하면서 이래 용서와 합대다.
0: 네.
2: 오늘 아침에 멘대로 그런 영상 통화와 됐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야 이런 약이 있는 거 잊지 몰랐는가 하면서 이 약이야말로 사람 구하는 약이구나. 내 목숨 구하는 거 보니까 정말
0: 좋다구나. 예, 예. 그럴 예. 수 있습니다. 예.
2: 이 지네 다음은 못 잡은 게 이렇게 다음 잡을 수 있고 이
0: 네.
2: 그다음에는 막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가빠서리 그래서 가라앉는 것도 숨이 타서 이 막
0: 네.
2: 겨우고 이랬답니다. 그것도 이 많이 절반 넘어서 해소됐다면 이랬기다.
0: 예.
2: 예, 오늘 속도 빠른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이게 약으로 이 선생님한테 내보고 감사드려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2: 이리 좋은 약이 있어서 내 생명 구하는 거 보니까나, 정말 어디다 말하겠는가 하면 이리더라.
0: 네.
2: 잠도 잘 수 있고, 이 밥도 니네 먹지 못해서 그랬더니 밥도 좀 다 쓸 수 있다며 이리더라.
0: 네.
2: 예, 그리고 저리, 원래 우리 사돈들 내 털은 저혈압입니다.
0: 저혈압, 예.
2: 예, 그래서 이게 맥이 난다며 이랬더라.
0: 예, 그렇지.
2: 예, 지네 맥이 없어서 이 뭐 이래 안 들 정말 무섭게 맞다나 뭐 너희들 죽을 맥도 없다며 이랬더라. 그래서 이게 맥이 나니까나 밥도 조금 다 쓸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했거나 맥이 나서 이 오 이렇게 영 살 것 같다며 소리 너무 좋아하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쓰겠다며 소리. 그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또 이제 붙여달라는 이래더라 말입니다.
0: 네, 지금 무대 활동 영 크게 합니다.
2: 예.
0: 특히 우리 혈배강은 우리 열곽 산 사람들 열곽 더 드리고 20곽 산 40곽 30곽 산 70곽 더 드립니다. 예.
2: 예. 우리 요만도 그거는 이 그 종합 정신 선타하고 혈배강
0: 같이 아 종합해서 쌌죠. 예.
2: 예. 야, 그런데 정말 속도 빠릅니다.
0: 대단하죠.
2: 네, 이만 환자 이렇게 빠를 수 생각 못했습니다, 나도.
0: 예.
2: 예, 그래서, 우선은 계속 이 약 쓰겠다면서, 그 때문에
0: 네.
2: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저래, 오늘에,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빨리, 그래서 전달하기 싶어서.
0: 예,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또 공장 측에서 혈배강 열곽도 더 드립니다. 예.
2: 어우, 그거 용 좋구나.
0: 예.
2: 예, 그러면은, 내 또, 이래 전달해가지고, 또, 싹 보내겠습니다.
0: 네. 네.
2: 예, 선생님한테 용 감사하다니 그립니다. 예,
0: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저는 지금, 그, 뭔가, 그, 집에 영감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3: 예, 우리 영감이 중풍 두 번 맞았습니다.
0: 어.
3: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너무 매스러워봐 한다.
0: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밥 먹을 시기에 막 깨끼고, 정말 옆에서 보기 구차 한다.
0: 예.
3: 그리고 예, 말도 얼버무리지. 그러고니, 예,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뭐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인다면서, 예, 막 신경질 쓰고, 예.
0: 네.
3: 그리고 얘, 그, 정신이, 그래서 항상, 그저 얘, 막아본 적이 있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질입니다.
0: 맞습니다. 머리에 비공급이 아니고.
3: 그러니까, 예, 그래서 끄덕끄덕, 그래서 자불기만 하고, 예.
0: 네.
3: 그래서, 예, 그, 그리고 나는 얘 또 파킨스 진단을 받아서 손을 좀 뜹니다.
0: 아, 예.
3: 숟가락이 막 날아다니, 숟가락이, 예, 어떻게 말하면 될까? 막 떨기는데, 정말 날아다니는 것처럼 떨깁니다.
0: 예, 예.
3: 예, 걸음걸이는 예, 항상 이래 쫑발걸음 걸어야 된다.
0: 네가 쫄아드는 병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누가 말하는 게 혈배강 쓰면 좋다 해서 선생님 내가 친구를 결합한 데서
0: 네.
3: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0: 대단히 좋죠. 네,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황진수한테가 결합됐기 때문에
3: 예.
0: 황진수한테는 전문 우리 뇌경색 중풍 치료하는 게고 그리고 이런 혈배강은 전문 심장 방면 어쨌든 인체 내에서는 심장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동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 주는 건 일단 먼저 심장부터 좋아야 됩니다. 심장 맥이 좋아야 머리에 충족한 피를 또 보내줄 수 있죠. 이래 결합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중풍 반신불수도 그렇고 파킨슨 증상도 그렇고 이? 뇌 쫄아드는 병도 그렇고 또 제한테서 친구 결합하게 되면 예? 이런 방면에서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죠. 이? 빨리 쓰시.
3: 그렇습니까?
0: 예.
1: 네.
3: 우리 친구가 예, 얘기하는데 네. 그 사람들도 이거 썼는데 예,
0: 네.
3: 그 사람 내내 이거 쓰고서 그렇게 음식을 다 솔직히 깨끗한 게 아예 깨고요.
0: 네. 예.
3: 눈도 영 마가지고 잠도 잘 자고 그랬대요. 정신한다면.
0: 예, 예.
3: 그래서 예, 그 변비도 좀 원래 심했는데 좋아졌다고 내가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기 그 뭐라 그 너무 말하는 게 그랬대다. 여지간에 활동할 게라고
0: 네.
3: 그래서 활동하려도 써야 되겠지만 예, 오늘은 좀 쌀까 합니다.
0: 예, 활동할 게 쌓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좋죠. 예?
3: 그렇습니까?
0: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선생님, 이야기, 그 뭐, 무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었죠?
0: 아, 없습니다. 예.
3: 아,
0: 전문 약입니다.
3: 예. 이제 전화번호 얼마랍니까?
0: 2880018. 예.
3: 2880018. 알겠습니다.
0: 네.
3: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0: 예, 예,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3: 예,
0: 건강하세요.
3: 예,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전화입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4: 예, 저는 이 혈백항을 먹은 지 어느새 딱 석 달이 납니다.
0: 아, 예.
4: 예, 이 석 달 동안에 정말 많은, 여름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4: 첫째는 혈압약 되고, 두 번째는 맥박 빠른 약을 되고,
0: 네.
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밥을 잘 먹으니까 체중이 넉은 올랐습니다.
0: 예.
4: 예. 대변도 정상대로 돌아오고, 예, 저기,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0: 네.
4: 예. 그래, 지금 해결되지 못한 게, 지금 아직도 머리가 예, 완전하게 해결 못했습니다.
0: 예.
4: 그래서 난 전에 계속 이 혈배강을 위주로 해서 지금 약을 먹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4: 그래.
0: 혈배강 번신이가 또 우리 황진수한 타이 주약에 예. 우리 피를 보충해주고 혀를 보충해주고 결국 기도 보충해주고 예. 예, 이러면서 머리에 충족한 피가 간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예, 사람이 어지럼증한 증상 기억력이 없어진 증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는 보는 사람마다 좀 친구나 이런 병이 있으면 자꾸 손도 난다.
0: 아, 예, 예.
4: 예, 예, 이하고 또.
0: 고맙습니다. 예, 예.
4: 예, 전화 호마 어느 이런 나는 어서 몇 번 그렇게 자꾸 손도 냈습니다.
0: 예, 예. 그래 전화 온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4: 예, 하도 저는 이 약 먹고 정말 이렇게 여름에서 효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그럴 수 있죠.
4: 나가서.
0: 예. 네.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세요.
4: 예, 선생님, 예 건강을 잘 챙기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래서 통쌍방 혈전을 녹이는 처방은 이뇨알선입니다. 이뇨라는 것은 우슬이란 유제죠. 그래서 이 우슬 들어가고 알선이란 것은 당삼하고 단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전문 열어주죠. 그래서 혈전을 녹이면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해주고 특히 우리 대뇌혈관, 대뇌혈관이란 건 엄청 약합니다. 머리카락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약물 분자는 거기에 들어가기 좀 바쁩니다. 근데 우리 황진수한테는 정말 최첨단 이런 추출 소분자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 이런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그 약물 그런 분자를 해가지고서 통나오 타이란 거 우리 발견해냈죠. 그래서 뇌를 통하게 하는 이런 펩티드다 이런 게죠. 500돌든 몇십 년간 이런 700여 명 의학 박사들이 림상 실험을 거치고 또 처방 번신이가 고대로부터 원래 이 반신, 불수, 그 다음에 탄환, 그 다음에 언어장애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속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그 활성도가 엄청 높고 침투 능력이 강하고 예, 그리고 아주 쉽게 서리 대뇌의 이런 모세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혈전을 녹이는 정도가 어느 말 놀랄 정도인가? 우리 더우머리가 직접 얼음을 만나듯이 그것을 몽땅 녹이네 가지고, 그래서 혈관이가 다 막혀가지고서 정말 쯤밖에 없다. 이래도 그것을 몽땅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로방이라는 게입니다. 이 중이에서 놓고 말한데 할 때는 예, 경락이죠. 그리고 현대의학 그런 해부학에서 놓고 말한다 할 때는 신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방은 산총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총이란 건 뭔가 세 가지 벌레로 된 이런 약재죠. 짱찬하고 전시하고 띠룽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을 했죠. 그다음 쓰건이란 거는 뿌리입니다. 네 가지 뿌리로 된 이런 약재 황계하고 삼칠 또 텐마 전샹 이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몽땅 신경을 열어주는 신경을 수복

0: 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짱찬, 띠롱, 그 다음에 쾌시 이 세 가지 본래는 예, 공동 특점이 뭔가 동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꼬랑대로 또 꺼내놔도 그게 며칠 지나면 인차 새로운 꼬랑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인체 내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파손된 이런 혈관이라며 그 다음에 파손된 조직 이런 것들을 빨리 수복해준 동물성 수복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계, 삼칠, 天마, 천香 이 네 가지 명귀한 중약재 이런 뿌리를 낸 중약재 이거는 식물 수복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우리 혈백강 먹고 살이 효과도 와서 예, 또 분享하려고 그럽니다.
0: 네.
2: 예, 나는 이거 예, 처음에 먹기 시작한 건 어제 먹었는가 뭐, 맨 아니고서 예, 집에서 여름에 덥지도 않아도 그래서 예, 집에 쿵켜 틀어도 땀이 난다 아무것도 왔짝 나고
0: 네.
2: 전화기 다 담으면 예, 온몸이 다 하고서 막 몸이 흠뻑 뚫어 뭐 네. 여름이니까 더 하시 지금 가을이 이제 요새 나아지 건강한 것도 한 가지입니다.
0: 예, 예. 심장 나빠 그런 겁니다. 그거는
2: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먹기 전에는 예, 온몸이 그저 땀이 나서 옷에 예, 전화기도 내 혼자 본인도 으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두 번씩 세 번씩 바꿔 입고 또 막 밤에서 하다도 나가 샤워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베개도 다 좋고 여수 좋고 이래서 개체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게 힘과 꽉 먹어보고 소리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또 권장하는 게인데 지금 예, 옛날에 그 땀이 나는 걸 생각하면 예,
0: 네.
2: 절반도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절반도 70이 나갔습니다.
0: 네.
2: 예. 이거, 예, 이걸 내서 초약을, 예, 이게 연변병원 맞은 쪽에 그 무슨 병원이든지 거기 이사야 그런 준비들 약도 씌우고 먹고 또 어디면 무슨 뭐 멸방이라고 멸방이 또 그게 뭐 용 비싼 것도 또 먹어보고 이랬는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게 친구이도 허물어 누기에 이게 이 혈백강이 좋다 해가지고서 이거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빨리 볼 줄 몰랐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은 예, 마음이 정말 너무 기쁘고 저녁에 잠잘 때도 원래는 옷을 예, 바깥 입을 옷을 거서 예, 두 개씩 갖다 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서 예, 아침에 축 일어난 바깥 아이고도 거서 예, 너무 몸이 이렇게 겁나고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0: 네.
2: 내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살게나 나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런 좋은 약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점에서
0: 아, 예.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산총수근 이것이가 强强联合죠. 그래서 相辅相成, 서로 이래 배합하면서 서로 흡수하고 효과가 고래로 가는 게죠. 그래서 이런 그 수복 능력이 강한 특히 우리 뇌신경이 파손된 것을 빨리 수복해주고 이래가지고서 대뇌에서 정상적인 이런 신호를 발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중풍 반신불수나 특히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너무 발사가 세가지고서 나타나는 이런 신경 방면의 문제, 특히 파킨슨 증상, 이 소위 막 떨려가지고 숟가락 쥐고서 밥 먹자면 숟가락이 너무 떨려가지고 막 날아날 정도로.
1: 네, 이리고.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저기 현재 풍수빵 먹고 있습니다.
0: 네. 봉스빵, 네. 그 다음에 혈배강, 지금 세 가지 다 같이 쓰셨습니다.
3: 네, 세 가지 예. 다 먹습니다.
0: 네, 예.
3: 그래서 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3: 그렇게 아바에는 예, 숟가락을 막 떨고, 밥에 넣어서 싸는 거 가서 어딘지도 모르던 게, 지금
0: 네.
3: 완전히 좋습니다.
0: 아, 예. 여실금도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3: 예. 그리고 예, 저도 예, 저기 그런 머리가 항상 우리 더분하게 정수야에 나던 게
0: 예.
3: 지금 정수 바짝 나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갖고 벌벌 귀에 당기던 게 지금 완전히 걸어 당깁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예, 우리 둘이 아와에는 또 그렇게 어디 행비 없던 게

0: 지금 내 말도 정확하게 하지. 예, 그리 떨던 게 떠던 것도 나왔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예, 이 약이 얼마나 정말 보기 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 네.
0: 좋으니까, 예, 아빠는 기다린다. 언년부터 이 약을 먹이기 기다린다고.
1: 아, 예.
0: 그, 나는 얘 머리 그리고 할 때 둘이 덮고 나게 정신이 나던 게 지금 머리가 정신하고, 예.
1: 네.
0: 기억력도 돌아서고, 예. 밥도 잘 먹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점 많으니까 지금 이 약을 계속 우리 둘이 좀 많이 싸서 계속 먹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오.
0: 네. 네, 2880018.
1: 네,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공능 조치가 엄청 좋습니다. 황진수한테는 중풍 탄환 썼습니다. 이걸 치료한다고. 그다음에 반신 부수이 반신 못 쓴다.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간다. 언어 장애 온다. 말이가 똑똑하지 못하다. 예, 걸음 걸기용 바쁘다.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썼고. 그리고 우리 자기 혈배강 본신호는 전문 관심병, 협심증, 예, 이런 심두를 거르지 못한 증상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혜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류현국 작사, 류현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포기 수채화처럼 그리는 이 노래는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영 작곡의 고향 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홍범 참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내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문희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는 연변 변경 대지를 굽이굽이 누비며 리매와 하곡의 생태 및 유구한 민속의 운치, 변경 개방의 활기찬 기세를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경관 회랑일 뿐만 아니라 변경 도시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발전의 대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본 방송에서는 길을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행하는 모습을 내놓아 도로를 맥락으로 경관을 매개로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 부민, 문화관광 승격, 민족 단결, 생태보호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의 연변 331 국도 연선의 고품질 발전 새로운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331 국도로 변경진흥벨트 이어 흥변부민 새 화포 펼쳐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에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자가운전 관광객 리효합니다. 331 국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 도문에서 100년 후락 쉼터까지 다녀왔는데 중간에는 음악 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331 국도 변경 도로는 단순한 교통 로선이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을 이끌고 안정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발전 주축으로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3: 도문장 강수요요.
2: 도만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331 국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패촌에는 서로 다른 품격을 자랑하는 15채 민박이 곧 운행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패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민가들을 개조하고 절강길림 연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운행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촌에서는 조선족 민가의 전통 요소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수도, 전기, 난방, 인터넷 등 현대화 시설도 승격했습니다. 대성은 민속 체험, 강변 휴식, 견학 객거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향촌 유휴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 문화관광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월청진에서는 331 국도 1314km라는 독특한 표식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주제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대성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5,380만 원입니다.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사랑주제공원 단지 경관기획 책임자 손장림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로 옛 발해국에 복고풍을 내시오고 당나라 전성기의 일부 풍소, 민속 요소를 전체 풍경구에 융합했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재 단지 건설은 기본상 완공됐습니다. 도무시 월청진 당위 부석이 우명량입니다. 다음 단계의 월청진에서는 계속 흥변부민에 초점을 맞춰 대상 건설을 착실히

0: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강화하며 변경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 더 활력 있고 따뜻한 변경의 아름답고 화목한 향촌을 건설하렵니다. 화룡시 남평진과 숭산진이 들어서며 변경촌의 중점 대상 건설 현장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변경촌들이 빠르게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룡년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한전직입니다. 룡년촌 관광객 봉사 중심에는 관광객 접대청, 농특산물 전시구역, LED 선전 대형 스크린, 편민 상점, 공공욕실, 휴식 커피숍, 즉석 라면 문화식당과 객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대상은 주체 구조 건설을 끝냈고 9월 말 전으로 내부 장식과 설비 구매를 하며 10월 초에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길림성 화흥 공정건설 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왕수상입니다.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60%까지 진척됐습니다. 제때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고성천에서도 국문 상업거리 외벽면 개조 공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금해식당 경영자 려염걸입니다. 숭산을 이렇게 잘 개조해 놓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사도 더 잘 됩니다. 화룡시 흥변부민촉진중심 대상발전과 과장 류봉입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변경촌 발전 전문 자금 등 각종 자금 7,20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숭산 공문 상업거리, 고성촌 변경지원 인재아파트, 명년촌, 상천촌, 길림절강 연결협력 시범촌 등 11개 중점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대상이 착공됐고 나머지 대상도 전단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선 문화관광 대상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주에서는 자금, 대상과 길림절강 연결 지원 자원을 통과해 지속적으로 3.3.1 국도 연선 변경촌에 기울이고 동산구 경관과 특색농업에 의탁해 구간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전역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연선의 각 현시에서도 자원 우세에 입각해 차별화 배치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촌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여러 민족 대중들은 즐겁게 일하고 신시대 연변 흥변 부민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 4일과 5일 저녁 장촌 광화학원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정성껏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장촌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적지 않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홍색 작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간과한 투쟁을 배경으로 재봉대 려전사들의 진실한 사적에 초점을 맞췄는데 곧 길림성을 대표해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용은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과 무형문화재 기예 장백산의 지역 특색을 융합했습니다. 무용수들의 춤동작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배경음악은 때로는 낮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퍼졌습니다. 미령에서 옷을 짓는 장면에서 재봉대 여전사들이 여린 몸으로 전선을 지원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촌 관객 장효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배들의 간고분투와 굳센 견지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항일연군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변에 이런 가무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흐느끼듯 애절한 배경음악과 섬세한 무용서사를 따라 무용극은 가정과 국가가 운명을 함께하는 장대한 화폭을 층층이 펼쳐 보이면서 현장 관객들이 리상신념의 힘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조명은 넓은 암전의 여백으로 무대 층차를 내오고 극도로 간결한 빛과 그림자 언어로 홍색 정신과 무대 예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해 홍색 소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젊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장촌 관객 주영입니다. 이 무용극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홍색 소재 무용극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용수들의 힘있는 몸짓과 음악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전체가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무엇이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0: 이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춘 관객 왕성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사를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춤이라는 공연 형식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무대가 생겼습니다. 전사들이 큰 눈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단결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연은 시청각 성년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고 깊이 있는 애국주의 교양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간은 근 1시간 30분으로 줄거리는 격정적이고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설장백 배우 방려미입니다. 마음속으로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대에 1분 더 서 있으면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정신도 1분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 청년 배우로서 무용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예술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설장백 총감독 한미화입니다. 각계 의견과 건의를 널리 받아들여 계속 작품을 다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숙되고 완벽한 예술적 모습으로 북경 청교극장 무대에 올라 전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 청교극장에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 부단장 안빈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무대 수준을 점검하고 배우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며 배치와 연결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공연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관객은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극 오설장백이 가장 충만한 정신 상태와 가장 뛰어난 기회로 국가급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5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대형 대중체육 경기 플랫폼을 활용해 체육 플러스 법률 보급 플러스 융합 몰입식 선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사회적 선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법치 리념이 광범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게 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가까이에서 법치 지식을 배우면서 정서적 유대를 더 돈독히 했으며 동북대지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생동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왕성현 문화관 무용배우 변욱입니다.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시기에 동북축구연맹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 단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연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변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4주년을 맞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정말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업열꾼들이 우리에게 수첩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주 훌륭했고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님 접대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정 팬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총을
0: 겸비한 중화무술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주 무술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령정시 대극양생협회, 가기무술관, 왕청현무술협회 등 대표팀들이 륜변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추내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고 소년무술은 기백이 넘쳤으며 진시태극선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 중화무술의 아름다운 운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이 절정에 이르자 1,000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대례를 지어 건강기공 8단금, 태극 13식, 나의 조국 및 24식 태극권 경기 규정 동작을 단체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현장

0: 1,000명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조국을 노래하되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무술협회 회장 오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술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전민 건강체육을 보급하며 민족 단위를 힘을 보태 연변체육문화관광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4일 저녁 민족복장쇼가 룡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복장의 문화적 매력과 시대의 새로운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민족복장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 두루마기, 단정하고 우아한 당이, 너울, 단령, 원삼 등 부동한 연대 복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복장과 무용도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긴 소매는 가볍고 우아하게 나부꼈고 장고는 힘찬 장단을 울렸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된 조선족 농악무도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허방한 총사위와 기세찬 북창단은 적극 향상하는 조선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유행의 만남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퍼와 조선족 복장 미학이 서로 융합되고 연결공주 여행 촬영 복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무형문화재가 신시대의 새로운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조선족의 민족 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나와 나의 조국 선둘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으로 번영의 시대를 경축하고 초심으로 아름다운 새장을 노래한 이번 시각성년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연변 문화관광융합과 민족단결 진보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2026년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음악가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온라인 신청과 전문가 심사 예선을 거쳐 13개조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공연 공목에는 엄마의 아리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 노래를 위주로 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시대 표현 방식을 융합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품격의 창법으로 고전 공목을 해석하며 전통적 운치와 당대 예술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법, 운치, 감정, 무대 표현 등 면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최종적으로 전승상, 우수상, 인기상과 출연상을 평의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연변의 다원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기권 국면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투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0: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조

0: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함께 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시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이번 활동이 특집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독일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을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 심내혈관병, 그리고 중풍이랑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점적주사랑 맞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는 분들하게 되면 우리 구태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점적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이 우리 약으로 또 우리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면에서도 중시를 돌릴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독감으로

0: 고생하신 분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루는 감기약을 또리 살 필요도 없이 동충하적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감기를 할 때가 되면 기부적으로 인해서 열이란 것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감기 왔다 열이 난다게 되면 이거는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긴 걸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하려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의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라든가 알파분해매, 피모포자균, 셀린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 내세 계신 분들, 치료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여러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세계 생명통로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 비장하고 위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예, 제가 그냥 말했지만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막혔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비장 위 생명통로를 열어주면서 인체 흡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비장 위 정상한 운행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체 위장장도의 160개 유익균이 매 한 봉지 300억개의 활성균으로 풍부하게 확충돼가지고 빠르게 양계 여성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예, 저도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 먹은 지 어선 2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맞으면서 정말 몸이 영, 어디 아픈데 없이 피곤하고, 그리고 몸이 형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와도 아이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계속 머리 힘해서, 그리고 어지럽다면 이름 못 나고 막 심하게 그게 발작하면 꼼짝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처음에는 접수 아예 했습니다. 다른 약 같은 아무리 먹어도 병원에 조언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땜디도 하고 청약도 먹고 침구도 하고 뭐 경추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별로 효과 없이 그냥 그 얼반에 있었는데, 이거 접수를 해서 먹기 시작해서 한 달 좀 넘으니까 그 머리 힘하던 게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0: 맞죠. 예.
2: 머리 아픔에 힘하고 그저 얼빠한 게 그저 정신에 나고, 예, 항상 이렇게 나가서 걸어도 이래 흔들흔들한 게 자꾸 어지럼증 나고 이랬는데, 그러면 매실 붓고 심하면 막 토했습니다.
0: 아, 예.
2: 이게 차츰차츰 일 없어지면서 그 발작할 때면 토하면 이래든 이전 차이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영 심해서 정말 계속 그저 병원 노름하고 그냥 이래도 그저나 공시 부수다. 이래 우선은 치료는 하는데 효과가 아니라고 이랬는데, 이거 접실에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예, 차슴차슴 나사지면서 머리 조금 이렇게 정신이 나는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0: 맞죠. 예.
2: 아, 그래서 이게 내게 맞는데 어쩌면 다른 거 쓰지 말고 그래서 이거 계속 써보자 해서 활동할 때 쌌습니다. 쌌어. 그래서 먼저 쌀 때는 그래서 한 4천 원에 집 쌌습니다. 집에서 먹었는데 효과 나니까 그다음에 활동할 때 8천 원에 집 쌌어. 그런데 계속 그다음에 활동할 때 쌌어. 먹고 먹고 하니까 점점 좋아진단 말입니다.
0: 맞지요. 예.
2: 어디나 이 편리한 것. 내가 이 몸이 불편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정신에 나고 사람이 힘들던 일이 점점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이거 먹고 지금까지 지금 이 다른 것은 아예 접수를 합니다. 약이 아무리 좋은 게 있다도 아기라고 지금 계속 이 동충하초 먹는데 정말 이성처럼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0: 맞지.
2: 그래서 이번 활동이 이거 좀

0: 싸서 계속 허전히 다른 것도 그리 살 필요 없다 해서 지금 싸서우스니 그래서 전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을 정말 이렇게 알선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거 어디서 얻겠습니까?
1: 선택 잘했지요. 예, 맞습니다.
0: 들어도 이 대거지 방송 들어도 크게 그거 생각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 계속 그저 쓰다나니까에 대거지 단돈 그거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쓰고 시작해서 지금 많은 좋아지고 오늘 이 거간이 몇 번 그렇게 발작해서 막 토함이 있을고 보면 이래겠는데 그게 지금 어떤 인연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감기하든지 감기도 지금 이 아예 합니다.
1: 맞지요.
0: 예. 그래서 정말 이거 선택해서 좀 계속 먹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전화한 게 있다. 그래서 생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이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입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우리도 한 넉 달 전인가 이 약을 싸서 먹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거간이 또 무슨 저 삼복지가 이래서 또 두 알씩 선생님 말하신 대로 두 번씩 예. 아침에 먹었지. 그런 게 지금 효과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1: 맞지요, 예.
3: 예. 그 전에는 이 먹기 전에는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한 7년 전인가 그 복강 그때부터 병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아, 그냥 아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은 많이 썼었죠.
1: 그랬겠죠.
3: 병원에 댕기고 뭐 주사도 맞고 땡기도 맞고 뭐 침도 맞고 수탄 약을 썼습니다. 어떤 때는 또 진에 바빠서 연길 연변병원에도 몇 번 갔다 와서 치료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던데 후에 또 아이제더란 말이에요. 후에 무슨 이 방송 우리 또 들었겠지만 한번 그런 게 말하는 걸 볼까 별로 영 좋아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한 열흘 들었겠음.
1: 아, 예.
3: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딱 약 써볼까나 아무것도 효과도 못 보지 그 마지막에 무슨 포기됐겠지만 포기를 했다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약 써보자고 해서 이렇게 써봤지. 그래서 써본 게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좀 나선 게 알리더란 말이에요.
1: 맞지요. 예.
3: 예. 그래 지금도 나선 게 한가리는 이바에 자꾸 몸에 생겨가지고 혈체도 두껍지 이바에 막 쏘지 그 다음에 뭐 입안에 막 침도 맞고 뭐 약이라 대 썼습니다. 뭐.
1: 아, 예.
3: 그리고 또 장춘 이사도 뭐 실리커에 있던 이사도 건사라고 그래. 그때 후에 마지막에 진이 중에 그런지 울 그런 증상 것을 다 생겨가지고 애를 먹었음. 그다음부터 약 쓰기 시작했는데 잠도 미도를 못 자서 사람 밥도 못 먹지 입에 막 쓰겁지 그래서 그랬는데 이 약밖에 먹기 시작해서 지금 그런 잔잔약도 먹던 거 이제 아예 먹고
1: 그래도 됩니다. 예.
3: 예. 그러고서 그 다음에 변비도 형 심했겠는데 변비도 지금 이렇습니다.
1: 맞죠. 예.
3: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혈압도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게 그것도 서서히 달되고 그 다음에 한 6, 7년 어간에 또 노공수 그런 걸 해서 또 병원 입원 치료도 한 3번 받쳤어요.
1: 아, 예.
3: 예. 그랬던 게 지금 그런 증세란 지금 나타나고 영 좋은 게 알려서 어머니 또 나도 또 무슨 우리 집에서 썼는데 나도 좀 이런 심장 주자 한번 했죠. 2년 전에.
1: 아, 예.
3: 예, 그리고 또 위도 약 먹는데 그냥 아이제더라만 전번에 한 며칠 먹었지만 위 아야픈 게 알리고 해.
1: 맞아요.
3: 위가 좀 편안하고 그런 감이 나더라만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어머니 저기 활도 좋지 그 다음에 무슨 돈도 한 1,000원씩 이 18각 싸게 된 1,000원씩 더 허려준다지 그러니까 활도 좋을까 어머니 또 이야기가 좀 싸자 그랬는데
1: 그러십시오. 또 두 분이 쓴다지 여러 가지 약을 네, 썼다가 예. 지금 우리 네. 동

0: 종합적 발효기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효과를 본 약들은 또 우리 뭐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한 달을 한 개 료성으로 하고 예. 우리 백날을 한 개 주기로 합니다. 그까에 그러니까 예. 우리 무슨 어전 몇 달 썼으니까 예. 어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 돼서 예. 또 효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게 사는 것도 좋고 예.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차례 연결하십시오.
1: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동풍화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이 심장하고 폐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 오래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온몸에는 항상 허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검사니까 그 폐부 수술하라는 진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또 건강하지도 못한 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려고 소년이 병원 약 또 안 되니까 중요해 준 약 그래도 또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간거 약을 많이 썼습니다. 한동안 쓰다 또 아이 되면 또 다른 약 바꿔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약을 많이 썼지만 치료도 못했습니다. 이러다 선생님들이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선생님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첫째는 이 가슴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가슴이 좀 편한지 그 다음에 숨이 찬 것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 피부가 많이 말랐는데 이것도 좀 점차 나아집니다.
0: 맞죠.
3: 그리고, 예.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정말 이 동충하초는 4,500m 높이에서 또 발효약으로서 30배 효과를 보는 이런 진대한 약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약 많이 썼지만 이 동충하초에서 이 약물들이 다른 약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치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정말 병을 치료하는 진짜 치료하는 약이고 진짜 병을 치료하는 최고 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뭐 나이도 많고 그동안에 많은 약도 써봤고 했는데 그렇게 치료 효과도 못 보고 했으니까 지금 계속 이 동충하초를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내가 써보니까 소화계통의 약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소화 잘 되고 늙은인데 영 밥 맛있고 또 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장도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0: 그렇죠.
3: 장도가 편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비록 뭐 늙은이지만 뭐 그러니까 나 마음도 편하고 또 장도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사는 게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종합적 중에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예.
0: 그러십시오. 그런 게 맞습니다. 예.
3: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4: 네. 기사남가, 예. 저도 이 동통하자 먹은 기사는 한 9달 된다고 해서는.
0: 네.
4: 이거 먹을까, 예. 정말 다른 약이 비기지 못한다. 난 약, 탕약 써다. 약을 다 포기라고 해서는 무슨 약 먹어도 안 되겠다 했는데, 이 약을 듣다 못해서 이 약 선택했는데, 정말, 예. 모든 방면에서 정말 먹을수록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 맞죠, 예.
4: 예, 이 약은 정말, 예, 장기라면, 예, 간 담낭, 그저, 폐도 나쁘고, 그 다음에도 심장도 영 나빠는데, 얼음진하고. 그런데, 모든 방면에서 정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관절도 좋아집니다. 예,
0: 맞습니다.
4: 다리 아파서, 예, 걸지 못하고, 맥였어. 그냥 그랬는데, 다리도 지금 먹을수록, 예. 가볍습니다. 지금 사천대가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영 좋다만다. 동방면에서 소화방면에서 정말 이 약은 정말 만병통치약이란다. 어디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먹었어. 계속 먹음이. 그러니까 난 너무 좋고 이 약하면서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딴 약보다도 무슨 딴 약을 여러 가지 자꾸 먹는다 하지 말고 이 한 가지

0: 먹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1: 맞죠, 예.
0: 예. 그러나서 아무래도 이 약을 계속 먹자 이번에 하였다 모두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이렇게 돈 때까지 9달러가 아니라 본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그 많이 싸는데 하였다 참가해서 예,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할 때마다 약을 많이 드릴 때 많이 드리게 되고 경제상에서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내 이 약을 그냥 먹어야 되니까 예. 얘기를 뭐 예, 우리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은데 2832-0666번 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나중에 또 병아태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고 몸이 비어있는 욕만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도대체, 그 혈압도 조절해야 돼.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서 나에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래든지 이 혈압도 조절 연결돼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기관질이 심해서 이렇게 계속 붙었습니다. 모가지 갈아서 떨어져야지. 이랬던 게 이 먹고 술에 기관질이 영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항상 항하고 다 또 올라오고 영 고생했는데 이거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도 부족하면 소화도 돼서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올라오고 꿀꿀이 자꾸 하면 그랬던 게 이거 먹고 술에서 위약이 많이 먹어도 그때였던 게 이약 먹으면 술에서 밥 잘 먹고 매이 납니다.
1: 맞지요.
3: 근데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속에 자서 자지 못했는데 밤속에 잤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 좋을 때 나도 아홉가구 싸다고 전할 때입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성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 우리 내시에 계신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위에 열이 있는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비장이 약한 분들은 우리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인차 설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지금 어떤 분들이 우리 위약도 아닌데 왜 위가 좋아지는가? 그리고 여기 알파 분해매라는 거는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변비라든가 또 위병을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300억 개 유익균이 작용을 해서 우리 지금 변비라든가 설사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는 균이 그 평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이런 300억 개 유익균을 인해서 우리 변비 설사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비장기가 좋아짐을 해서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비장기가 우리 통하게 된다면 또 비장기 운하 능력이란 것이 가강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1: 이야기를
4: 예.
1: 하십시오.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지금 예, 내 종아에 어떤 감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예, 다발성 뇌경색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염이 있고 후두염이 있어가지고 소리 예, 이래 매운 거나 먹으면 예, 이 맹지 끝까지 막 아파 나옵니다. 예. 예, 그렇게 바쁩니다. 그리고 또 예, 무슨 게 있는가 하면 예, 반사기 누부분이 이렇고 그 다음에 양육칼로 누부분은 예, 좀 숨이 올라오는 게 바쁘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기침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어떤 가면 이 여전반 투수 있어가지고 소리 예, 너무 바쁜다 이래 돌아눕기도 바쁘고 걸기도 바쁘고 아래 저려나고 다리 끝까지 저려나고 이렇습니다. 내 종아에 지금 이런 종황인데 선생님 이 붕투샷으로 먹으면 호전될 수 있을까?
1: 호전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됩니다. 호전만 되는 거 아니라 예.
4: 예, 그렇습니까?
1: 예. 일반적으로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지금 우리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4: 예.
1: 우리의 머리로 올라가는 이런 동맥이라는 게 아주 많습니다. 약한 게. 그런데 이런 곳이 여러 곳이 막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서에서는 뇌경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 중에서 말하게 되면 다 풍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이 우리 2년 내지 5년 사이에 또 재풍이라는 게 오는데 올 때마다 또 중하게 되고 후유증으로 어떤 분들은

0: 후유증이 뭐 경하게 왔다게 되면 그렇게 크게 남지 않은데 좀 중하게 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발달도 못 쓰거나 음식을 먹을 때 뭐 흘리거나 예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염 쓴다게 되면 한 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붕이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다면 꼭 해결받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우리 가을이 오게 되면 제풍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이 네. 그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이런 분들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면 다른 약을 쓰지 않고 뭐 점도주사를 맞지 않고도 예,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님 지금 반대사기 못 넘다지 않습니까? 심장병에는
1: 반대사기는 눕습니다. 이러는데 양의 칼로 누우면 그렇습니다.
0: 양의 칼로 누우면 더 나쁘단 말입니까?
1: 숨이 올라오기 바쁘고 예. 그다음 기침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0: 반대사기 누워서는 이렇고
1: 예.
0: 아 그러니까 예. 손님 지금 우리 잠을 잘 때 어떤 분들은 또 뭐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어떤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라는데 이게 장기와 관계였습니다. 장기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소화기통이라 예. 내가 뭐 매스가 없다거나 예. 무슨 기침 나건다 이런다게 되면 우리 위라는 게 예. 왼쪽으로 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해서 예. 그래서 그쪽으로 누울 때 어떨 때는 예, 위를 좀 자극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넣게 되면 왼쪽으로 넣게 되면 심장과 관계 있고 예, 그다음에 왼쪽으로 넣게 되면 예, 우리는 오른쪽으로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 또 우리 그 간 담낭 여기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내가 반도사계에 눕는 게 좀 바쁘고 예, 그 어느 위치에 따라서 기침이 날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제가 오늘은 이런 원인으로 말하지만, 예, 내가 이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을 때,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꼭 해결 받을 수가 있고, 요청한반 돌출이 있다고 하는데, 골과병이란 건 우리 신장, 간, 비장과 관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의 간, 예, 신장, 비장, 이걸 다 치료해주는 골과병이 원인을 치료해주는 이런 공능을 해결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 요청한 돌출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예, 좌골신경통의 통로를 따라 내리 아픔 같은데 예? 이게 다 같이 원인이 해결된다면 예? 이것도 같이 해결되기 때문에 써보십시오. 꼭 됩니다. 예.
2: 네. 그래요? 네.
1: 그러면 예.
2: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다시 물어보십시오.
1: 예. 그러면 예. 싸려고 합니다. 예.
2: 네.
0: 283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잘 안녕히 계세요.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틀을 깨는 건 어렵지만 그 안에만 갇혀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한 그 작은 모험들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가끔은 돌아가지 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리, 너구리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세상에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동물이 있습니다. 오리처럼 넓적한 부리를 가졌는데 몸에는 털이 수북하고 물갈퀴가 달린 발로 헤엄을 치면서도 포유류인 동물, 게다가 알까지 났습니다. 마치 여러 동물의 특징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독특한 생명체가 바로 오리 너구리입니다.

처음 유럽의 오리 너구리의 표본이 전해졌을 때 일부 학자들은 누군가가 여러 동물의 몸을 이어 붙여 만든 가짜가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리 너구리는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라 수천만 년에 걸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온 지구 생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동물입니다.

어린 얼구리는 오스트랄리아 동부와 태즈메이니아 섬의 강과 호수, 습지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물속에서만 보내는 동물은 아니지만 먹이를 찾을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휴식과 번식, 새끼 양육은 땅속 굴에서 해결합니다. 다시 말해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 자체가 어린 얼구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대체로 40에서 60cm 정도이며 꼬리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제법 길어 보입니다. 몸은 갈색의 빽빽한 털로 덮여 있는데요. 이 털은 단순히 몸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생존 장비입니다. 물 속에서 헤엄을 친 뒤에도

네, 어린 얼굴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넓적한 부리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리의 부리와는 상당히 다른데요. 어린 얼굴의 부리는 단단한 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고 유연한 피부 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부리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얼굴이는 물속에서 먹이를 찾을 때 눈과 귀, 콧구멍을 닫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헤엄을 치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때 부리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서 작은 갑각류나 벌레가 움직이면 아주 미세한 전기적 신호와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오리너구리는 부리에 있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먹이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곳을 살피듯 오리너구리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자신만의 감각을 이용해 주변을 읽어내는 셈입니다.

이 능력은 오리너구리가 단순히 생김새만 특이한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이 흐리고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너구리는 눈에 의존하는 대신 부리를 통해 물속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연은 때론 가장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오리너구리의 부리는 바로 그런 자연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모습도 오리너구리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정교한 생존 도구인 것입니다.

어린 어구리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바로 알을 낳는 포유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어미의 몸속에서 새끼를 키운 뒤 출산하고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나 어린 어구리는 알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나 파충류인 것은 아닙니다. 새끼가 태어난 뒤에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분명한 포유류입니다. 어린 어구리는 가시 두더지와 함께 단공류라고 불리는 특별한 포유류 집단에 속합니다.

단공류는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 가운데 매우 오래된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동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을 낳으면서도 젖을 먹이는 이 독특한 방식은 생명의 진화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래와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어린 얼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에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앞발에는 물갈퀴가 잘 발달해서 헤엄칠 때 노처럼 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땅 위를 걸을 때는 발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활용해 이동합니다. 물에서는 능숙한 수영선수처럼 움직이지만 육지에서는 강가에 굴을 오가며 또 다른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컷 어린 오구리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뒷발 쪽에 독과 관련된 구조가 있다는 점인데요. 수컷은 번식기에 다른 수컷과 경쟁할 때 이 구조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어구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여러 동물을 섞어 놓은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오리 같은 부리, 수달을 닮은 몸, 비버처럼 넓적한 꼬리, 그리고 물갈퀴가 달린 발까지. 하지만 이런 표현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느끼는 인상일 뿐입니다. 어린 어구리에게 자신의 몸은 결코 여러 동물의 특징을 억지로 모아놓은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오랜 진화의 시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에는 오리 너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벗어났나요? 익숙한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일탈입니다. 때로는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흔들림 하나가 삶을 바꾸는데요. 그 용기를 품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후보 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석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우리 주 공교연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주민이 잠든 시간에 시간이라서 우리가 제때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 발생 후 건물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분 아닙니다. 5분 아닙니다. 3분.

수준도 채 되지 않습니다. 3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문에서 아래로 코드를 빼내 충전하는 이른바 비행 충전 방식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장기가 노출된 전선은 피복이 손상돼 합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전선이 녹아내리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과충전이 되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된 후에도 계속 충진 전기를 꽂아두면 배터리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야간에 충전기를 꽂아두고 잠드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비정품 충전기 사용입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품 충전기가 아닌 저렴한 비정품 충전기는 전압과 전류 스펙이 달라 배터리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터리 물리적 손상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넘어졌었거나 충격, 진동으로 배터리 케이스가 손상되면 내부 부품이 손상돼 합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고온 환경 노출입니다. 야외 고온 환경일 경우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충전하면 열 폭주 위험이 또 커집니다. 반대로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 충전하는 것도 배터리에 무리를 줍니다. 자, 이 밖에 노화된 배터리 사용입니다. 배터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의 수명은 2년에서 3년 또는 500회에서 800회 충전 횟수입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발열이 심해져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기 자전거의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자전거는 동력기구로 분류돼서 관리하며 관련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금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층,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집안으로 전기 자전거를 들여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위반 시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선을 빼내 충전하는 비행충전 방식도 전면 금지 대상입니다. 이는 누전 차단기 미설치, 전선 피복 손상, 과전류 등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5층에서 밖으로 들이운 충전선이 합선돼 발생한 화재로 두 명이 부상당하고 수십 세대가 대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전은 항상 우리들의 경각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욱더 경각성을 높인다면 우리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답니다.

전기 자전거를 충전할 경우 알아둬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 아래에 안전 숙지들이 있는데요. 함께 숙지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함께 알아볼게요. 이 충전은 반드시 야외에 설치된 전용 충전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전용 충전기는 과충전 방지 기능과 누전 차단 기능이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용하는 충전기는 반드시 제조사가 제공한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정품 충전기는 스펙이 달라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품 충전기가 고장났다면 제조사에 문의해서 정품을 재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과충전에 특히 취약합니다. 완충된 후에도 계속 충전기를 꽂아두지 말고 이 배터리 상태가 부풀거나 변형이 의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느껴진다면 즉시 충전을 멈춰야겠습니다. 이 충전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침대나 소파, 커튼 근처에서 충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충전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특히 야간 취침 시간에는 충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구매할 때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량 제품이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화재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전기 자전거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안전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성능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배터리 용량, 배터리 내부 부품 종류, 제조사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배터리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후의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교체가 필요할 때 정품을 구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전기 자전거 구매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전 사용자의 충전 습관을 알 수 없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고 구매 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 전기자전거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충전 중 연기나 불꽃이 보인다면 절대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물을 부으면 오히려 화학 반응이 심화돼서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소화기가 있다면 분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 소화기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이 작은 단계라면 분말 소화기를 불꽃의 밑동을 향해 뿌립니다. 만약 불길이 커지고 있다면 소화기를 사용하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19에 즉시 신고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가 있다면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유독가스를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주민들은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후에는 절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지만 불이 붙지 않은 경우도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시 주변에 위험을 알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은 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 측과 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전용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충전소에 소화기를 갖춰놓고 화재 감지기와 자동 살수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또 중요한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기 자전거의 사용 용도 안전 수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또 여러 가지 만성 난치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22년간의 림상축적을 통해서 오직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만성병 진료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아주 우습지만 이렇습니다. 어린애는 몸이 나른하고 노인은 몸이 꽉꽉하다. 난치병이 근원은 조직이 굳어진 것이며 배가 딱딱하면 백병이 생긴다. 이것이 총강입니다. 치료 원칙은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하고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난치병을 치료한다. 이렇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부가 딱딱하면 백병이 생긴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그 고생하는 난치병 질병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뭉친 것입니다. 복부는 배를 말하는데 배 안에는 여러 가지 혈관을 장기와 혈관을 붙들어주고 감싸주는 장막, 장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간 과로, 반복적인 염증, 한습으로 인해서 이 장각막이 서서히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위장, 간담, 신장, 방광, 골반, 자궁 등 모든 내장들을 묶어놓고 눌러놓으면서 여러 가지 난치병이 생깁니다. 수천 년 동안 중이계는 배가 딱딱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제내경이나 손세암의 천근방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이 몇천 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딱딱한 조직을 방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리란 무엇이냐? 딱딱한 것을 마시고 해쳐준다는 뜻인데 말은 쉬워도 시술상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침칼로 방리하자면 우선 창자가

구멍 뚫리고 배봉강 내에 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감히 이 치료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이 기술을 개발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공백이며 치료 금지 구역입니다. 저는 이 방리로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제 몸에다 시험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눕고 저희 조수 이사들이 제 이사에 따라서 제 몸에다가 시술하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복부 방리법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을 계기로 해서 수천 년 내려오면서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던 이료 금구가 사라졌으며 그로 해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들이 그 치료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 치료법을 부강주사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강주사료법이란 세포재생주사와 침칼치료를 결부한 치료법입니다. 아래 먼저 위장병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의료계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혁신적인 이론 하나를 공포하겠습니다. 급성위염, 급성장염은 불결한 음식이 자극으로 해서 생기는 병으로서 그 병소가 위장 내벽에 있지만 오랫동안 낫지 않는 만성병이 병 근원은 위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 밖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병원에서는 위장 내시경으로 위장 내벽을 관찰하고 소염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이러한 요법은 급성병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랜 만성병 치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현대의학이 이걸 아주 연구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 난치성 위장병은 장내 굳은 조직이 위장과 내장에 있는 혈관을 눌러서 내장의 영양 공급이 중단되고 내장에서 로폐물이 쌓임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때에는 구복약은 잠시 증상만 누를 수 있을 뿐 병근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침칼로 복강 안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위장과 혈관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고 난치성 위장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범위는 모든 배 안에 있는 난치성 질병, 예를 든다면 난치성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축성 위염, 만성장염, 만성맹장염, 완고성 치질, 만성 창궁주, 만성 골반염, 수란관 협착 불임증 등 그리고 난치성 월경불순 등입니다. 이것이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 치료에 도전할 수 있고 있는 동력이며 북경이나 상해 등 아무리 큰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는 수많은 난치성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담결석, 신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결석은 장내, 장기 내부에 생긴다고 보고 담결석이나 신결석이 생기면 담낭이나 심장을 수술해 떼버립니다. 이는 전면적이 아닙니다. 담낭염과 담결석이 병 근원은 담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굳어지면서 굳은 조직이 바깥으로부터 담낭관을 압박하면서 담수입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신결석도 원리는 같습니다. 복부의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압박하여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소변강

가치가 짐전됨이 생깁니다. 우리 치료법은 담낭관이나 뇌로관 주변이 굳은 조직을 방지하여 바깥으로 오는 붙어오는 압박을 없앰으로써 담즙과 소변이 정상적으로 흐르면서 돌이 배출되고 염증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심년, 뇌도, 뇌도협착, 뇌독증, 전립성 비대, 뇌실금, 복부경화는 뇌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림상탐구를 얻은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 학계는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심령과 뇌독증은 신장 자체의 손상만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겹쳐서 생깁니다. 첫째, 복부의 굳은 조직이 복부 동맥으로부터 신장으로 통하는 동맥 정맥을 압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장 자체를 압박하면서 신장 기능이 손상됩니다. 요게. 둘째, 굳은 조직이 뇌도를 눌러서 뇌로관이 좁아지면서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여 신장을 손상시키면서 만성심념, 뇌도증을 유발합니다. 셋째는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모두 알고 있는 독소가 신장을 끊임없이 침식하면서 심부전, 뇌도증을 유발합니다. 지금 혈액투석이나 구별약물은 크레아틴인, 말하자면 우리 지금 지간, 하지 않습니까? 지간, 뇌수단, 지간을 낮출 수 있을 뿐 신장 바깥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해소할 수는 없으므로 영원히 근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부강주사로 신장 자체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하고, 둘째, 침칼로, 쇼존도로 신장과 노도 주변이 굳은 조직을 방지하여 좁아진 노도가 열리게 합니다. 그러면 신장에 대한 압박이 해소되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면서 만성신염, 뇌독증이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보통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6번 정도 치료하면 임상 효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미 혈액투석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넘는 뇌독증 환자는 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소변이 잦은 것, 남녀 뇌실금, 소변이 흐르는 것. 지금 현대의학이 현대의학은 전립선 문제가 전립선 내부의 문제이며, 뇌실금은 뇌도 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전면적이 않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생관이나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폐쇄되고 영양 공급이 끊기고 대사산물이 침착되면서 생깁니다. 뇌실금도 뇌도 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관략근이 굳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다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는 전립선과 뇌도 관략근 주변의 근육 조직을 방지하여 전립선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고 관략근이 제대로 다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씁니다. 역시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몸에 물이 차는 병, 폐에 물이 차는 거, 심장에 물이 차는 거, 콩팥에 물이 차는 거, 골반에 물이 차는 병,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질병들은 임상에서 흔히 보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현재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합니다만은 물을 빼도 또 생기는 난치병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불이 붙으면 물로 끄고 몸에 물이 차면 불로 다스리라 이겼습니다. 물은 몸에 불이 모자라서 생깁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열을 대량적으로 보충하고 부산이나 육개나 건강이나 이런 약을 대량으로 열을 붙여 어쨌든 열이 생겨야 물이 아예 생깁니다. 이거 첫째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중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체내에 물을 배출합니다. 세 번째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부강주사료법으로 배 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를 방대하여 재발을 막아줍니다. 몸에 물이 차는 병은 일체 몸에 물이 차는 병은 모두 이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아 이렇게 간단한 이 진대에서 전 세계 현대의학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현대의학은 세분화과학으로서 주로 세포학, 분자학, 조직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음양원리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 방법으로 아주 중한 강경화 복수도 치료할 수 있나요? 암으로 인한 복수도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이론은 그만두고 사실로 설명하겠습니다. 치료 효과. 임상에서 보면 적지 않은 강경화 복수 환자들은 대형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는데 이렇게 엄중한 강경화 복수 환자도 우리는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이나 길면 14일 정도면 복수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심부전, 신수화제. 현대의학은 관심병, 협심증이란 게 가슴 그 신조통 말하는데 그리고 심근경색, 신지꺼스, 발병원인은 심장과 큰 혈관 내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는 검사나 약물 치료나 그 다음에 치료할 때도 신장 주자, 심장 주자 수술도 모두 큰 혈관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현대의학이 직면한 진료 부족점입니다. 심장병이 절대 대부분은 혈관 건강과 연관되는데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 좌우이고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은 10%의 큰 혈관만 치료할 뿐 90%의 모세혈관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점이거든. 모든 혈관질환은 예외가 없이 모세혈관이 먼저 병이 발생하고 오랜 세월을 누적하면서 나중에 큰 혈관에 플라크가 생기고 협착, 폐쇄가 생깁니다. 심장병에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심장이나 큰 혈관 속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앞가슴과 뒷전 등이 이 근육이나 이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두 번째 발병 원인은 심장이 양기가 부족해서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피를 막게 하고 혈관 확장하는 치료를 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맥이 뚝 떨어진 사람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호사들이 혈관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운이 회복된다면 혈관이 제절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이 혈관이 좁아드는 것도 심장이 맥이 없어 혈관이 부풀리지 못해 좁아진 게 알아야 됩니다. 심장 펌프 동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심장 저자를 해도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치료법은 앞가슴과 뒷가슴에 굳어버린 근육조직을 방대하여 90% 미세혈관을 소통하고 심근이
선거

산소 공급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인삼, 황기, 부사 무슨 이런 약으로 심장의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합니다. 보통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대부분 3차 내지 중암 한 5회자의 치료하면 만성관심병, 신저통, 초기 심근경색, 신소화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꼭 급성 발작하는 심근경색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구급해야지 이 치료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자가 면역성 질환, 그러니까 과민성 질병, 만성 피부 질환, 예를 들면 홍반성 루푸스, 그는 우리 말하자면 홍반랑창, 잉피병, 간소중화증, 뭐 소보진, 난치성 피부염, 류풍습성 관절염, 만성 과민성 질병, 이상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이지만은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합니다. 이상 질병들은 발병 초기에는 독소나 감염에 의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약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치료하지 못하고 만성으로 되었을 때는 단지 염증 문제가 아니라 전신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영양 공급과 독소 배출이 중단되면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겨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과학은 주로 격소를 위주로 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정상은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근본을 치료합니다. 부강주사로 면역체계를 깨워서 면역 혼란을 바로잡고 자기 조직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굳고 막힌 조직을 방개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를 개변시킵니다. 셋째는 이 만성 지금 면역성 질병 즉 메이싱 질병 이게인데 이건 시간이 오른 다음에 기력이 다 빠져 몸이 싹 쇠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약으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중환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회복하고 근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메이싱 질병, 면역성 질병 치료의 격소가 아니라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이 방법은 국내외적으로도 오직 영길시 현대병원에 밖에 없는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난치성, 완고성 실면, 불안정서, 정신병, 현대에는 완고성 실면, 정서불균형, 우리 한우는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라 한데 다만 뇌의병이라고 현대의학은 주로 이거 다만 뇌에 생긴 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 수면제,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 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증상만 가라앉힐 뿐 근본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평생 약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림상 연구에 따르면 복부는 바로 배는 인체의 제2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서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한글로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대장에서 합성되고 분비합니다.

0: 만약 대상이 붙었다면 쇄증수가 분비하게 되면 정신병이 걸리거든. 저는 40년간의 림상사례를 통해서 90%자의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정서혼란, 정신병의 근본 원인은 뇌사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부, 아까슴, 뒷전 등 허리에 그 근육이 굳어지면서 섬유화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신경에 혼란이 생기고 완고성 실면, 초조함, 우울증, 정신장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치료는 직접 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흉부와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지하여 교감신경에 가해지는 자극을 차단하여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치료과정은 14일에 한 번씩 보통 6번 정도 치료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선천적인 요인,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이런 환자는 대략 정신질환의 약 10%가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본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병의 중점인데 관절질환, 대퇴골괴사, 척추관 협착, 난치성 통증, 중증 요추간판 탈출증, 중증 척추관 협착. 중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MRI 사진 찍으실 때 척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말라붙어서. 이런 중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도 반드시 수술해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추협착증은 수술 후유증이 많고 치료도 여전히 통증과 저림 증상이 없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부강주사로 치료합니다. 수천 건의 림상 사례가 임증하듯이 부강주사는 치료 후유증이 없을 뿐더러 치료 후 재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술은 오로지 국내적으로도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 전통의학은 연골이 닳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으며 심하면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 한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세포재생 기능이 있으므로 다스린 연골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무근괴사.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괴사된 뼈는, 말하자면 썩은 뼈는 되돌릴 수 없으며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천 명 대퇴골 괴사 환자를 치료한 림상 사례가 입증하듯이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세포 재생 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수술하지 않고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6번 내지 7번 좌우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병이나 전신관절 질병, 그리고 난치성 통증. 여러분들은 관절병이 빼빼이 생겼는가 하는데 뇌사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주의 그 근육조직이나 연조직이 딱딱이 굳어지면서 기혈 통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부강주사료법은 태화된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태화성, 로화성, 난치성 골관절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후유증 통증, 난치성 통증, 전신이 아픈 거, 암증으로 아픈 거, 원인 불명의 통증, 아무 검사에도 원인 찾지 못한데 그냥 아픈 거,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 관계없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은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조직이 섬유화를 방지하고 둘째는 면역계통을 활성화하고 셋째는 세포재생의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은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수몇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얻어내는 독창적인 진료 기술로서 국내어를 통틀어 무릎 연골 재생, 괴사된 뼈를 재생, 중증 척추관 협착 치료, 깊은 복부 섬유화 방지, 정신질환 치료,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 시간이 다 됐네요.
1: 네, 아쉽네요.
0: 다음
1: 네.
0: 이 시간이, 내일 이 시간이 다시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최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 개론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각제소 조체 기능구 전략으로 새로운 발전 우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카타르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0: 각제소 일련의 중대한 공사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생태무명 사상을 교재에 담고 강의에 반영되게 하며 학생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게 하는 사업을 심층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전부와 생태환경부가 조직해 편찬한 막스주의 이론 연구건설공정의 중점교재인 습근평 생태무명 사상 개론이 고등교육출판사와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중화민족의 항구한 발전이라는 견제에서 출발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에서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한 지위와 전략적 의의를 깊이 파악하고 생태문명 이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창조적으로 재개하고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이 리론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조난적, 전반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끌면서 습근평 생태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개론은 서론과 법문 9장으로 구성되었고 총 약 17만 자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중대한 의의, 과학적 체계, 정신적 본질, 풍반내포, 실천 요구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 실재를 결합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결합한 중

0: 학생들이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파악하는 종점 교재이자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이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학습하고 터득하는 중요한 도서입니다.
1: 습금평 청서기는 국토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인 우리나라는 자연 조건이 각이하기에 발전에 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그 후의 모든 것이 정확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체 기능구에 기초한 정책과 차별화 실적 심사를 다그쳐 보완하고 주체 기능에 따른 각지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주체 기능구 전략 실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전국 상하가 합심해 힘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밥그릇을 자체 수중에 단단히 잡고 녹수청산을 수호하면서 국토마다 독특한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현재 복건성은 경작지 보호와 국토 녹화 공간 전문 계획을 다그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체 기능구 전략 관철의 일환으로 각 시, 현의 자연자원, 림업 부문 직원들은 경작지와 림지가 겹치는 면적을 분석하고 국토 공간 경계를 세분화했습니다. 수토 조건이 좋은 땅은 경작지로 지정해 곡물을 심게 하며 생태가 취약한 경사지는 림지로 지정해 보호 강도를 높였습니다. 주체 기능구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의 대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생태 보호에 치중해 일부 지역이 자원 환경을 대가로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무질서하게 발전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주체 기능구 전략은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적 경로이므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국가의 발전 방식과 발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체 기능구의 내포와 사명도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착안에 습근평 총서기는 주체 기능구의 발전 특점에 따라 요소의 질서적이며 자유로운 유동, 주체 기능에 대한 효과적 규제,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자원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을 위해 습근평 총서기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지역 중대 전략, 주체 기능구 전략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각종 요소의 합리한 유동과 효과적 집결을 촉진하며 국내 대순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주체 기능구 제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고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산지, 중점 생태 기능구 등 세 가지 기능 유형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현 국급 행정 단위마다 한 가지 주체 기능을 담당하도록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대 전략과 신형 도시화 전략을 실시하고 식량 안전 기능과 생태 안전 병풍 기능을 제고하는 과정에 주체 기능구의 전략 구도가 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신판 주체 기능구 분포도에서 현역 단원 2,846개는 모두 자체의 기능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녹색은 중점 생태 기능구를 대표하고 황색은 농산물 주산지를 대표하며 분홍색은 도시화 지역을 대표합니다. 최초의 주체 기능구 분포도와 비교하면 각지의 경제사회 발전, 행정구역 획분 조정과 국가 전략 수요에 맞춰 기능 등급을 조정한 단원은 153개, 기능을 재정의한 단원은 174개입니다.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주체 기능 정의를 상응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주체 기능구 전략을 향진으로 확정했습니다. 당면 국내 향진 중 92%가 주체 기능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성서성 유림은 에너지 공간을 각 현구의 국토 공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향진 1급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관리 통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체 기능구의 지원 정책을 한층 더 정밀하게 했습니다.

0: 의 송강에서 황포강에 의해 전연적으로 경리된 포남과 포북 이대 구역은 비록 같은 국가급 도시화 구역에 속하지만 포남은 중요한 생태 병풍과 농산물 보장 기지이고 포북은 도시화와 선진 산업의 핵심 적재구입니다. 이런 자원 우세와 기능의 차이를 감안해 현지에서 각이한 지원 정책과 심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산지 중점 생태 기능구의 구도를 총체적으로 안정시키는 동시에 특수 기능구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가 안전 수호, 에너지 자원의 공급과 보장, 문화 계승과 보호, 해양 자원 보호와 리용 등 특수 기능을 갖춘 구역에 대해 더 정확한 공간 관리 통제 규칙과 지원 정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1: 공무원리강 총리가 7일 오후 북경에서 카타르 수상 겸 외무 대신인 모하메드를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카타르는 중국의 중동 해만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과 타밈 에미르의 전략적 인솔 아래 중국과 카타르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다졌습니다. 중국은 카타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지지를 견제하며 에너지, 투자, 인공지능, 인문 교류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카타르 등 중동 해만 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지역이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모함모드 외무대신은 카타르는 중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중국과 다차원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첨단기술, 선진 제조업 등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해 두 나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린다고 표했습니다.
0: 한정국가부주석이 7일 오후 복건성 함흥시에서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벌가리아 부총리 겸 경제투자공업부 장관 플레프, 캄보자 부수상 겸 발전비사회 제1부주석 손짠톤, 세르비아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메사 로비치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플레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정부주석은 두 나라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 아래 최근 연간 중국과 벌가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하게 발전했으며 농업,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쌍방은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두어 두 나라 인민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벌가리아와 함께 두 나라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리행하고 쌍무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해 중국 벌가리아 관계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벌가리아가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중국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한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합니다. 플레프 부총리는 벌가리아는 두 나라 관계를 깊이 중시하며 중국의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참조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밀접히 하고 중국 기업이 벌가리아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손짠톤 부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한정 부주석은 얼마 전 습근평 주석이 훈센 주석과 훈만회의 수상을 각기 만나 양국 간 신시대 전천후적 운명 공동체 건설에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자와 함께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리행하고 정부 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잘 발휘하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더 심화하고 무역투자 일체화를 촉진해 중국 캄보자 친선협력 관계가 부단히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손짠톤 부수상은 돈독한 친선을 자랑하는 캄보자와 중국은 언제나 서로를 신뢰하면서 지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캄보자는 한계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경제무역, 투자, 관광, 보이스피싱 단속 등 분야에서 캄보자는 쌍무협력을 심화하고 1대1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메사 로비치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정 부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며 최근 연간 두 나라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 아래 중국과 세르비아 관계가 도약식 발전을 가져왔다고 표했습니다. 올 5월 습근평 주석과 무치치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하고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와 함께 두 나라 수반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리행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심화하며 쌍무 자유무역 협정의 배치를 잘 활용해 경제무역, 투자, 기반시설, 신흥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세르비아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것을 고무함으로써 중국 세르비아 친선협력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메사 로비치는 세르비아는 두 나라 고위층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한계 중국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며 세르비아 국가 건설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의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제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두 나라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1: 각지에서 일련의 중대 공사를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 골간 수령망 공사인 환북구만 광동수사원 배치공사의 취수구 지심 펌프장이 조체 구조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환북부만 광동수사원 배치공사는 총길이가 490km에 달하며 광동성 운부시 서강본류에서 지심 펌프장을 통해 물을 받아 광동서부지역으로 운송하며 연선의 112개 향진에 1,800여만 인구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관련 공사는 2031년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흥룡강성 목단강시에서 림해 저수지 건설이 대무완공 돌입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가 150개 중대 수리공사 중 하나인 림해 저수지는 흥룡강 수령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하류의 량질 수원을 공급한 한편 관계 면적을 15만 문 안 늘리고 홍수 방어력도 제고할 것입니다. 일련의 교통기반시설 건설도 다그쳐 추진 중입니다. 당면 국가 15차원의 전망계획 중점 프로젝트인 대련 금주만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터미널 건설이 지상 본체 구조 시공 단계 전면 진입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상 인공섬 공항으로서 프로젝트 1기 공사는 50만 평방미터의 딜 터미널 빌딩과 도갈래 장거리 평행 활주로를 건설합니다. 연간 여객 수송 능력이 4,300만 명에 달하는 터미널은 동북 지역의 중요한 국제 항공 중추가 될 것입니다. 신강위글 자치구에서 손산 남북을 잇는 G3033 쿠이톤 독산자 구치하 구간 고속도로 중요 통제 공사인 아크초마크 2호 터널이 조체 시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G3033 쿠이톤 독산자 구치하 구간 고속도로는 국내에서 건설 중인 고난도 중점 고속도로 공사로서 프로젝트를 완공하면 촌산 남북의 통행 시간을 14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1년 내내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안순 반주 고속도로 전문 특대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사 인원들이 교면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귀조성 안순과 반주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국가고속도로망 G60 상해 곤명고속도로의 확장 공사입니다. 전문특대교는 북반강 대협곡을 가로지르며 총 길이는 1,553m, 교면과 강면의 고도차는 560m에 달합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협곡 량간의 통행시간을 3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월 7일 오전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가 역사 전통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역사 전통산업이란 실크, 차, 도자기, 종이약, 붓, 목, 종이, 벼루 등 문방사보에 깊은 문화적 저력을 지닌 중화 전통 특색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사

0: 전통산업 대표 업종이 규모 이상 기업은 2만 5천 개소, 종사자는 근 350만 명, 전 업계 연간 매출은 8조 원에 달합니다. 각지는 무형 문화유산 보호와 계승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무형 문화유산 공방 1만 4,900개가 들어섰고 특허 300여 건을 보유했으며 2만 요종의 제품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80여 개 나라와 지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관계자는 새로 발표된 역사 전통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의견에 따라 각지는 산업 분포 지도 작성, 립지 계획 최적화 등을 다그쳐 2028년까지 매출 100억 원 규모의 선도기업 50개소, 중국 소비 명품 100가지, 수천억 원 규모의 특색 집적 산업단지 여러 개를 육성하게 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인류 기업과 브랜드를 확보해 산업을 글로벌 가치 사슬의 총상위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역사 전통 산업에 접목하고 주요 생산지의 산업 두뇌를 우선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수집과 표준에 따른 분류와 표기, 규범 정리를 통해 대대로 이어온 기술을 재사용과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만들어 전통 공예와 현대 과학기술을 심도 있게 융합하기로 했습니다.
1: 정보통신산업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전면적 보급, 선도적 성능의 4세대 통신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계획은 2030년 정보통신업계 수익 4조 1000억 원, 정보기반시설 누적 투자 3조 8천억 원, 전기통신 업무 총량 년평균 증가율 7%, 지능형 컴퓨팅 규모 9800 엑사플롭스, 5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A를 포함 가입자 보급률 95% 등 13개 주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계획은 또 26개 중점 과제로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적기 착수, 전국 일체형 컴퓨팅망 구축, 우주공간 컴퓨팅 기술 전망연구와 생태 육성, 5세대 이동통신 플러스 북도 융합 발전, 내장형 SIM카, 오프라인 통신 등 신기술 적용과 신규 서비스 신고, 상업 반사기 방지 실험실 구축, 기업의 AI 플러스 제조업 지원, 국제인터넷 대역폭 지속 확대, 위성통신망의 전 세계 보급, 전기통신 분야의 자율적 개방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 5세대 이동통신 A 기지국 50만 개를 새로 구축하고 휴대전화 위성에 직접 연결을 보급하며 지능체 네트워크 식별 체계를 구축하고 무선 네트워크 보안 등 6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공업경제연구소 관병소장은 2030년까지 4세대 통신망이 전면 구축되고 기술과 안전통제가 가능한 정보통신산업체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제18호 태풍 사델이 복권성 여러 곳에 광범위한 강우가 지속되게 하면서 여러 지역 1일 강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이 빠지자 각지 간부 대중들은 신속히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해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복건성 포전시 성산구 화정지는 침수 피해가 컸고 여러 마을에 홍수가 졌습니다. 물이 빠지자 간부 대중들은 진흙, 잔해를 치우고 터전을 재정비하며 마을 환경과 일상 복구에 진력했습니다. 포전시 선유현에서는 규모 이상 공업기업 25곳이 폭우로 생산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재해 상황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은 즉각 복구 작업에 들어갔으며 신속한 업무 재개와 안정적인 생산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유현 공업정보화국 관계자 증신교는 9월 6일 오후 5시 기준 선유현의 전체 규모 이상 기업 200여 곳 중 96.7%가 생산을 재가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정적이고 질서적인 업무 재개와 생산 복구를 견지하며 설비 점검과 공장 정리, 침수 구역 소독, 위험 요소 제거와 시정을 기업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과 보험 처리, 자금 지원을 연계해 전면 공업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덕 복정시는 호우로 큰 침수가 발생해 약 3,000명의 구조대가 배수, 도로 장애 제거, 위험 점검에 투입되었으며 상인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복구에 나서 각종 민생 사업의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덕 복정시 태로산 점화 등지에서는 호우로 인해 벼가 쓰러지고 병충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농업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농물 빼기, 배수로 정비, 농지 복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복정시 농업농촌국 향촌진흥봉사센터 범량지 주임은 보험사와 연계해 피해 조사와 감정,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성급 농업 부문과 협의해 재복구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공무원포도 판공실이 진행한 9월 7일 소식 발표회에서 상무부 절강성 등 관계자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절강성 항주에서 제5회 세계 디지털 무역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무역 박람회에서 AI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8개 전시구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토큰 주제 전시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거대 오너 모델 200여 개가 출품되어 범용 모델, 업계 적용, 스마트 단말의 전반 사슬 혁신 생태계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AI 오픈 소스 대회, 재화지능 응용 도전 경기 등도 펼쳐집니다. 현재 121개 나라와 지역, 29개 국제기구 참석이 확정되었고 외국 전시업체 비중은 20%를 넘겼으며 해외 전시단은 역대 합계를 초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화 집을 서비스 수출입 년 평균 증가률은 11.2%로 글로벌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습니다.
0: 9월 7일 광서쫑족자치구 인민정부 보도판공실이 진행한 소식 발표회에 따르면 평륙 운하는 9월 16일 준공되어 통항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총 길이가 134.2km인 평륙 운하는 세종국 창건 이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강과 바다를 잇는 첫 운하이며 국내 내륙 항행 등급이 가장 높아 5,000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습니다. 개통되면 서남부 화물이 운하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는 거리가 기존보다 내륙 수로 기준 560km 이상 짧아지고 연간 운송비는 50억 원 이상 절감됩니다. 광서교통부문은 관련 단위와 손잡고 합동운송 교칙을 혁신하고 해상 철도 컨테이너 상호 인정을 추진하며 단일 운송장, 단일 컨테이너, 시범 로선을 구축해 제도적 거래 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현재 해사 부문에 평륙 운하 항행 자격을 등록한 선박은 570척으로 여러 종의 선박을 아우르며 충분한 수송 여력을 갖췄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가 9월 7일 조항 자연재해 구조 자금 2억 4천만 원을 긴급 조달해 절강, 복권, 강서, 호남, 운남 등 5개 성에 홍수와 지질재해 비상구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구조 자금은 피해 주민 대피, 파손 주택 복구 등에 돌리고 피해 주민의 기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0: 최고인민법원이 9월 7일 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을 심사할 때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AI 얼굴 합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별적 가격 책정, 유명인을 사칭한 라이브 판매, 자료 주행,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회 각계가 관심하는 문제를 다룬 의견은 행위 경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 국가외환관리국이 9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7월 말보다 195억 달러 증가한 3조 4,38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어가면서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0: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026년 중국 국제봉사무역 박람회 첫 진에 수입 전시품이 9월 7일 북경 세관을 통해 북경 수도 강철 첨단산업 종합봉사구에 도착했습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는 90개 국가와 지역 그리고 국제기구가 전시 부스를 마련했으며 1,800여 개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전시에 참가합니다.
0: 상해 세관에 따르면 칭카이 상해 해운로선이 개통된 이후 수출입 화물량이 로교로 36만 1,000톤, 화물 가치는 100억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취급 품목은 2024년 개통 초기 34가지에서 75가지로 늘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일 새벽 2026 미국 테니스 오픈 여자 단식 제4라운드 경기에서 중국 정흠문 선수가 0대5로 뒤진 상황에서 7차나 연승하는 대역전을 치르면서 최종 전회 우승자인 시비옹테크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2년 만에 재차 미국 테니스 오픈 8강에 진출한 정흠문 선수는 미국 테니스 오픈 단식에서 자신이 따낸 최고 성적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0: 미국 대통령 특사 위트코프가 7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 대표단이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고 3자 회담 일정 조율 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브는 7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회담 시기와 장소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강소래였습니다.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고비 사막의 화원을 가꾼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UN 총회가 메르카토르 도법의 세계 지도를 포기할 것을 권장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 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규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근평 총서기는 2012년 11월 29일 부흥의 길 전시회를 찾아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식구를 인용해 중화민족의 앞날을 그렸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바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하고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식 현대화란 무엇이고 중국식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많은 중요한 글과 논술, 연설 중면은 또 어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지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사상의 빛나는 인용구가 있을까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중앙당학교 일상업무 주관 부교장 사춘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듯이 한 나라에도 꿈이 있습니다.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부흥의 길 전시회를 찾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근대 이래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노산관이 쇠처럼 견고하다 하지 마라와 인간 세상의 정의로운 길은 변화가 필연적이다.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식구로 중화민족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개괄했습니다. 식구는 간결하지만 깊은 내포를 담고 있습니다. 2022년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당대 중국이 전지라는 기치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식 현대화를 어떻게 리해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할까? 셋째,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식 현대화를 명백하게 설명하려면 우선 위대한 부흥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습근평 총서기는 많은 훌륭한 논술을 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2: 中国人民具有伟大梦想精神。 中华民族充满变革和开放精神。几千年前，中华民族。

0: 先民们就秉持周随旧邦、齐命维新的精神，开启了缔造中华文明的伟大实践。正是这种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地势坤，君子以厚德载物的变革和开放精神，使中华民族成为人类历史上唯一一个绵延5000多年至今未曾中断的灿烂文明。以数千年大历史观之，变革和开放总体上是中国的历史常态。中华民族以改革开放的姿态继续走向未来，有着深远的历史渊源，深厚的文化根基。
1: 방금 우리가 들은 이 한 단락 연설은 201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연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주 전체는 끊임없이 운행하니 군자도 이를 본받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땅은 널리 만물을 품으니 군자도 이를 본받아 덕을 쌓고 만물을 포용해야 한다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또 이 식구가 오늘날 우리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군 실현을 위해 나간 데서 어떤 새로운 계시를 줄까요? 오늘 프로그램의 고전 해설인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우주 전체는 끊임없이 운행하니 군자도 이를 본받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땅은 널리 만물을 품으니 군자도 이를 본받아 덕을 쌓고 만물을 포용해야 한다는 도식구는 역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뜻은 전체는 영원히 운행 중이니 군자도 이런 하늘을 본받아 적극 진취하고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땅의 기운이 온화하고 포용적이니 군자도 이런 땅을 본받아 덕을 쌓고 마물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화민족의 5000년 문명사가 바로 자강과 포용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는 중국 역사에 많고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북송 때 구준과 송진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족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비 사막의 화원을 가꾼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광활한 천산 산맥 아래 끝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에서 남녀로서가 신강위글족 특색의 삽을 휘둘러 땅을 파고 쟁기를 끌며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 만든 움막에서 생활합니다. 신강병탄 군간박물관의 대형 반경화 고비를 개간하고 변방을 지키다 앞에선 관람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바라보며 어느덧 정열에 불타던 건설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공화국 군간 제1의 도시로 불리던 석화자에서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은 병탄 정신을 도시의 혈맥에 스며들게 하고 발전의 실천에 녹아내면서 병탄 정신이 대대로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왕원원은 박물관 하나에 병탄 개척 역사의 절반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296개의 헝겊을 덧댄 군용 외투는 고난속 개척의 증거물이고 포탄피를 개조해 만든 농기구는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다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비좁았던 그 땅속 움막이 바로 고비 사막의 화원을 가꾼다는 개척 로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설을 듣는 관광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 3만 점에 달하는 소정 유물이 맨손으로 일어서 황무지를 개척하던 병토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했던 세월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석화자 인민들은 지금도 간고한 창업 정신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석하자 신안진에서 소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오랫동안 고추 농사를 지어온 실농군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시작한 소정은 농가의 좋은 고추를 제 값에 팔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정은 초급 농산물은 제 값을 받기 어렵기에 귀향에 공장을 세우고 산업사슬을 늘려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강 금등식품회사 책임자 손남은 주동적으로 상해의 연구기관과 접목하여 신품종을 도입하는 한편 신강의 농산물 가공 현장과 지역 농촌 풍광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다량 촬영해 올린 결과 네티즌들은 온라인을 통해 병탄을 알게 되었고 병탄의 특산 농산물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병탄의 개척을 통해 사막의 염알칼리성 토양이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한 옥토로 변했습니다. 2026년 석하자의 농산물 파종 총 면적은 470만 모에 달하고 가축 년간 출하량은 2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업 경작 기계화율은 96%에 이르고 대규모 점적 관계 절수 기술 보급 면적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17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신중국 건국 초기 석가자 사람들은 기다리거나 남에 의지하지 않고 황무지를 개척해 공장을 세워 신강에 현대 공업이 없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신강 최초의 실타래, 최초의 천, 최초의 한 조각 각설탕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에너지, 신소재, 저공경제 등 신흥산업 직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용접 소리 속에서 불꽃이 터지고 있습니다. 신강 천부위업 공정요한책임회사 양건립 모범노동자 혁신작업실에서 회사 부총공정사 양건립은 젊은 동료들과 함께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건립 부총공정사는 대구경 파이프 자동 용접 기술을 공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용접은 수동 용접에서 자동 용접으로 다시 지능형 용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일선의 고성된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산 민용 대형 무인기의 해외시장 영내 돌파 실현, 전국 최초의 도시 단위 전원 전력망 부하 저장 통합 시범구 구축, 석하자 경제개발구의 첫 국가급 탄소 제로 단지 건설 명단 입선, 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삼아 석하자는 연구개발 투자 플랫폼 구축, 성과 전환, 주체 육성으로 이어지는 전사슬형 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4개의 국가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 작은 거인 기업과 53개의 병탄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 중소기업을 양성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라디오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UN 총회가 메르카토르 도법의 세계 지도를 포기할 것을 권장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지구는 구체이기 때문에 곡면을 오차 없이 평면으로 펼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 지도를 제작할 때는 변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항해를 위해 설계된 메르카토르 도법은 제도학자 메르카토르가 1969년에 제안한 것으로 방위의 정확성을 보장했지만 고위도 지역의 시각적 면적 기류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대신 아프리카 등의 시각적 면적 기류를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메르카토르 도법, 즉 등각 정접 원통 도법의 원리는 지구 내부에 등불 하나를 놓고 지구 바깥을 원통으로 감싼 뒤 불을 켜서 지구 표면의 모든 점을 원통 표면에 투영한 다음 원통을 펼쳐 커다란 직사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직사각형 지도에서 적도는 하나의 수평선이 되고

이 선을 기준으로 굽어있던 지구 표면이 밀대로 밀어 펼친 반죽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펼쳐지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지도를 그려냅니다. 이러한 평면화 처리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경도선과 위도선을 결합해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세계 지도는 촘촘한 격자 무늬와 같아 항해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그린 세계 지도는 심각한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구의 위도선은 적도 부분에서 가장 길고 양극으로 갈수록 점차 짧아져 극점에서는 0이 됩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투영되는 부분이 광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위도선을 늘어뜨리기 때문에 위도가 높을수록 확대 배율이 기형적으로 커지고 남북 양극도 두 개의 점이 아니라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려진 지도에는 태생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남북 양극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도상 면적이 눈에 띄게 확대되어 유럽, 미국, 러시아, 그린란드 등 북반구의 고위도 국가와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반면 적도에 가까울수록 면적이 압축되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실제보다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강한 시각적 착시가 형성됩니다. 사실 제도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일찍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제도학자들은 한 차원 도형을 2차원으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모든 이가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연맹이 지도 점정 창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오랫동안 널리 쓰여온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가 고위도 지역의 면적 비율을 심각하게 과장한 결과적도 링근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면적이 그린란드와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그린란드의 약 14배에 달합니다. 유엔 총회는 4일 압도적 다수의 찬성표로 각국과 지역의 정부 학교 기술 기업의 현행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의 사용 중단을 권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평등 지구 도법으로 그린 지도가 각 대륙의 상대적 면적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토고가 주도하고 아프리카 연맹이 후원한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를 금지하거나 대체 방식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평면 지도가 구형 지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관계 부문이 대중에게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부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0: 연결시 덕길 장약방에는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약이 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약을 쓰면서리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직접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주요하게는 뇌하고 소화기관의 건강이 어떤 밀접한 연계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하고 소화 건강의 관계는 현대 건강관리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이런 주제입니다.
1: 네.
0: 우리 뇌가 뇌혈관 질환이 있는가 하면은 소화계통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뇌의 기능이 소화 시스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가 지금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뇌가 우리 소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뇌는 소화기 건강하고 신경학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든다 할 때에는 이 스트레스 수준이라 하면은 소화 과정에 직접적인 이런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장기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변비라든가 설사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우리 소화계통 문제가 단순히 이런 소화기관의 문제인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뇌하고 장 사이 연결이가 장뇌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가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봅니다. 모든 질병이가 지금 다 정신적인 압력에서 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이것이가 바로 우리 소화기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아주 정확한 식생활 습관은 뇌하고 소화기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하게 운동도 하면은 소화 효소의 분비도 촉진하고 장의 운동소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간단한 운동은 뇌의 혈류도 증가하고 장의 기능을 같이 향상시킵니다. 아마 이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활동은 심신의 균형 유지에서 큰 기여를 합니다. 충분하게 수면 역시 뇌하고 소화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수면 부족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많이 높이기 때문에 소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아마 저녁에 잘 자지 못하면 이튿날에 밥맛이 없는 이런 것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잠을 잃는다 할 때에는 소화기 문제뿐만 아니라 뇌를 잃기 때문에 이 불면증 관리 치료라 할 때에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나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면증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눈 백내장에서 눈이 부엌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지소의 전도와 롯데 미용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이제는 눈이 가슴에 안면하고 그리고 눈에 티들한 것들 깔깔하면서 아프던 것도 지금 깔깔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0: 네.
2: 바람 맞으면 눈물이 나댕겼지만 바람 맞으면 눈물 나지 않고
0: 네.
2: 선생님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바람 맞아서 더 쓰라고 그랬다.
0: 네. 0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예, 있지 않습니까? 이 방광이 예, 그냥 아랫배 아프고 소변이 잘, 밤이면 소변이 용서한다.
0: 네.
3: 그래 또 대낮에 지금 날이면 비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날이면 또 소변이 용서한다 말입니다. 예, 따뜻하면서 이렇고.
0: 네.
3: 그리고 그 다음, 예, 그리고 소변이 그냥 저리고 그 다음에 더품도 나가고. 제 중일이 배우면은 방광염이 콩팥찌개 되게 또 허에 그렇다며 그랬대다.
0: 네.
3: 그래서 내 허준이요.

0: 라고 그 망절이 냈었더만이 섬이 그 뭡니까 덮음이 나가는 건 정말 일주일 뭔가 없어집. 나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덮음이 없어진 게 난 또 당뇨 걸리니까 당뇨 가서 검사를 해볼까나 해. 5.6이 때다. 정사입니까?
1: 아주 정사입니다. 예. 예.
0: 그래 이러었을 때다. 예. 이제 그 뭡니까 그 덮음이 없어지거나 어떤 이게 뭐 당뇨에 아이 어떤 이게 아이 걸린 게 옳겠다 걸리면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1: 예, 당뇨도 그렇고 거품이가 이 신장 공능이 약할 때도 그 단백이 나가면서 또 그렇게 나갑니다. 예, 깨다니 콤파치 같이 좋아진 거 말한다. 예.
0: 당뇨 아이 걸려도 그렇습니까?
1: 그렇죠. 예. 그 지금 그게 효과를 아주 잘 본 상태입니다. 예.
0: 그래서 난 당뇨 걸리는 거 안에서 덮음나까지 겁이 나서, 예, 검사도 아예, 여야 일주일 먹은 게 덮음이 없으니까, 어선 시심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열 할리만이. 예. 그게 당뇨 앱이다.
1: 예, 당뇨 앱.
0: 당뇨 앱이다, 제.
1: 아이, 그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당뇨 환자들도 그렇고, 또, 이 성공능이 아이 좀 분들이 단백이 나가면서도 그렇고, 예.
0: 예. 가지고나 예.
1: 맞습니다.
0: 예. 이제 덮음이 나가면 나는 그래서 겁이 나서, 예,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걔 이해하고, 거기다 전화 쳐, 그, 뭐, 물어보니까나, 그 장선세를 또 와서 찾아봐야 된다 해서 가, 찾아가 보이니까나, 그렇게 이게, 니녀, 이렇게, 그거, 허드 니녀라고, 예, 망대를 두 가지만 쓰면 이게, 그래서 한 달만 쓰면 완전히 그게 아픈 게 내 덮음이나 뭐 쓰게고서, 소배 이렇게 막 아픈 것도 그다 없어진다더래. 이제 덮음은 나 고민해. 덮음은 일주일 못 가나 없어졌다. 한번 딱 받아가다니 그 다음부터는 이뤘을 때다. 그래 내가 어찌 기분이 좋은지 그 다음에 그 덮음이 안 나갈까나 콤파치에 이뤘을 때다.
1: 맞습니다.
0: 아, 맥이 없다 말합니다. 덮음이
1: 그렇죠. 그 단백이 나간다는 거 말합니다.
0: 아, 그래, 네. 그런가. 맥이 네. 없을 때다. 별로, 소변 보면은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예.
1: 네.
0: 아랫배 아프고. 그런 게, 그게, 덮음이 나가나, 아랫배도 낫고, 허리도 낫고, 그니까, 이게 약이 정말 좋긴, 감사생각이 좋다더만, 정말 이야기, 장약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요거 이제, 내 옷이 다 새로 썼는데, 이제 얼마 쓰면 되겠어. 어떤 거짓 낫긴 낫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뭐 그저 두 달을 쓰셔. 두 달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증상 보셔. 예, 그 다음에는, 네. 일 없은 다음에는, 이 허즐리뇨와는 증상이 있을 때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망제만 그냥 쓰셔. 예.
0: 그래랑.
1: 예, 허즐리뇨와 지금이, 예, 우리 덕길장약방 처음 성립돼서 소변님이 내 없는 부위가, 예, 와서 썼는데, 그 환자는 허즐리뇨와는 두고 있으면서 좀 증상이 있을 때만 그냥 씁니다. 예, 그리고 망제는 예, 그냥 좀 한 석 달이나 또 계속 쓰면 좋습니다. 예.
0: 그러란가?
1: 예, 그렇게 예, 하셔.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1: 예,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는 뭔가 뭐, 여기엔 세계지 한번 왔다 간 후부터는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 네.
3: 그러면서 그냥 머리 늘상 어빤하고 흉하고 예, 오지럼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1: 네.
3: 그래서 뭔가 뭐 어떤 때도 머리도 이 뒷머리가 자꾸 터지는 것 아프 어디 터진 것 아픈다 자꾸 영색 그런 강박 그런 드라마 그냥 아프고.
1: 네.
3: 그래서 뭔가 뭐 혈압도 예, 높을 때는 또 많이 높고 낮을 때는 또 많이 하고 이렇게 조절도 안 됩니다.
1: 네.
3: 그래서 먹기는 약은 맨날 먹기는 뭐 그냥 먹습니다.
1: 네.
3: 떨구지 않고 먹기는 먹는 게 아니고 잘 낫지 않으면서 가슴 그보다 또 심장도 관심병이 더 있으면서 가슴 그냥 침침하고 저녁에 뭐 깊은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잔다 하면 허리 놀라면서 자꾸 옅은 잠 잔다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선생님이 강연이 이렇게 장약방에 찾아가서 장약을 지금 시수의 전주원에다가 장생활하고 바위 전생활이 세 가지 섞어 먹은 게 전 두 달 조금 안 되게 먹은 게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생각 밖으로 효과 좋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3: 예, 벌써 먹으니까 한 달 조금 넘어 먹으니까 피로비 완전히 잘 될 때다.
1: 네.
3: 그리고 머리 터지는 것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예, 정신이나 머리 많이 맑아진다.
1: 네.
3: 예, 이렇게 가슴이 침침하던 게 어제 마음이 가슴도 편안했습니다. 잠은 깊은 잠 잡니다. 푹 자고 깨나면 정신이 확 떠나는 게 알림다 저는.
1: 네.
3: 그리고 이제 두 달 조금 안 되게 먹었으니까 한 조금 더 먹어야 되죠. 예?
1: 네. 그 찍어.

0: 여기 색이 왔다 했잖까?
1: 네네.
0: 예, 그랬으면 한 6개월 정도 쓰셔.
1: 아.
0: 근데 석 달, 석 달씩 약응이 다시 조절하며 쓰십시오.
1: 아.
0: 이, 한 3개월 쓰면 혈압이 많이 다 조절이 됩니다.
1: 네.
0: 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 쌍후안이라든가
1: 네.
0: 이런 거 같이 결합해 쓰고, 이 중풍 치료가 이 뇌경색 치료가 이 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3개월 네. 3개월씩 약을 다시 조합하며 쓰십시오.
1: 아, 네. 그러면 장대 편제가 떠와야지.
0: 예, 예. 그렇게 하시오.
1: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가 예, 한 가지 좀 얘기를 합시다. 예.
0: 예.
3: 저기 저희 그 앞집에 있는 그 동생뻘들은 저기 아주머니가 있는데 예, 제가 같이 그 한 합동실에 생기는 아주머니입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은 어떻는가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예,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0: 예.
3: 땀이 잘 안 오고
0: 예.
3: 혈당이 혈압이 높고
0: 예.
3: 그다음에 밤에 쥐가 잘 올라오고
0: 예,
3: 이렇게 영 고생스럽단다. 예,
0: 예.
3: 그래 제가 그랬죠. 저희 그 한 전번에 그 한번 제가 그 저희 옆집에 그 저기 동생뻘 되는 그 사람은 제가 강경화 있는 그 소개를 해서 그 저기 그 덧대장야방에 가서 그 강경화 많이 나사지고 좋아한다 했죠. 그러니까
0: 예. 예.
3: 그래 그 아줌마하고 둘이 같이 갔다 말입니다. 그날에 맨 바로
0: 예.
3: 그래 이 아줌마가 그랬죠. 오, 저희한테 이 언니 말 들어서 정말 좋소. 나도 거기 갔다고 강경화를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던 게 거기 그 먹고 지금 뭐라고 내 언니가 펄펄해서 달아다니는가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예.
3: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언니 말 들어보지마 하면서 그 덧대장야방에 찾아가서 그 이 사람이 오니까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 커프 예를 주더랍니다. 예,
0: 예 맞습니다.
3: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한 달 반 먹었는데 지금 예, 무슨 머리도 저기 뭐 어지럽고 그렇던 것도 괜찮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예,
0: 예.
3: 손발이 따뜻하고 잠이 잘 오고 밤에 지 아유 나오고 예, 영 살 것 같다고 영 좋아합니다 지금.
0: 예.
3: 그래 이렇게 좋아하면서 뭐 이러는 거 하면 예, 이제 한 달 반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다 먹고서 또 저기 한겨레종 뭡니까 배달을 받겠답니다 선생님.
0: 예 그러면
3: 네, 배달을 받겠는데 예, 내가 배달 전화번호를 알아달라고 그랬디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죠.
3: 아 5089929
0: 예, 예.
3: 예 선생님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오른쪽 옆구리 자꾸 개와가지고 소리. 아, 그 다음에 얼굴도 그냥 고매지고, 예. 그럴 때 병원에가 검사하면 크게 몸이 없다는데, 모두 어떤 사람들은 내 얼굴 좀 보고 소리, 많이 그게 나쁘겠다고 소리. 근데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크게 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0: 네.
4: 그런데 자꾸 이 오른쪽 옆구리 여기 개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땅땅한 이리 덩어리가 있는 감도 나는데, 어째 병원에 가면 그렇게, 아이, 무슨,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희들이 검사에서는, 예. 이 감기 예. 울결이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4: 아,
0: 예 중리 검사, 중리 변증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또 그 화암 숫자로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리 진단 받아야 됩니다. 예.
4: 아, 그래서 아, 이렇다니까는 그래서 그 약방에 가서 간에 대한 거 그래서 이래 싸먹은 게 어제 아예 알기 때다 예, 그
0: 예.
4: 아프고 예, 그래 얼굴이란 게 까맣하지 뭐도 예, 입술이란 게 또 그릇하지 뭐도 그렇게 말하니까 에이 그다음에 이게 방송 이거 무슨 혹시 좋은 이야기 없는가 하고서 방송 열심히 들어준다. 근데 모두 그렇게 간에 나쁜 사람들이 그 당뇨 먹고 그렇게 효과 좋다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4: 그래서 그 덕일장양빵 찾아갔습니다. 그래 찾아가서 장대표가 아이 이제 그 얘기하던 것처럼 다 말하니까라 그래 뭐 두 가지하고 이거 먹어보라고 이랬더라. 예, 그래서 그 수관전하고 렌증망제
0: 예.
4: 그거 먹었습니다. 예.
0: 예.
4: 그거 예, 한 두어 달 먹었습니다.
0: 예.
4: 두어 달 먹으니까 예, 좀 아픈 통증이 예, 옆구리 자꾸 켜고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0: 예.
4: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얼굴에는 진해 알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배달받아서 더 먹자고 그랬는데
0: 예, 원래 수관전환이 한계료종 90날입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서 90날을 쓰고 그 다음에는 정황 봐가면서 지금 모두 한두 계료종 쓰면은 기본상 얼굴 색이랑이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라 옆구리 겨우는 거랑이 소화 잘 안 되고 또 밤이면 배가 짱하면서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4: 아,
0: 예.
4: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내 그 밤에 밤에도 그 짱 하면서 이렇게 분장에 못 드는 것도 이 간이 원.
0: 간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전항은

0: 그 드시면은 9시에 드시면은 또 잠도 잘 오고 이 복부 팽만감도 없어지고 예. 용 좋습니다. 아. 3개월은 먼저 쓰십시오.
1: 아, 그렇습니까? 예. 위 문제 있는가 해서 위약도 먹고 그랬는데.
0: 거기에 위약이 또 다 한 대 들어갔습니다. 수간전환 안에 네 가지 약이 있습니다.
1: 아, 예.
0: 그래서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다 조절합니다.
1: 아.
0: 예. 그래서 3개월을 쓰면은 효과 선명하게 알깁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예.
0: 예.
1: 잘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1: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위에 용 오랫동안 용 아예 좋습니다. 어젠가면 이 주수위염도 있지. 그다음에 계속 이 소화에 되고 이 더불어 감에서리에 무슨 먹어도 좀니까 그래서 넘었다네. 이 밥맛이 없단 말입니다. 암만 이 무슨 먹자 해도
0: 네.
5: 그러니까 예. 다 먹지 못하고 이래는 소화해 되고 하니까 예, 맥도 없고 결국 난 또 예, 가끔씩 가다 또 예, 통증도 있고 결국 이 해도 보면 예, 어떤 때는 이 해때 이 뭐니까 이 수발 예,
0: 네. 그렇게 하야슨가 해가
5: 예, 예, 예. 예. 결국 이 변도 이렇게 정사 아이들한 말인데 어떤 때는 여성 이렇게 그것은 모르고 그다음 또 얼마 안 가서 또 이렇게 또 굳기도 하고 예, 이래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약 먹자 해도 그다음에는 소화에 대해서 이런 걸 그래서 그런 걸 아는데 또 이렇게 좀 심할 때는 또 뭐니까 약 두 가지를 어떻게 이래 변동해서 먹겠는지 모르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무슨 약 먹었는가 하면 조도 다시 하고 다탕을 하고 그런 진창제를 이거에 한 달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5: 지금 이렇게 먹고 나니까 예, 소화해 되는 게 소화 잘 되고 특히 이 뭘까 그렇게 아프고 이래는 아픈 이런 감이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위 아픈 게 인차 없어집니다.
5: 예, 예. 밤마도 좀 돌아서고 하니까 이 사람 맥이 나고, 예. 그다음 이 해도 이래 보면 이전처럼 그게 막 그렇게 세타야 된게 그렇지 않고 걔도 조금 좀씩 이렇게 좀 자주로 옛날 그 뭐야, 뭔가 색깔이 이렇게 날라간단 말입니다.
0: 예.
5: 그래, 예. 지금 이랬는데, 이거 좀 뭔가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좋은데, 이 뭐, 때 좋아질 때 계속 좀 공고히 하고 이래서 이 약을 어떻게
0: 얼마 동안 썼습니까?
5: 한 달 좀 더
0: 아, 그 더 써야 됩니다. 3개월 쓰셔.
5: 3개월
0: 예, 3개월 쓰고 3개월 후에는 이 따탕화를 먼저 끊으면 됩니다.
5: 예.
0: 그 다음에 조주 다시 하고 창제는 그냥 쓰고 예. 6개월 후부터는 창제를 거저 세 날에 한 번씩 쓰면 됩니다.
5: 창제만
0: 그래도 이 위가 이 편안하면서 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오고 맥도 나고 이 창제가 소화도 질병 치료에서는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

0: 유지하는 약으로는 예, 마지막 회복기는 이 창제를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1: 예. 그렇게 합니다. 석 달 먹고 따뜻한 먼저 끊고
0: 예. 그 다음에 석 달 후에는 조주 다시 끊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창제막 그냥 쓰면 됩니다.
1: 꾸준히 쓰면 된다.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소화도 질병에서 일반적인 예, 이런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만성 위염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이런 좀 위가 평상시에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이 조주다시를 쓰면 됩니다. 근데 하위가 난 좀 엄중하다 이런 분들은 예, 이런 칭창제를 같이 씁니다. 예, 그리고 오랫동안 위장도 질병으로서 좀 몸도 많이 허약해지고 또 오장이 균형이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분들은 이제처럼 따탕활하고 조조다시 이런 칭창제를 이렇게 같이 쓰면 또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조조다시라 할 때는 아주 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수한 배합방제입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예, 우리 장 전통적인 장약으로서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최고의 약품이라는 이런 영예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조다시를 보면은 숨천년 고산약재로 제조됐고 감기를 소통시키면서 전신의 기가 잘 통하게 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면서 또 이 청열하는 작용. 예, 우리 소화계통에 이런 나쁜 예, 물질이 있거나 혹은 예, 좀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 제거하는 작용 말합니다. 그리고 궤양도 치료하고 부종도 내려주는 이런 다양한 예,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주다시 구체적인 효능이라 할 때에는 정체된 간기를 소통시키고 비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열도 내려주고 위장도 궤양을 치료해서 부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위가 좀 부풀어 오르는 감, 예, 일반적으로 좀 팽창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이 위에서 좀 꾸르륵하고 자꾸 소리가 나거나 위가 어떤 분들은 타는 것처럼 아프다. 예, 이런 증상도 개선하고 간열통이 있거나 간열통은 보통 옆구리 키운다는 이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고 트림이 나고 땀즙을 토하거나 설사하고 예, 급성복통이 있거나 예, 그리고 외부 풍한 습조열로 인한 이런 체내 소화계통 문란하고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 피부가 좀 누렇게 되거나 부종이 있거나 이런 증상을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피부 통증하고 가려움증, 피부가 두꺼워지는 이런 증상까지 개선합니다. 예, 그 외에도 위장도에 이 시로가 있는 분들, 예, 종양하고 간담 시로가 있거나 담석증이라든가 방광결석, 예, 식물성 중독이 있거나 오래된 내과 질병, 예, 내과 질병으로 인해서 부종이 있고 수종이 있고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장약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먼저 장약을 쓰면은 잘 처음에 잘 배합하면은 머리부터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소화 잘 안 되거나 부종이 있거나 이런 증상을 내려오는 데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식적 덩어리가 있거나 여기 위를 딱 만져보면은 뭐 단단한 게 지우하는 이 만져진다 이런 분들이거나 혹은 명지 끝에 항상 뭐가 뭉쳐 있는 것도 약간만 눌러도 아프다는 분들이 이런 분들께도 또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간기 울결이 있거나 비장 어혈이 있거나 예, 위장도 운동이가 잘 안 되고 대장하고 소장이 좀 막히거나 예, 그리고 심장 혈맥이 막힌 이런 증상을 치료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 소화도 안 되면서 가슴도 답답하다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0: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음식을 골고루 잘 먹나요? 다양한 음식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이 들어있답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활력도 생기는데요. 또 음식의 소중함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죠. 맛있는 식사는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골고루 먹는 좋은 습관을 꾸준히 들여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랄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동물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의 수컷은 코가 무려 7cm 내지 8cm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코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동물인지 짐작이 가나요? 바로 긴 코 원숭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긴 코 원숭이의 크기부터 생김새 그리고 생활 습성까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긴 코 원숭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긴 코 원숭이는 령장목 원숭이과에 속하는 포유 동물입니다. 몸무게는 7kg 내지 22kg에 달하고 몸 길이는 60cm 내지 70cm인데요. 수컷이 암컷보다 많이 크답니다. 긴 코 원숭이의 털 색깔도 아주 특별한데요. 등과 머리 부위는 주황빛이 도는 붉은색이고 어깨와 목 그리고 볼은 연한 주황색, 배에 다리와 꼬리는 회백색을 띱니다. 배는 블룩하게 나와 모양이 귀엽기도 한데요. 긴 코 원숭이가 기타 원숭이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성체 수컷이 매우 긴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컷은 코 길이가 무려 10cm를 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붉은색을 띠어 멀리서 보면 가지 모양의 붉은 풍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코가 입 앞까지 누려졌기 때문에 긴 코 원숭이가 먹이를 먹일 때 코를 한쪽으로 살짝 밀어내고 먹어야 한답니다. 그럼 암컷 긴 코 원숭이의 코는 어떤 모양일까요? 암컷은 코가 수컷보다 훨씬 작고 우로 살짝 솟아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산길을 보내드립니다.

수컷 긴 코 원숭이는 코가 너무 길어서 불편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 코는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코는 긴 코 원숭이의 비강 구조를 개변시켜 더욱 크고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울창한 삼림 속에서 기타 긴 코 원숭이를 부르거나 천적의 위험을 알리는 데 유리하답니다. 연구일꾼들은 또 긴 코 원숭이의 코가 클수록 암컷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코가 작은 수컷이 코가 큰 수컷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긴 코 원숭이들은 코의 크기로 서류를 결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답니다. 동요, 친구 생각을 듣고 긴 코 원숭이의 생활습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코 원숭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함께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한 개 무리는 보통 10마리 내지 30마리의 긴 코 원숭이로 구성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마리 성체 수컷과 한 마리 내지 8마리의 성체 암컷 그리고 새끼 긴 코 원숭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체 수컷이 우두머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리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긴코 원숭이 무리는 다른 령장류보다 성원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리의 성원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두머리 수컷이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젊은 수컷들을 무리에서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리에서 쫓겨난 젊은 수컷들은 스스로 뭉쳐서 새로운 무리를 만드는 거죠. 동료 사나레 학교를 보내드립니다.

긴코 원숭이는 주로 연해 저지대 삼림, 홍수림 소택지거나 강 부근의 삼림에서 서식하는데요. 어린 나뭇잎을 주식으로 하고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소량의 무척주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긴코 원숭이는 다른 영장류보다 더 많은 종류의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긴코 원숭이의 윗속에 발효를 돕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섬유소가 풍부한 나뭇잎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속의 미생물은 또 일부 독소를 분해할 수 있어 긴코 원숭이가 독 있는 식물을 먹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거죠. 동요 허수아비를 듣고 오겠습니다.

긴 코 원숭이는 배가 불룩한 모습과 달리 나무 위에서 능숙하게 뛰어다닐 수 있으며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가 있는데요. 연해 지역이나 강가에서 생활하는 긴 코 원숭이는 자연스럽게 수영에 익숙해졌답니다. 이들의 발가락 사이에는 지간막이 있는데요. 때문에 뛰어난 수영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한 번에 20m 되는 거리를 잠수해 공중의 포식자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동물 긴코 원숭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컷은 긴 코로 소통을 하고 서류를 정하기도 합니다. 불룩한 뱃속에는 특별한 위가 있어 다양한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고요. 긴코 원숭이는 또 헤엄을 잘 치는 수영 능수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삼림 속에서 무리 지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긴코 원숭이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색으로 활동을 담채로 경기를 주목점으로 해민을 줄손으로 전형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1층 방출했습니다. 은연 상무회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0만여 명을 접대했고 관광 소비 20억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각기 24.03%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공연, 무형문화재 플러스 장터,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등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해 문화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정식 개원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군은 연휴 기간 연변관광의 새로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이 풍경구에서는 민족복장 전시 공연이 펼쳐졌는데 복장시와 무용예술을 깊이 융합한 공연은 조선족 복식의 보호와 전승,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조선족 민족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육정산 황금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야외 도보, 무형문화재 장터, 도장 모아 선물 교환 등 활동이 많은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도문시에서는 NPC 소통, 자동차, 짐칸 장터 등 활동을 내놓아 도시 소비 열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 도문의 깊은 무형문화재 저력과 변경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몰입식으로 느끼고 유원 활동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도문 주민 손녀입니다. 이번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활동은 특별히 재미있었습니다. 광장의 NPC들이 우리를 안내해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즐기면서 우리 도문의 무형문화재도 료해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흥상하고 경사로워 명절 분위기가 짙었고 체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각 풍경구에서는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긴밀히 둘러싸고 민속, 생태, 변경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몰입식, 소통식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이런 방식을 승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료 감면, 세트 입장권 특혜 등 해민 조치를 내놓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 휴가구에서는 황금가을 축제 활동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며 재미있는 유희관,

0: 씨름 경기는 민족 특색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도 주목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모식을 탐색하면서 무형문화재 기여와 문예 공연을 경기 여러 고리에 깊이 융합해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 농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 시즌 문화관광 제품을 끊임없이 풍부해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안정적인 승격을 추동할 계획입니다.
1: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문화주간이 8일 더문시 더문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 유명 촬영가들이 변경 도시에 모여 촬영 예술로 신시대 연변 풍모를 보여주고 변경 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 연변주의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 촬영가 협회, 연변주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 도문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정식 시작됐고 연변 가무단과 도문시 문화관에서 조선족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장동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지도일꾼들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 단추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촬영 작품 전 주회장은 도문강 광장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와 연변 미술관에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도합 전여점의 우수 촬영 작품을 전시했는데 전국 우수 촬영 작품 전, 백산 송수 길상 길림 촬영 작품 전, 장면 속의 현시대 주제 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 전 등 여러 특색 주제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작품들은 소재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해 길림대지의 수려한 풍광과 연변의 거대한 발전 변화를 전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현장 지도일꾼과 귀빈들은 선으로 도문강 광장과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를 찾아 촬영 작품 전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촬영가 협회 회원 리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아름다운 도문의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인문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문을 찾은 광범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도문의 훌륭한 풍광과 인문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문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주석 곽립동입니다.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이 도문에 모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변경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도문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산수도문, 인문도문, 분진도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변경문화, 민속문화와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융합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도문시 문화관광산업 품질 향상, 도시 지명도와 영향력 확대에 생동한 문의 역량을 불어넣었습니다.
0: 비단의 길 연선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고찰단이 6일까지 이틀간 우리 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고찰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에서 온 근 30명의 민간조직 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로 모여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 대외 개방,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최신 실천 성과를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첫 일정으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당지의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산업화 경영 모식과 록색 유기벼 민속 관광에 의탁해 촌 집체 수입의 증가를 실현한 발전 경로를 상세히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또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를 돌아봤습니다. 갓은 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줄기세포 보관, 종양 면역치료 등 생물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변 한공방 건강제품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장백산 인삼 정밀가공 산업사슬에 주목했습니다.

0: 하면서 과학기술로 전통산업 승격에 힘을 부여하는 발전 경로를 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변박물관에서 고찰단은 단지 건설 정황을 돌아보고 민속 문물과 무형문화재 전시를 참관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깊이 료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곳 사람과 일들은 모두 공동 번영의 력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해 외국 벗들은 향촌 전면 지능, 산업 승격, 민족 단결 등 면에서 연변이 한 적극적인 탐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 발전 실천이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더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 외사 판공실 부주임 조수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시가가 고찰에 배행했습니다.
1: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사평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한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7일 사평시 홍취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선수 63명을 파견해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 도합 34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계 기능대회와 전국 기능대회 기준에 맞춰 설치됐으며 선진 제조, 디지털 기술, 현대 봉사, 특색 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능 성과 전시, 무형문화재 기예 전시 공연, 기능대가 현장 교류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펼쳐져 우리성 기능 인재 양성 성과와 신시대 장인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또 11개 시주 특색 전시관과 전성 기능 성과 종합 전시관 및 5개 기술학교 주재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 25개 종목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 종목은 선진 제조와 민생봉사 분야를 아울렀는데 자동차 기술, 무인기 시스템, 디지털 제어 기계 전기 등 핵심 공업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 제빵, 미용, 미발 등 사회 수요와 밀접한 봉사류 직종도 포함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연변조에서는 선수 63명과 심판원 42명을 파견해 34개 큰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통해 우리 연변조 기능 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통해 전성 선진 지역들과 학습 교류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0: 강함은 연교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1990년대 생인 그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회구역에 뿌리내리고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신시대 청년 당원이 기층에 뿌리내려 분투하는 다반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청사회구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함은 전통적이고 단조로운 사회구역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생인 강함은 혁신사회로 기층 치리 난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는 모식을 도입해 전문 자원과 연결시켜 중위 무료 진료, 무료 심리 상담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특색 브랜드 청야학교를 만들고 태극권, 바리스타 양성 등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동시에 청원청어 선전강연 플랫폼을 활용해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 대신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광장과 주민 가정에서 민족 정책을 선전강연함으로써 민족 단결 리념이 매 가정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주민 저평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해줍니다. 특히 7일 전에는 주민들을 조직해 당창근 105돌 경축 활동도 펼쳤습니다. 평소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태극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생활에도 관심을 돌립니다. 사회구역에 가서 무엇을 문의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함입니다. 단청사회구역의 주요 봉사는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고 장소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구역에 들어와 사회구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연결시 청년사회구역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드는 데 진력하랍니다. 기층 질의 막힌 점을 해

0: 접수하기 위해 강함은 격자 당군중봉사소에 의탁해 당원 선봉 일터, 홍색 대행 봉사, 주민 의사 등 다양한 봉사 진지를 구축하고 당건설 플러스 협성 7위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공관 주택단지 음식 배달 관리 난제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 부동산 관리봉사 회사, 주민, 당원 대표들을 조직해 좌담 협상을 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고봉 시간대 배달 통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단지의 안전 질서와 주민 생활 편리를 함께 보장했습니다. 작은 일은 협상으로 처리하고 난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당군중 봉사 진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전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에서 강함은 우수 공산당원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강함입니다. 앞으로도 관할 구역에 더 많은 역량을 단청 사회구역에 응집시키고 청년들이 관할 구역을 이끌게 해 관할 구역의 전반적인 환경 면모를 1층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한층 높여 단청 사회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보다 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건설의 질적 향상에서 기층 치리까지 어려운 이웃 돕기부터 문화적 역량 부여까지 강함은 한 청년 공산당원의 책임과 고수로 다민족 거주의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리고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뜻이 하면서 평범한 사회구역 일터에서 청년 세대의 충성과 담당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고속철도 편으로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원래의 택시 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시에서는 택시 临시 주차장을 전면 승격해 승차 통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고속철도 연길서역 출구, 원래 텅 비었던 광장은 6차도 택시 临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후에 즉시 전문 탑승 구역에서 택시에 앉아 역을 떠날 수 있게 돼 편하고 고효율적으로 출행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양입니다.
2: 배주.
1: 이 구역은 총 건축 면적이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약 12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고속철도역 일상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빗물막이 양산을 마련해 여객들이 차를 기다릴 때 햇빛에 쬐이고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에서는 또 광장 구역에 당직 근무소, 운전수의 집, 공공화장실 등 부대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대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역 봉사 온기를 1층 높일 수 있어 광범한 여객과 운영차 운전수들에게 보다 량질의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융화매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공적금 관리를 1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제공한 2025년도 연면주 도시 비민영 단위 취업인원 연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우리주의 2026년 주택공적금 납부 기준 상한선이 2만 2,955원으로 조성됐습니다.
1: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 공천단 연변주위에서 조치하는 전주 청소년 표준어 보급 계를 활동이 작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전주의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서예, 웅변 등 언어예술류 양성기구 학원생입니다.
0: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2027년도 교정초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초빙 활동에서는 도화 130명을 초빙하며 연길, 도나, 화룡, 훈춘 등 연변의 여러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번 초빙은 관리 양성생, 과학기술류 전문 인재, 고객 격리 등 일터를 아우릅니다. 초빙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7월 사이에 졸업하는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해내외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1: 국내 주유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24시에 9월 첫 유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는 1톤당 2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1리터당 15전에서 18.5전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3: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9월의 연변은 하늘이 높고 바람이 맑으며 벌판은 황금 물결입니다. 이는 수확의 계절이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때이기도 하죠. 네, 아시다시피 해마다 9월은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 단결 선전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자치주 성립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4년 진달래꽃이 산야에 붉게 물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아름답고 정다운 땅에서 여러 민족 형제 자매들은 마치 성이요시처럼 밀착되어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연변대지 골목골목 주민구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평범함 속에서 젠장사를 만나고 미세함 속에서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겠는데요. 하나는 책임을 다하며 대중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대 대표들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20년째 기층의 뿌리를 내리며 주민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 사배구역 당총재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땀방울로 민심을 적시며 진정으로 민의를 따뜻하게 한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 도시의 가장 따뜻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민이 뽑은 대표, 대표는 인민을 위해.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연결시로 귀를 돌려보겠습니다. 올해 7월 연결시 건공가도의 한 낡은 주택단지가 무더위 속에서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색 아파트 외벽에는 층층이 비계가 둘러치워졌고 안전모를 쓴 일꾼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외벽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광경이지만은 이곳에 사는 장희 씨에게는요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전에는 비만 오면은 건물 외벽이 떨어져서 그 아래로 지나갈 때마다 다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것도 일수고요. 이런 문제들을 발행을 했더니 인대 대표들이 관련 부문과 조류를 해서 올해 외벽 보강과 옥상 방수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감된 후에 달라질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두려움에서 기대로 달라진 것은 단지 건물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연결시에서 이 한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연결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전시보험위에서 1000명의 대표가 1000개촌과 309에게 진입을 하여 전역건설을 추진하고 대중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주제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연결시에는 88개 인대대표의 집과 인대대표 접습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400여 명 각급 인대대표들이 대표 결렬과 민족 비례에 따라서 각 곳에 배치됐습니다. 그들은 시민들과 직접 대면을 하며 정책을 가슴에 와닿게 전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대표들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선전할 때 그저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익숙한 언어와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큰 진리를 일상의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민들과 함께 주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나누고 생생한 사례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진실한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욱 값진 것은 매 강연마다 교류 토론회를 마련하여 409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대표들이 즉시 답변하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갈등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강연을 주민들이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이 활동이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연결시 진학가도 당사위원회 서기이자 인대대표인 김영민은 정책의 목소리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진학가도에서는 이미 600여 명 여러 민족 주민들을 대상으로 11자에 달하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의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수집된 민생 수요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23건에 달하는 실질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에서 행동으로 듣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그 사이의 거리는 바로 대표들이 책임과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메워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결시 인대대표들은 누계로 90여 차례에 달하는 강연을 조직했으며 참가 인원은 2만 명을 넘겼고 선전자료 전해부를 제작 배포했으며 미니 수렴 좌담회도 16회나 개최를 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대표들이 분주히 뛰어다닌 그림자가 있고 그 뒤에는 주민들이 기쁘게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명사회구역에 위치한 석양홍 노년아파트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유일한 도로가 오랫동안 심하게 파손이 되어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개인 날에는 먼지가 자욱하여 노인들의 외출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 길의 파손으로 주민들의 식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결시 인대대표이자 북산가도 당사위원회에 서긴 허연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 직접 답사하였고 이후 주택건설국, 수리국, 재정국 등 여러 부문과 수차례 걸쳐서 소통을 하고 조류를 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허 대표의 전폭적인 추진 끝에 총 투자가 185만 원에 달하는 석영홍 노년아파트 기반시설 개선공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파손된 도로는 전면 철거 후에 평범한 세멘트 도로로 재포장되었고 어두웠던 골목에는 새 가로등이 환히 밝혀졌으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파트 163대 가구에 물 공급 부대 시설이 설치되어 수도꼭지만 틀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콸콸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인들은 마침내 수년간의 물 근심을 덜게 됐습니다. 길이 평탄해지고 불이 밝아졌으며 물이 달콤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허 대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허 대표 정말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찬사의 허 대표는 겸손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대중들이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직무 수행의 핵심 가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가장 생동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연 대표처럼 기층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인대 대표들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270명 인대 대표가 농촌과 사백구역에 내려가 누계로 320여 건에 달하는 민생 실사를 해결했습니다. 도로 포자, 수도 연결, 가로등 설치, 화장실 개조, 광장 건설, 배관망 정비 이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눈에 띄고 마음에 와닿는 큰 변화들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나 인대 대표들이 일선에서 대중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선전 강연 내용과 형식을 지속적으로 보완 혁신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의 힘과 온기를 더욱 진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우리는 인대 대표들이 대중을 위해서 실천하는 뜨거운 마음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허물어진 외벽에서 평탄한 도로까지 어두웠던 골목에서 환한 등불까지 모든 변화 뒤에는 책임이라는 공통된 이름이 있고 모든 온기 뒤에는 단결이라는 공통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다리와 같아 한쪽은 당과 정부에 다른 한쪽은 천과 만호에 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띠처럼 여러 민족의 마음을 굳건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연결시에서 도나시로 옮겨 그곳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사비구역을 도시의 세포이자 민족 단결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장 작은 단에서 한 여성이 20년 가까운 청춘과 땀방울로 18,000여 명 여러 민족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도나시 승리 가두 문원 사회구역 당 총재석이 소개영입니다. 함께 그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소계영, 평범하지만은 빛나는 이름입니다. 평범하다 함은 그네가 날마다 하는 일이 살림살이와 이웃간의 사소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네가 빛나는 이유는 이 사소한 일들 속에서 큰 경지와 큰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백구역 업무에 발을 붙인 첫날부터 그네는 자신에게 철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주민들의 일은 아무리 작아도 큰 일이고 내 집안일은 아무리 커도 작은 일이다. 또한 그네가 자주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사회구역 업무는 천 가지 만 가지지만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대중의 마음을 연결하고 모든 사람의 일을 실속 있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박한 말인가요? 그러나 이 속에는 기층 치리의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실천하게 해서 소계영은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3+3+3 업무 기제를 정리해냈습니다. 이 기제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3은 3정, 바로 책임을 정하고 임무를 정하고 직책을 정합니다. 사회구역에 1개 업무소와 6개 미니 수집점을 설치하여 모든 주민의 요구가 누락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미뤄지지 않도록 보장함입니다. 두 번째 3은 3상, 대표가 상주하고 주민이 자주 찾아오며 플랫폼이 항상 운영이 됩니다. 사회구역에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회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은 3진, 단지에 진입하고 가정에 진입하며 마음속에 진입함입니다. 간부들이 일선으로 내려가 대면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마음을 나누며 민심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기재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 직무 수행과 사회구역 지리, 민생 서비스, 민족 단계를 하나로 융합하여 대중 서비스의 마지막 1m를 진정으로 뚫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문원 사회구역 주변에는 학교가 있어 주택 임대 매매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동산 정보가 혼란스럽고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주민들이 골치를 앓아왔습니다. 지난해 소석이는 무역관리회사 주민대표 부동산중개의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자네 근처 학교 통학을 위해서 이사온 가정들이었습니다.

구하기 어렵고 중개료 비싸다가 그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문제가 발견이 되자 해결책도 나왔습니다. 소석이는 즉시 한으로 방소방이라는 국립병원의 서비스 프로젝트를 구상해냈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 방소방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사회구역 서비스 루비에는 전용 매물 전시구역과 접수 창구가 마련이 됐고 각 단지 무릎관리소에도 편의 서비스 포인트가 설치되어 모든 정보가 무료로 게시되고 무료로 연결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방소방은 82건의 정보를 수집을 하였고 45건의 임대 매매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비싼 중개 수수료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역도 이 플랫폼을 통하여 유동인구 현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방소방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일꾼입니다. 소석이는 웃으며 이것이 바로 작은 혁신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소방이 해결한 것은 주민들의 물질적 필요라면 소석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한 것은 여러민족 주민들의 정신적 귀속감입니다. 우는사회구역은 여러민족이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민족 주민들이 이곳에서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족의 주인으로서 소계영은 네 가지 마음으로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첫째는 초심입니다. 그녀는 사회구역 위챗 공식 계정에 성료 씨 칼럼을 개설하고 홍성료 선전단을 조직했습니다. 선전단 성원들은 사회구역 곳곳을 돌며 통속적인 언어로 당의 민족 정책을 선전하고 주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전합니다. 왜 성요시일까요? 소석이는 강민족의 성요시처럼 빈틈없이 밀착되어 누구도 누구에게서 떨어질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는 동심입니다. 소석이는 민족단결진보창조연합체를 발기하여 관할 구역 내 기관, 기업, 학교, 사회단체들의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낡은 아파트 단지에 15개의 태양광 가로등과 12개의 휴식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들이 크지 않은 투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고 이웃 간의 뜨거운 정도 밝혀주었습니다. 다음은 민심입니다. 소석이는 문화활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특히 힘쓰고 있습니다. 종이 오리기, 민족단결 이야기 나눔회, 서화 전시회, 민족 음식 만들기 체험 등 행사가 이어지고 모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원을 조류하여 10여 차례 취업기술 훈련을 개최하였고 500여 명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따뜻한 마음입니다. 소석이는 사회구역에 홍성유 사진관을 세워 여러 민족 주민들에게 가족사진, 금혼사진, 웃는 얼굴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민족 특색 의상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웃는 얼굴 사진 2600여 장을 찍었고 1500여 명이 민족 복장을 체험을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행복한 얼굴들 바로 민족 단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체현시킨 것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서기가 하는 일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원삽의 구역에는 특별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 노인입니다. 70대 초반의 김 할아버지는 아들이 난방에서 일을 하고 딸은 해외에 있어서 항상 혼자 생활합니다. 소석이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김 할아버지 집 아래를 지날 때면에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려 살펴봅니다. 짐실 커튼이 열렸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석이가 발기한 커튼 행동입니다. 만약 커튼이 일찍 열려 있으면 노인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커튼이 닫혀 있으면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커튼이 열리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 뒤에는 소석이가 18명 독거노인을 향한 날마다 해마다 변함없는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커튼 행동 외에도 소석이는 이웃 서로 지켜보기 활동을 전개하여 이웃들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한 주민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닫아 걸고 각자 살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문만 열면은 한 가족이에요. 누구 집에 일이 생기면은 이웃이 모두 와서 도와줍니다. 낯선 사람에서 친근한 이웃으로, 친근한 이웃에서 가까운 가족으로, 이것이 바로 소석이가 만들고자 한 정다운 사배구역, 따뜻한 사배구역입니다. 시인대 대표로서 소계영은 대중을 대변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남환신거단지 3호동과 4호동의 하수도 배관망이 심각하게 노화되어 오수가 넘쳐흐르고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소석이는 주인대 대표와 함께 시주택 건설구, 시공회사, 무릎관리회사 및 주민대표들을 현장으로 불러 현장답사와 현장회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2개 동의 하수도관이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오수는 사라지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명의 특히 마음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갔고 아버지는 복역 중인지라 연료하신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소개원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학용품을 사주고 숙제를 지도해주고 심리상담을 해주며 명절에는 집으로 불러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소서기를 보면 소엄마라고 부릅니다. 한마디 엄마에게 소개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생해도 보람이 있죠. 어느 해 홍수가 덮쳤을 때 소개영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 주민들을 대피시킨 사람입니다. 열흘 가까이 거의 잠을 자지 않았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었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기이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이것이 바로 한 공산당원의 책임감입니다. 이러한 헌신 덕분에 지난해까지 소개영은 13건의 민생실사를 추진하였고 투입한 자금은 누계로 45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녀 사업에서도 소개영은 과감하게 혁신했습니다. 그녀는 사백구역 5단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용미 플러스 X 업무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자녀 등하교 때문에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엄마들을 위하여 그녀는 수공예 비누와 립스틱 제작 훈련반을 개설을 하고 온라인 판매 부문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2006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그녀는 기청사업에 바쳤습니다.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7위의 그물을 촘촘히 엮었고 방서방은 집 걱정을 해결했으며 커튼 행동은 톡보로 인해 안전을 지켰고 홍성유 사진관은 민족 단결의 웃는 얼굴을 담아냈으며 용미 플러스 엑스는 자매들의 꿈을 밝혔습니다. 소석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백구역은 민족 단결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가장 앞선 거점입니다. 그녀는 기층의 비옥한 동양의 뿌리 내린 진달래 꽃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전히 강인하게 피어나 향기로 곁에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숭례가도 문헌 사회구역 소개영 서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보고 미세함 속에서 진정성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구역 일꾼들을 대표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로 연변대지의 민족단결 진보사업의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결시에서 도나시까지 인대대표들의 직무수행 이야기에서 사배구역 서기의 헌신과 신념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겉보기에 다른 단위지만은 그들은 함께 같은 주제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 단결입니다. 낡은 주택단지 외벽이 새로 단장되는 소리, 그것은 인대대표들의 민심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힘찬 소리입니다. 또한 도쿠로인의 커튼이 아침에 열리는 그 순간, 그것은 사회구역 서기가 날마다 지켜보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방소방에서 느껴지는 믿음과 신뢰, 홍성요 사진관에 담길 행복한 미소 등,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맞이한 연변, 그리고 민족 단결 선전월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민족 단결은 결코 벽에 걸린 표가 아니며 문건에 쓰인 빈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모든 평범한 날들 속에 매 순간에 서로를 돌보는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누구도 누구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민족 단결의 장엄한 그림 속 한 획 한 점입니다. 여러분,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발전해 갑시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인 송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인데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 심정지 발생체 응급 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됐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수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을 하는 방어 반응이지만은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염증은요, 세포에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네, 연구팀은요, 국제 생물학 분야 권위 학술 잡지에 산화환원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주식을 통곡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요, 잡곡과 통곡물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열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네,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 뒤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제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면은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살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 심정지 4단계 응급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보시면 좋을 듯인데요. 급성 심정지는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에 둬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2단계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법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로지는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에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압박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들고 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힘을 가져다 주죠. 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인은요, 흉골이 5, 6cm 함몰되도록 눌러줍니다. 매번 압박 후 흉곽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손은 흉벽에서 대지 않습니다.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빈도를 유지하면 좋고요. 인공호흡은요, 기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개와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한 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을 감싼 다음 1초 정도 전투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요, 이 가슴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료는요, 30대 2입니다. 이 조합을 5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말이 되면은요, 늦잠을 자고 또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생체의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요, 다시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몸이 피로가 쌓이고 또 신진대사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아래 주부들이 식습관을 통해 가족 성원의 생체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그루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추어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둘째로 저는요,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릴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 잠들기 전 소화와 흡수가 순조로워 숙면에 유리합니다. 셋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선택을 해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호박씨 같은 씨앗류, 체리,

식품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생체 리듬 정상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제 오후 2시 이후에는요, 식구들이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고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민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분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군에 입대하여 주요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진보 사살을 접하고 비밀리에 당의 유격 수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1년 7월 그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 이후에 리연록 동지는 명령을 받고 애국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구국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고 도나 교하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경박호 연안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 여러 항일무장 부대를 조직을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을 정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4군으로 개편이 되고 그가 군장으로 임명이 되어 길동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항일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38년 10월 이연록 동지는 연안으로 갔습니다. 1939년 1월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 동북공작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당의 파견으로 비밀리에 통일전선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 리연록 동지는 흥룡강성 부성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정권건설, 지방치리, 생산회복과 민생안정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영웅 리연록 동지의 사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읽었던 책, 보았던 풍경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틈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이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틈틈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1723 세계사의 10개 창이라는 책입니다. 특정된 한 해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사서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보통 그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국이 주필한 이 책처럼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책은 아마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1723년 동시대에 태어난 1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베트남, 유럽의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고전서의 편집자인 량국치, 감서록을 쓴 룡요,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조경가 챔버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리처드 프라이스, 현대경제학의 주요 창시자 애덤 스미스, 12명의 역사적 인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수많은 연결 속에서 세계사의 동일한 과정인 세계화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은 철학가의 마지막 소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저자 주애가 생애 마지막 열흘 동안 나눈 대화와 그가 중국인민대학에서 개설한 마지막 철학 수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철학 연구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생각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철학가 주애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작별을 이야기됩니다. 이 작품에서 주애는 죽음과 사망을 구분하며 전자를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후자를 그 과정의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병마와 림종을 맞이한 자신의 경험과 사색을 통해 우리가 늘 피해왔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대중의 관심사로 끌어들입니다. 물론 그가 주장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론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이미 누군가가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은 축수선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축수선은 청년 작가 웅생경의 최신 소설집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창작한 10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언어와 적절한 서사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귀소의 공업도시와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묘도의 전수자, 정리실업을 당한 노동자, 고향을 떠나 망리를 하는 사람들, 기구한 운명의 여성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생활과 감정, 지어 생존의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강인하고 활력 넘치는 생명력을 지닌 채 작가의 필 끝에서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이런 함께 지역적 특색과 문학적 감각이 느껴지는 세속적인 전개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주휘가 쓴 만천귀라는 소설책입니다. 만천귀에서는 웅장한 필치로 한 세대 지식인들의 정신적 서사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60년대생 세대가 직면한 정신적 고뇌와 개인의 갈등에 주목하는 동시에 사회 전환기의 집단적 진통을 포착하며 시대적 화두에 대한 초월적 사고를 구현했습니다. 작가 조휘는 교묘하게 생명의 경위로 이야기를 틀을 구성하고 여백의 예술을 소설 구조에 운영하면서 사상적 깊이와 열독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좋은 작품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줍니다. 끝으로 작은 물고기와 큰 강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한계, 절망, 그리고 기적에 관한 동화입니다. 큰 강의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한 작은 물고기가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새는 물고기에게 7일 후면 웅덩이가 마르게 되고 물 부족으로 물고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작은 물고기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도 느끼게 됩니다. 길고도 불안한 7일 동안 매일 놀랍고도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연약한 생명은 절망 속에서 다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탕탕이 쓴 이 동화 작품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을 압축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영원한 인생에 대한 상징적 탐구, 인류의 공통된 감정, 관계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은 지역, 민족, 언어를 넘나드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원작으로 한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집안일에는 관심 없는 묵뚝뚝한 남편, 집에서 도망치듯 회사일에만 몰두하는 딸, 대학 입시를 망치고 방황하는 아들 틈바구니에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엄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엄마는 마음 놓고 외출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렵사리 시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바깥 나들이를 갑니다. 방광염이 잘 낫지를 않아 약이라도 타먹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결과는 자궁암 말기,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어 수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물론 가족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같은 병원 의사인 아버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귀뚱으로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수술을 고집하지만 온몸에 고처럼 퍼진 암세포를 확인하고 울면서 수술실을 나오고 맙니다. 엄마는 돌아왔지만 집은 예전의 온기를 잃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던 엄마의 모습, 가족을 위해

아침 식탁을 차리던 엄마의 모습, 소소한 일로도 잔소리를 하시던 엄마의 그 모습이 이젠 없습니다. 엄마가 거기 그렇게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인지 가족들은 너무도 늦게 깨닫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나의 가족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 늘 무뚝뚝하거나 권위적이고 자식들은 다 컸다고 밖으로만 놔둡니다. 평생을 두고 엄마의 상처가 되는 형제나 자식 같은 존재가 있는 가족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가족이라 해도 들여다보면 모두들 조금씩 삐끄덕거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 또한 한둘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집이 가족이라는 것이 따뜻한 위안을 주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한 뒤 다음날 목욕시켜주면서 용서를 비는 대목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는 명장면입니다. 사부작 단막극임에도 당시 상을 휩쓸며 로희경이라는 젊은 작가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엄마의 암으로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만큼 글 속에는 엄마를 향한 애달픈 사랑과 슬픔이 오롯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 라무니가 이렇게 울려도 되는 거야 라고 항의하자 로 작가가 나는 며칠을 구름이 오르는데 그 정도는 울어야지 라고 대꾸했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드라마나 대본에서 읽어내기 어려웠던 인물의 심리 묘사와 세밀한 상황 설명이 살아있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들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희경 작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에세이가 실려있어 소설이 주는 감동에 더욱 진한 여운을 안겨줍니다. 이 소설은 엄마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소설 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빠른 소설 전개에 흠뻑 빠져있다가 책장을 덮는 순간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실제 암으로 50대 젊은 엄마를 잃은 노 작가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곁에 계실 때 효도하라는 절대 진리를 한 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작품이자 동시에 세상 모든 아들과 딸에게 건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성과 따스한 사랑을 글이라는 그릇에 그 누구보다도 잘 담는 로희경 표글쓰기의 매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노희경 작가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인생의 전에게 배고프고 아프고 못 배운 아이들에게 밥과 약과 책이 되어주기 위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귀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충암,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귀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폐경락을 절대 헐시할 수 없거니와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가강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정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중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폐리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 젖은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셔.

0: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그 계통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7, 80대, 5, 60대 그 이상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60차로 1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래서 특수한 계층, 전업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한 번에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게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50몇 차라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 50몇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돼서 40몇 차 위험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몇 차는 용화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20, 30차 아주 위험심률에 속합니다. 1분에 40몇 차, 120, 30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진단이 납니다. 내 심장이 이상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당할 때에 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서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아까저에 쏙쏙 찌르고 아프고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0: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재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서 자고
0: 해요.
2: 이 바위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 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하나 쓸데 두세 개씩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0: 심폐를 심한 증상.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서 전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쳐한 거는 이런 안 돼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재비도 못 눕던 게 모재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시에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 예,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거 끊었다 어쨌다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길래 해서 9개달 박사고요.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이거는 보험이냐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이게, 되게 맥이 없어 하고, 예, 또,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 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예, 그, 저원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3: 됩니다.
0: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 되면 심장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심장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0: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 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1: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초원성 기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리는 것처럼 후두둑 떨리는 게 지금에 그러지 않고 반드시 놓으면 그래 가슴에다 큰 돌을 올리는 것처럼 아파는지 좀 이렇습니다.
0: 아, 예, 예.
3: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전살됐고
0: 예.
3: 잠을 다 자지 못하는 게 지금 다음부터 알랍니다.
0: 아, 예.
3: 그냥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오늘 9각을 배달받아서 수사하고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4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4: 네, 그 집에 그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기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다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는데
0: 심장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났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다 꿈꾸기는 어렵다 그랬을 겁니다. 예.
4: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0: 아, 예.
4: 근데 그 돈통 심한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잔다.
0: 예, 예. 그렇죠. 예, 예.
4: 예. 예, 한 9통 좀 더 배달해 주시오.
0: 예, 그렇게 하시오. 3359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게 좋은 청심한 선 한자입니다.
0: 예.
5: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배우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받았는데 이 청심환을 쓰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5: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 배에 맞겠다 하고 시작해 썼는데 어전 저기 석달 남았었습니다.
0: 예.
5: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저녁에 자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돼, 심률도 지금 정설로 80이 됐습니다.
0: 아, 예, 예,
5: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전증을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이 없는 특점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치료 OTC 공약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방이랑 간판을 붙인 데선 다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 사면 한 곽을 줍니다. 한 곽을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세 곽의 한 곽에게 담에 한 달 반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각을 사시게 되면 세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2: 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6: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거니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초원 청심환이 9통 먹었습니다.
0: 예.
6: 그래요, 거기다가요.

0: 봄에 주사하고 오메가3이
1: 예.
0: 그 무인감이 진단바에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1: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0: 그런데,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기 쪽으로
1: 예.
0: 충혈이 되고 예,
1: 예.
0: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1: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0: 왼쪽이 더 한다.
1: 아, 예, 예.
0: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나?
1: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0: 아이 먹습니다.
1: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0: 눈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0: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 귀, 눈 쪽으로.
1: 눈, 눈, 눈 예, 제 안쪽을 내서 그렇죠?
0: 예.
1: 예. 거기 자꾸 그래. 벌거스름 하고 전반 눈동자가 벌건 건 아니죠?
0: 아이, 눈동자는 아이 그렇습니다.
1: 아,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0: 예.
1: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0: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1: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 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 4천 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0: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1: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가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받아보시는데 편리하죠? 이 약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 약하고는, 예, 예.
0: 저건 정신만이 아니고, 이따 그.
1: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이렇습니다. 예.
0: 아,
1: 주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예.
0: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1: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0: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어찌고 그런 건 아닙니까?
1: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0: 아, 그래.
1: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예, 예.
0: 아, 예, 알았습니다.
1: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0: 지금. 정신하는 폐, 심장,
1: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식 뜨는 약하고 그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0: 네.
1: 예, 오히려 그런 거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 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 드시는 게 없으니까 시름 넣고 그리고 안과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0: 눈동자 같은데 피 지는 게 아니라 예.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1: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2: 네,
1: 안과 문제입니다.
2: 그래요?
1: 예, 예.
2: 네.
0: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싱 얼리 뜨는 약하고 인삼로경은 쌍후싱 약에 속합니다. 얼리 받쳐주는 약. 전장 내에는 내리 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정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랬을 때는 정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처럼 뭐 이제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리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브 칠마르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뒤 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저통, 협심증이 일종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 근이 내 조각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 근입니다. 뭐 4천 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자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에 일단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축위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인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인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로 그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신지엔이라는 건 심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아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 바이러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함.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심근염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초음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 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시아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동맥은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0,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주자를 하게 되면 어제 만사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자를 하게 되면 5, 6가지, 7가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사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그 기계 거기가 척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꼬리를 그 뒷꼬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꼬리가 천장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0: 지금 지시안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지시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한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조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청심한 청심치명 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견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심부전증, 심이라면 심장이라는 심입니다. 당뇨병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심부전증, 심장 공동에 상당할 정도로서 선을 할 정도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 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콤파치라는 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면 당뇨 치료를 제때 결부해서 하면서 심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가면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물이 바로 그 구조물이 바로 갑상선에 속하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너무 많이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심각하게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많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슴이 많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빨리 뜁니다.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설사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범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초원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조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0번째 시간입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1: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 한 시간은 좋게 걸릴 거요?
1: 네,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0: 뱃사공들이 너도나도 말했다.
1: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2: 물살이 세니까 그렇죠.
0: 돌보 사나이가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강을 건너기 전에 배를 먼저 상류에는 물방앗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사수로로 건너야 맞은편 나루터에 닿을 수가 있지요.
2: 건너가서는 또 배를 끌고 한참으로 올라가야 이쪽 나루터에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0: 모태똥은 미간을 찡그리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이윽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돌려 안순장 뒤에 있는 둥그런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1: 저 산이 영반산입니까?
2: 맞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0: 그 산은 별로 특별한 데도 없고 높지도 않았다.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하지만 산비탈에는 봉긋하게 솟은 무덤이 많았다.
1: 저긴 왜 저렇게 무덤이 많습니까?
2: 태평군의 무덤이죠.
1: 만사를 내려올 때도 무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태평군의 무덤입니까?
2: 그렇지요. 태평군이 여기서 만 명 넘게 죽었는 걸요.
0: 덜보 사나이가 또 끼어들었다.
2: 심하구나. 대수보에 가보면은 거기도 무덤이 엄청 많아요. 대수보에서만 2,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을 때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1: 그럴 리가 있습니까?
2: 정말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밤이 되면은 울면서
1: 복수해다 복수해다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었다. 그쯤 류백승이 안손장거리를 가로질러 오더니 경례를 했다.
3: 모두석 동지, 왜 여기 있습니까?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다들 이 강을 사납다고 하기에 한번 보고 싶어서요.
0: 모태똥이 류백승을 보면서 말했다.
4: 백성, 금사강에서도 배를 뺏어오더니 여기에서도 배를 얻었군. 무슨 도깨비 같은 수를 쓴 겁니까?
0: 류백승은 안경 뒤로 외눈을 숨벅이면서 개면적에 웃었다.
3: 적 영장이 배를 한 척 보내줬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놀랄 일입니다.
0: 모태똥은 뇌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었다. 노백성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어제 전투를 보고했다. 그들은 강기슭을 떠나 안손장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1: 지금 얼마나 건너갔지?
0: 모태똥이 걸으면서 물었다.
3: 배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40명밖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0: 노백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3: 이제 겨우 한계탄이 건너갔습니다.
1: 배를 더 얻을 수는 없습니까?
3: 하루에 두 척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작답니다.
1: 그래요. 두 척 가지고는 안 될 일이죠.
0: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4: 검사강에서는 더 큰 배로도 꼬박 1회가 걸렸어요. 이대로라면은 아마 한 달은 쉬리 걸릴 겁니다.
0: 백성, 설악의 53사가 사흘 전에 회리까지 쫓아왔어요.
4: 며칠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3: 그렇죠. 청사령하고 주울래 동지도 너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4: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석달계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0: 모태똥은 굳은 얼굴로 느릿느릿 곱씹었다.
3: 그렇습니다.
0: 노백승도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4: 또 비가 오려는가 봅니다. 다리는 전혀 놓을 수 없단 말이죠.
0: 모태똥은 고개를 들고 하늘과 산마루의 검은 구름을 바라보았다.
3: 그렇습니다.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뗏목을 띄우자마자 휩쓸려 가더군요.
4: 노정교 말고는 다른 다리가 없습니까?
3: 없습니다.
0: 노백승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태똥은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2: 노정교를 빼앗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아주 특이한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흑옹에 걸린 몇 가닥 쇠발줄 위에 널판자를 놓은 거랍니다. 여기에서 320리나 떨어져 있지요. 그래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라야 해요. 그러고 나서 모태똥이 덧붙이었다. 내 생각에는 노정교 쪽으로도 적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지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들이 지키고 어렵겠지요. 류백승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손장거리 밖에서 모태똥은 천천히 걸으면서 류백승한테로 다가서며 말했다. 백성이 지금도 걱정이 크지만 요 며칠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봤어요. 대도하를 건너지 못한다면 애도라 서강으로 가더라도 석달개 꼴이 나서는 안 되지요. 노백승은 반짝거리는 모태똥의 그 눈빛에서 고집스럽고 승리를 갈망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앞에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선두부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멀리에서부터 주덕주울레 등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붉은 용이 높은 산, 돌짜기와 경료 사이를 날아야고 있었다. 그야말로 벅차고 멋진 중국 혁명의 화폭이다.

공군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열고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가서 로종교를 빼앗기로 결정하였다. 한 갈래는 류백승과 서병진이 홍근 일사와 간부탄을 이끌고 안순장에서 강을 건너 동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림표가 홍군 이사와 1군단 군단 주의부 그리고 5군단을 이끌고 서쪽 기슭으로 북상하는 것이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320리나 되는 거리를 사흘 안에 가야 하였다. 대도와 서쪽 기색을 따라 북상을 하는 선두부대는 홍군 사탄이었다. 1926년 5월 엽정이 이 탄의 탄장을 맡았다. 1차 국공합작 시기 이 탄은 독립탄이라고 불리우는 북벌근 선두부대였다. 부대원 가운데 공산당원이 많아서는 정사교와 하승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오페부의 군대를 쓸어버리었다. 들판에는 적들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오페부 군대의 주력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었다. 이 전투로 독립탄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탄은 남창봉기와 상남폭동에 참가한 뒤에 주덕과 진희를 따라 정강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소베트를 지키느라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부대의 전투력은 날로 강해지었다. 지금 이 부대의 탄장은 27살에 난 왕계상이다. 그는 강서 익양 사람인데 방지민이 이끄는 부대에 있다가 사탄으로 왔다. 겉보기에는 마르고 자가 수수해 보였지만은 작전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전투를 할 때면은 놀랍도록 침착하였다. 게다가 벌써 사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었다. 정치비원 양성문은 올해 21살인데 마르고 큰 키에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다. 복근 장정중학에서 공부를 할 때 집이 가난했는데 공산당원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뒤 폭동에 참가하였고 모태동과 주독이 복근 서부에 왔을 때 홍군에 들어왔다. 양성문은 1933년

벌써 번청지위원을 맡았다. 그는 생기고 활발해서 어느 부대에 가든 열정이 좋았다. 작전뿐만 아니라 바리잡기 시합이나 물깃기 시합, 마당을 쓸기 시합 같은 자잘한 겨루기에서도 다른 부대에 뒤지지 않으려 하였다.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 사탄하고도 단장 왕계상하고도 제법 손이 잘 맞았다. 안순장에서 노종교까지 대도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강양쪽은 모두 아스라니 높은 산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만이 끝없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다. 행군을 하면서 졸다가는 언제 강에 떨어져 고기밥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행군 첫날은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도중에 두 번 전투를 하고서도 80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튿날 동틀 무렵 대오가 면리도 못 갔을 때 가라말 한 필이 뒤에서 바람처럼 달려왔다. 군주부 통신원이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문서를 건넸다. 군장 이름표와 정치비원이 서명한 긴급 명령문이었다. 군위에서 좌로군은 29일까지 로종교를 탈취하라는 전부를 보내왔다. 당신들은 최고 속도의 행군력과 단호하고 기동적인 수단으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마지막에 몇 마디 격려의 말이 있었다. 당신들은 전선의 영웅이며 홍군들의 본보기이다.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리라 믿는다. 양상문은 문서를 탄장에게 넘겨주었다. 왕계상은 그걸 보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찾으며 말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29일입니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고작 하룻밤 하루낮이죠. 양상무가 대답했다. 왕계상의 여인 얼굴에는 쓴 웃음이 떠올랐다. 도주를 습격하면서 하루에 160리를 걸었던 게 최고 속도여서. 양성무 역시 그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물론 대단히 힘들겠지요. 하지만 왕동지, 이건 명령이 아닙니까? 부대는 걸음을 다그치었다. 양성무는 부대를 멈춰 세우고 명령을 전달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정치부 전사들을 각 연호로 보내 행군을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군사위원회 명령에 쫓아 밤낮으로 240리를 걸어 내일 새벽 6시까지 로종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사들은 더 속도를 내 힘차게 걸었다. 양성무가 그 모습을 얼마쯤 바라보다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소년 호위병 백동무가 달려와서 물었다. 정치원 동지, 무슨 일입니까? 별일 아닙니다. 걷고 싶어서 그래요. 걷다니요? 안 됩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호위병은 양성무가 고집을 부리자 탄장에게 달려갔다. 왕계상이 물었다. 양동지, 왜 이러는 겁니까? 모두들 신나게 걸어가는데 나도 다리 힘 좀 길러야죠. 구다리로 되겠어요? 걱정 말아요. 양상무는 곱비를 호위병에게 넘기더니 총총히 걸어갔다. 오전에는 별탈이 없었다. 오후에 높은 산 하나를 넘는데 산 위에서 총소리가 나자 부대가 멈추어 섰다. 왕계상과 양상무가 앞으로 달려갔다. 왕동지, 어쩔 겁니까? 양상무가 왕계상을 보며 물었다. 이 산은 오솔길 하라만 산꼭대기로 통했는데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공격합시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한 겹안이면 족합니다. 왕계상이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둘러선 사람들이 미덥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자 왕계상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
저 안개가 우릴 지켜줄 겁니다. 과연 안개가 가까이 선 나무도 안 보일 만큼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될 것 같군요. 양상무가 말했다. 전사들은 총칼을 꽂고 수류탄을 넉넉히 챙겨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20분 좀 지나자 산 꼭대기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었다. 나팔을 보세요! 어서 나팔로 응원해줘야 합니다! 양상무가 뛰면서 소리를 쳤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으로 치어 올라갔다.

전투는 금방 끝났다. 적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산 아래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사들은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두 시간이나 허비하고 말았다. 날이 저물었다. 십리쯤 가자 행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누구 배에선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만 들려왔다. 왕계상이 양성무 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양동지,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고 사람이고 몹시 지친 것 같아요. 양성무는 난처한 얼굴로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 7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110리를 더 가야 합니다. 밤길이라 걷는 게 더 힘든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해먹다 보게 되면은 2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전에 탈 수 없을 거예요. 단장 동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왕계상이 대꾸가 없자 양성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좀 더 버텨봅시다. 누구나 쌀은 있으니 몇 줌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왕계상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람들은 걸으면서 쌀 주머니에서 생쌀이라도 꺼내 먹었다. 그러고 나니 힘이 나고 걸음도 빨라졌다.

장편 소설 대장정 7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9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리랑 노래 유래 이야기와 된장, 즉 우리 그 먹는 토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리랑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리랑이란 단어 해석입니다. 한어글에서 나를 알아 하고 리는 갈라진다는 뜻이며 랑은 랑군님이란 랑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아리랑은 나와 갈라지는 랑군님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어느 한 지역에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고 배술욕이 가득한 김씨는 요양판서라는 배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판서로 되는 날부터 부군이 농토를 널리 장악하고 농군들에게서 가렴잡세를 가혹하게 받아내는 바람에 농군들은 끼니를 잊기 힘들 정도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그에 따라 극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을 형편으로 되었지만 김판서는 가혹한 수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농군들의 생각은 극으로 치달아 올라 김판사를 없애버리자고 토론을 했습니다. 김판사의 집에는 성부라고 부르는 얌전한 여자인 노비와 리랑이라고 부르는 억대와 같은 남자인 노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들이 사랑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리랑도 이번 농군들의 모의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부는 사랑하는 리랑이 이를 반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그 노력으로 농군들이 모사 계획은 빈틈없이 무르익어 갔고 그 사이로 작성한 10월 금음날이 닥쳐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을 타고 리랑을 비롯한 농군들은 김판서 집으로 들이닥쳐서 한창 농군들이 피똥으로 벌어들인 은양을 세고 있는 김판서를 처단하고 대부분이 그 아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0: 가난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1: 네. 그런데 종일로 불을 쌀 수 없듯이 이 사실이 즉시로 조정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급히 많은 관군들을 풀어서 농군들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농군들은 관군들을 이겨낼 힘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리랑은 성부의 도움으로 김판선의 곡간이 쌀 뒤술 속에 숨었기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관군들이 돌아간 다음 인적이 드문 수락산 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물론 성부와 백년 그 언약을 맺고 함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관군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관군들에게 잡히면 극형을 당할 상황이었지만 깊이 숨었기에 성부와 리랑은 부부로 결합되어 그런 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랑이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탐관 오리들을 소멸하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다시 사람들을 모집하여 탐관 오리들과 대항하겠다는 제거사 계획을 날의 날마다 머릿속에 익히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위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한 리랑은 달덩이 같은 어여쁜 성부와 리베라야 한다는 아픔이 가슴을 괴롭혔지만 자기의 뜻을 성부에게 말했습니다. 사내의 대장부 한번 먹은 마음을 변치 못하여 내일 떠나 이를 성사하고 찾아오겠으니 그대 부디 몸을 조심하오. 그 말에 만민을 생각하는 랑군님이 그 넓은 마음을 성부는 깊이 대하나이다. 성부가 등불 아래에서 해진 리랑의 옷을 꿰매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일이 성사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등신한 귀화집을 지어놓고 잘 살아보기오. 그 말에 그날을 기다리었나이다. 성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리랑이 넓은 품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0: 네, 리랑이 사랑하는 아내와 갈라졌군요.
1: 예, 이튿날 그 리랑은 꼭 100일이 되는 그 날에 돌아오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성부와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리랑이 떠나간 후 산속에 혼자 남은 성부는 작은 밭을 일구고 그것을 가꾸면서 리랑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 해가 질 무렵이면 동쪽 하늘을 우러러서 리랑하고 외치고는 또 하루가 지났다는 표시로 나뭇가창으로 벽에다가 한 줄씩 줄을 그어놓구나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서 이런 성부의 모습은 차츰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수락산 마을 사람들 눈에 띄

뛰게 되었고 또 설악산 마을에서 으뜸으로 가는 부자인 백가의 눈에도 띄우게 되었습니다. 성마음이 어둡고 주색이 이옇던 백가는 성부의 예쁜 모습을 보고 하늘이 선녀를 보기라도 한 듯이 오랫동안 멍해 보던 것이 싱숭생숭해 나는

0: 오라는지 자기한테 오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지라고 집착거리면서 구슬려 댔습니다. 이런 백보자를 두고 성부는 이곳을 저곳을 대면서 한두 번은 속여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속임수가 든다는 것을 눈치챈 그 백보자가 성부를 보고 그냥 속이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란파 남편을 감춰두고 반란을 지지한 죄로 조정에 가서 고자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할 기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 네, 성부가 난처하게 되었죠.
0: 예, 그래서 성부는 그날도 백보자가 찾아오자 이제 며칠 후 리랑이 제사만이라도 치르고 몸을 하라고 하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길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랑군이라도 제사만은 지내는 것이 아내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니까. 그 말이 그럼 내일에도 당장 제사를 지내겠나 하고 백보자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성급히 서둘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7억 7석 날이면 리랑이 손녀와 만난 지 2년이 되는 날이고 또 리랑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제사를 드릴까 하나이다. 성부는 있는 말 없는 말을 엮어대면서 딱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7월 7석 날이라 백부자는 손가락을 헤어가면서 날짜를 세어보다가 얼굴에 어마어마한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닷새가 남았군. 그럼 내가 기다리겠니. 그러나 그때 가서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 백가가 무정하다고 무람을 하지 말게나. 그래서 알겠나이다 하고 성부는 백부자를 어서 빨리 보내고 싶은지라 되는 대로 대답하고는 백부자가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 이제 7월 7일 날에 제발 리랑이 꼭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이 바로 리랑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간 백날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네, 약속대로 성부가 돌아와야겠는데요.
0: 네, 이튿날도 성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해질 무렵 동네 하늘을 우러러 리랑을 부리면서 꼭 계약한 날짜대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마음은 연약하지만 성격이 곧은 성부는 만약 리랑이 그날 돌아오지 못하면 백부자에게 몸을 더럽히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덧 닷새가 지나 7월 7석 날이 되었습니다. 리랑이 거짓 제사가 차려지는 이날 백부자는 일찌감치 성부의 집에 와서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한 채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지도 오래고 밤은 점점 깊어간 지도 리랑은 시동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말 그이가 객지에서 잘못되었단 말인가? 아니, 그럴 수 없어. 오늘이 백날이 되는 날이니 그이는 꼭 돌아오실 거야. 성부는 조마조마한 마음이지만 자기를 진정하면서 조리문 쪽으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편 밤이 깊어지자 제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백부자는 성부대로 빨리 제사를 치르라고 성화를 해댔습니다. 바로 이때 인기척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방문을 열어 지켰습니다.
1: 네, 리랑이 돌아온 건가요?
0: 네, 그러나 성격이 급한 리랑은 백부자가 성부밖에 없는 자기 집에 와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자기에게 준비한 제사상을 성부가 백부자에게 갖춰주는 술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 성부와 백부자가 부당한 짓을 저지르면서 지낸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리랑은 눈에서 불질을 떠구면서 다짜고짜로 칼을 꺼내 백부자의 가슴에다 박았습니다. 그 다음 칼을 다시 성부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리랑은 차마 성부를 죽일 수 없던지라 에라 나는 간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훌쩍 문을 나섰습니다. 여보세요, 랑군님 왜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 성부가 뒤쫓아 나와보니 리랑은 벌써 뒷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 네, 리랑이 성부를 오해한 것이죠.
0: 예, 성부는 맨발바람으로 나를 두고 떠나는 님을 부르면서 따라갔으나 끝내 리랑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성부는 노래를 부르면서 리랑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자결하고 말았는데 그때로부터 아리랑 노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리랑 전설이 여러 가지인데 모두 슬픈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진 애절한 사랑과 하는 무게를 재어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 위에 이야기로 엮어내고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사람들이 더 태하는 피덩이 그것이 바로 전설에 엮인 아리랑 사연이랍니다.

0: 다음은 토장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조선족이 즐겨 드는 음식인 토장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조선족이 자랑으로 구수한 향기를 풍기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토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어려서부터 장사 이골이 튼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소금 장사를 인근에 소문한 그런 부자로 되었습니다. 부자로 되자 김 부자는 시골에 지붕을 잡고 많은 밭을 사들이고 자기는 소금 장사를 한편 집에다가 모성을 두고 콩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김 부자의 집에는 장돌이라고 부르는 나그네가 일솜씨가 영무진 마누라인 안보배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벼를 이고 밭에 나갔다간 달을 이고 일밭에 돌아오는 그런 감농꾼이었습니다.
0: 네. 부자네 집에서 모습으로 일하자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1: 네. 그들은 해마다 콩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콩이란 원래 자연 그 식물이었는데 그 누가 어느 때부터 식품으로 밥상에 올렸는지 몰라도 좋은 양식으로 점차 솜을 놓으면서 모양새가 동글고 응집력이 강한 그 이름을 콩이라 부르고 씨를 받고 밭을 구면서 대량으로 심게 되었으며 점차 소출이 높은 양곡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0: 목숨을 두고 이런 폭농사를 짓는 한편 소금 장사를 하는 김부자이다 보니 자연 김씨네 집에는 흔한 것이 콩과 소금이었는데 창고의 그 뒤주마다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자는 마당에다 간이 창고를 더 짓고 콩과 소금을 장만해 두게 되었습니다. 장사에 남달리 미리 든 김부자라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려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에 비가 어찌나 내린지 간이 창고에 두었던 콩이 빗물에 젖어 퍼지고 소금이 녹아 흐르면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깍쟁이 김부자는 소금에 전 콩이라도 버리기가 아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장도련의 부부에게 이런 사건을 줄 대신 그 콩을 먹으라고 했는데 장도련의 부부는 울며 겨자와 먹기였습니다.
1: 네, 김부자의 소행이 너무나도 한심하죠.
0: 네, 같은 말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것처럼 장도련이가 하루 세 끼 콩을 삶아 먹자는 실정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서 또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주에 가득한 콩이 빗물에 젖다 보니 곰팡이가 끼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장도련 아내 보배는 콩이 아까워 밤을 새며 생각해 보았지만 콩을 보관하는 뽀득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도련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콩이 우리들이 양식인데 어찌 썩어버리겠나요? 그 말에 나도 생각 중이요. 그런데 밖에다가 늘어놓고 말린다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그렇겠지만 집 짐승들이 달려들게 하신 말이 아니오. 장도리가 긴 한숨을 몰아쉬는 것을 쳐다보던 보배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삶아 먹을 것이니 썩기 전에 삶아서 말리면 어떨까요? 그 말에 그게 좋겠소. 그런데 어떻게 말리겠소? 장도리가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1: 네, 말리우자면 방법이 있어야겠죠?
0: 네, 그 말에 보배는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삶은 다음 덩어리를 만들어 말리자요. 그 말에 옳소. 그래도 마누라가 총명하구만. 장도리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을 삶아놓고 보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은 콩을 덩어리로 만들기 위하여 가마에서 식기 전에 호미를 가지고 찧어서 덩어리를 만들었지만 집이 비좁다 보니 보관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도리가 그 덩어리를 어디에다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데 보배가 저 집 천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대들보에다 못을 막 박고 달아매자요. 그 말에 그럼 내가 나무글상에 올라설 테니 그것을 새끼로 매서 주오. 장도리가 나무글상에 올라서 세다 보배가 새끼를 가지고 삶은 콩 덩어리를 묶어서 섬겨주었습니다.
1: 네, 좋은 방법을 생각했군요.
0: 네, 처음에는 한낙지 달아매다가 자리를 차지하느라 장도리는 쌈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장도리는 하나를 걸고는 또 매주오 말하던 것이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매주 하고 자주 독촉을 했습니다. 장도리의 부부는 그 덩어리를 아예 매주라고 부르면서 입소를 다그쳤습니다. 그 어음이 여 후세 사람들이 매주란 말을 매주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장을 담그기 위하여 콩을 삶고 지어서 만든 덩어리에다가 이식적으로 매주란 단어를 만들어줬는지는 몰라도 그날 장도련의 부부는 밤을 새어가면서 일을 마치고 자리에 누워서 대들보에 주렁주렁 달아맨 미소를 보느라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을 안전하게 보관했으니 말이었습니다.
1: 네, 매주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난 거군요.
0: 예,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대들보에 달아맸던 미소가 뽀얗게 뜯은 것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대로 절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는 장도를 보고 메주를 망치로 깨게 한 다음 토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변질하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수한 냄새가 거기서 풍겨나온 것이었습니다.
1: 네, 왜서 구수한 냄새가 났을까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금 장사로 달포는 남짓이 외지에 갔던 김부자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장도련이가 살고 있는 사랑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장도리 자네네 집에서 아주 만나는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그 말에 아니 우리 집에는 별로 좋은 것이 없는데요. 장도련 김부자의 물음에 아니 벙벙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없는 기간에 자네 부부가 몸도 좋아진 걸 보니 꼭 무슨 좋은 것을 먹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비결이 있네. 김부자의 말에 아니 없는데요.

0: 장도리가 무엇이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해 머리만 극적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보배가 한 발 나서면서 지난해 가을에 콩이 썩는 것이 아까워서 삶아서 메주를 만들었다가 봄에 거기에다 소금을 넣고 끼니마다 꺼내서 감자도 넣기도 하고 배추를 넣기도 하면서 끓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장도리 아내가 솔직하게 알려주었네요.
0: 네, 그 말을 속에 태서 듣던 김부사가 그것을 보자고 하느니라 보배가 메주를 담근 독을 열어보였습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던 김부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옳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에 주인이 무엇이 이것이란 말씀입니까? 장도리와 보배가 의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부사는 대답하지 않고 시무룩히 웃던 것이 은전 심량을 꺼내놓으면서 독채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사는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니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습니다. 한 것은 당시 왕궁에서 이런 내용이 방문을 전국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 맛이 신통치 않았는데 말있는 장을 만든 자에게 후한 상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1: 네, 김부자가 상금을 타려고 그러는 거죠?
0: 네, 그래서 김부자는 장도린의 부부가 미수로 만든 장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지만 자기가 만들 줄은 모르다 보니 부득불 장도린의 부부를 청약한데 임금은 향기롭고 구수한 장맛을 높이 칭찬하면서 흑색깔이 나는 장의 이름을 그대로 토장이라 달았다고 합니다. 장도리가 나라의 혜택으로 잘 살게 된 것은 말치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토장이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한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서 집집마다의 음식상이 거의 다 오르는 조선족의 전통 식료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조선족들이 토장을 만드는 과정이 그대로 인간 이야기로 엮여졌는데요. 그럼 실제로 콩이 장으로 되는 공예 과정과 토장의 종류는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기자에 따르면 인류는 대략 4천여 년 전부터 콩을 재배해왔다고 하고 조선족은 2천여 년 전부터 장이란 그런 류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고 변하면서 오늘날 콩으로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장 제조법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장의 종류를 말하면 토장, 된장, 막장, 단복장, 즙장, 생활장, 청태장, 팥장, 청국장, 집장, 두부장, 뭐 지레장, 생치장, 비지장, 오누이장 등 40여종이 있다고 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토장을 된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토장이란 콩으로 만든 것이면서도 간장을 뜨지 않은 것을 말하고 된장은 간장을 뜬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토장과 된장이 함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네, 토장은 민간에서 만들던 데로부터 지금은 현대화 공장에서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럼 장을 만드는 부동산 재료들과 장에 들어가는 기타 원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원료들은 어떤 비례에 따라 배합하는지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장은 콩, 밀, 옥수수, 보리, 고구마, 도토리 등으로 담글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응집력이 강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이 제일이랍니다. 장을 담그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10월 혹은 12월에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이듬해 립춘 전에 담근답니다. 100%의 콩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로 담근 장은 원료의 종류와 그의 섞은 비율과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분이 44 내지 52%, 단백질이 10% 내지 20%, 기름이 0.5 내지 8%, 당분이 4% 내지 15%, 소금이 8% 내지 16%로 되어 있는데 그 장 속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아미노산, 들린, 리진, 트립토판, 아르기닌, 메티오닌, 플레알라닌, 이로소이신 등과 덱스트린, 포도당 등 수탄한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B 등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백질 식료품이면서도 저장성이 뛰어난 식료품으로서 토장은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암 효과, 고혈압 치료 효과,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 간 기능 강화 효과 등 우수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1: 네, 토장은 병치료와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0: 좋은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정리하겠서는 선곡장과 장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콩을 삶아서 잎을 뜯고 더운 곳에 둬서 잘 뜬 뒤에 그 곰팡이를 없앤 것을 단두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열병 치료약에 쓰인답니다. 된장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된장은 해독작용을 한답니다. 아침에 된장국을 먹이면 밤사이에 몸 안에 쌓인 그 노폐물이 독소를 씻어내 피를 막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야채나 버섯, 육류 등에 들어있는 독소를 분해하고 니코틴을 체외로 배출시킨답니다. 민간요법으로 벌에 쏘였을 때나 뱀에게 물렸을 때 된장을 바르는데 이것은 된장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둘째로 효능을 보면 된장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에 걸린 쥐에게 된장을 먹였더니 된장을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두 배 정도로 생존율 높은 것을 보였습니다. 된장은 항암 효과는 물론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항암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네, 된장의 효능이 참으로 대단하죠. 그 외에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1: 네, 그 세 번째 효능으로 된장은 고혈압을 예방한답니다. 된장이 함유된 아미노산 단백질이 생리 활성이 뛰어난 두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줌으로써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며 고혈압을 예방한답니다. 네 번째로 된장은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하나이며 섭취한 영양소 모두가 간을 통하여 분배한답니다. 된장은 간 기능 회복과 해독에도 효과가 있으며 간독성 지표인 아미노산 전이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 간 기능을 강화시킨답니다. 다섯 번째로는 된장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된장이 갈색 색소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된장이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수용성 및 지용성 갈색 색소가 항산화 활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랍니다. 항산화 물질은 아미노산류와 당류의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이들은 된장 내에 존재하는 지질류의 산화를 막아 된장이 안전한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한답니다. 여섯 번째로는 된장은 노인성 치매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콩 속이 레시틴은 뇌 기능 향상 효과가 있으며 사포닌은 기능성 물질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과산화 지질의 형성을 억제하며 노화 및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답니다. 된장에는 발효,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기능이 높아지고 된장 특유의 갈변 현상도 노화 예방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된장이 노화 방지 역할까지 하는군요. 이외에도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요?
1: 네, 일곱 번째로 된장은 소화제 효과로 뛰어나답니다. 고기를 먹은 뒤에 된장국을 먹는 이유는 된장이 소화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음식이든 된장과 함께 먹으면 체할 냄새가 없답니다. 된장이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비만 예방은 물론 변비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장기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기를 든든하게 해주는데 생된장을 물에 타서 마시면 변비를 없애는 데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된장은 그 골다동증을 예방한답니다. 이소플라본이 유도체는 일명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뼈의 재흡수를 막고 뼈를 형성하여 뇌성이 골다등증도 예방할 수 있고 아홉 번째로 된장이 노란 빛깔은 멜라노닌이든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어 당뇨를 개선시킨답니다. 열 번째로 된장 속에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 번째로 된장은 기미, 주근깨를 제외해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듣고 보니 된장이 참으로 우수하군요.
1: 예, 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을 챙겨주는 물리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마음을 살지게 하는 오덕을 갖추고 있답니다. 즉, 맛과 다른 맛과 섞여도 자기 독특한 맛을 잃지 않는 단심, 영혼이 변질하지 않는 항심, 다른 음식과 잘 조화되는

화심,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기름을 제거해주는 복심이라고 합니다. 멀지않은 장래 우리 조선족이 된 자랑인 전통 식료품 된장이 온 세상이 더 멀리 향기를 풍기라고 믿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7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수길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죠. 노래 감상하시면서 그리운 친구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아마 푸른 하늘 아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동혜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오방은 순종약으로 된 OTC 감뇨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우대 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이틀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의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증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시간적인 국한성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번에 우대증착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큰 베푸는 차원에서의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이박사라면 천명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낳은 우수한 장수 제품으로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가게 지금 498원인데요. 11일부터 시작해서는 598원 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가게 20각을 줍니다. 특대 우대활동에 속하지요.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과약 10각,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중 그 외에 세계 부위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는 우수한 제품이 이 가격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중풍 후유증 환자들,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가 심각한 분들, 그리고 심장 공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심율이 40몇 차밖에 되지 않는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 몇 번 입원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예누리 없이 좋은 효과를 보는 기회인데 이번에 우대증착에 특수합니다. 16각에 20각을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의 처방에 따라서 나온 의라는 것은 황실의 전문 황제 한 사람을 섬기는 이런 이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 분리적인 방법으로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아침에 딱 한 번만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게 되며 온 하루 동안 정신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는 이런 다각도로 좋은 이렇게 그 골격통을 해결해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뭅니다. 장수로방 198원인데요. 한강 안에 여사알이 들어있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는 제품이 드뭅니다. 그런데 40각 사면 40각을 줍니다. 1,000원을 빼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8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598원 한 각을 하고 있는데 15각에 1,000원이 지금 현금권으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총값에서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 명서방이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눈병은 누구든지 피해가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이 곧 좋은 해결책으로 나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누군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안녕하세요.
2: 예, 천지 박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예, 한 2년 전에 그런 논골 왔다 가서 그 후에 어제 그냥 그도에 이 입도 별로 시물거리고 예, 눈도 번들번들거리고 얼굴도 어떤 데는 번들번들거리고
1: 예, 경련 더불어 중풍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2: 예, 그러면서 자꾸 어지럼증하고 맥이 떨어지면 또 합대다. 예.
1: 그렇죠. 맥이 네. 떨어진다는 게 기혈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고 모든 그 중풍이 오기 전의 증상은 맥이 똑 떨어지고 기분이 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땅에 자기가 스며드는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예. 그게 중풍 전의 증상입니다.
2: 예, 그래서 이 천이박사를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시작했었는데 용종순다 어지럼증 아야 왜 그 얼굴이랑 푸들푸들거리던 게 지금 일 없순다.

0: 밥맛이 영이 있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밥을 잘 먹으니까, 그런도 천이 박사서 그런도 맥이 나고.
1: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풀어준다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예, 맥도 나고, 지금, 예, 영 좋습니다. 어제전부터, 예, 이, 머리 다 아프고, 어지럼증 다 아프고, 얼굴이랑 그래, 약간 속도 영 편안하고.
1: 그렇죠. 얼굴이 푸들거린다면 그게, 한나는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이게 내가 어느 순간에 어쩌자고 이랬는가. 병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죠.
0: 예, 예. 예. 어쨌든지 노벨상 받은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1: 두 번 노벨상 받았다는 게 우리 손까지 예. 들어온다는 건 우리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예. 어쨌든지 이건 좋은 약이니까 내 좀 이번에 16가구 배달받아서 좀 그 약 쓰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예. 특수한 기회입니다. 값이 예. 오르기 전에 특수한 기회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부, 그리고 중코엔 이 세 개 부위에서 추진하는 항목에 속하니까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심리적인 부담 가질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아, 잘 됐습니다.
0: 예, 예 약을 써보니까 예고도 인순 벌써 알기던데
1: 그렇죠.
0: 예.
1: 예, 모든 세포를 새롭게 탄생되게 하고 기억세포도 새롭게 탄생되게 하니까 좋은 거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손이 박사 먹나 한답니다.
1: 예.
3: 오늘 1년 반도 많이 넘어 먹었어요.
1: 아 잘하셨네요. 어떠세요?
3: 예. 이게 이거 먹기 전에 이게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이 심혈이 대략 얕았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계속 신당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1: 예.
3: 그래도 자꾸 맥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 심혈이 얕아 그런지.
1: 예.
3: 그래, 심혈이 제, 그거 한 56 여자우 됐다.
1: 어, 60 벗어져야 됩니다. 예, 60대 이상은.
3: 아, 56, 58 이렇게 됐습니다.
1: 어, 예. 그래, 그러니까 맥이 없지.
3: 예, 자꾸 맥이 없어가지고, 그래, 뭐, 이래, 심, 이래 맥박이랑 집어본 제 죽었어, 숨이 붙어서 살았어, 이래면 이사들도 그랬다 말이야.
1: 그래요? 예.
3: 예, 그래서 땡디도, 예, 무슨 이래, 맥이 나는 땡디도 맞아보고 했는데, 효과 아예 알겠더라.
1: 순환장애입니다. 전행적인 예, 예, 예. 큰일 납니다.
3: 심장약을 예. 그냥 먹고 밴디도 맞아보고 해도 효과 없이 자꾸 맥이 없더라 말입니다.
1: 예.
3: 예, 심혈이 하자 그런지
1: 맥이 없을 그래서, 수밖에 없죠. 예, 예.
3: 예 그리고 제 또 예,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대단히 예민합니다.
1: 예, 예. 감기 부석입니다.
3: 염이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고 짱하고 예, 소화 안 되고 요 머리라는 게 예, 아픈 게 별나게 두모두모 따도 바늘로 퍽 찔러 넣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아프더라 말입니다.
1: 어...
3: 예,
1: 예. 예, 예, 예.
3: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떤 나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혈관 벽도 더
1: 두꺼워지고 굳어지죠.
3: 예. 자꾸 그런 관계이겠다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그게 해결이 아예 됐더라. 어떤 때는 얘 머리에 이래 막 벌레기 댕기는 같고 얘 그런 감도 나고 얘 좌우가 머리가 영 이상하게
1: 신경착란이 생긴다는 걸 말합니다. 신경조절이 예.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순환장애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3: 예. 그렇던 게 천이 박사 먹고 얘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천명의 예.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했고 두 번의 노벨상까지 받은 CAMP 이슈를 여기 첨가됐으니까 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예, 그리고 심혈이도 지금 64, 그래서 그 사흘로 된단 말입니다.
1: 거의 시름 났습니다.
3: 예, 예. 맥이 없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가슴이 더부룩하던 증상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 혈압도 예,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예.
1: 그럼요.
3: 혈압이 예. 지금 계속 정상화 쪽으로 예, 그쪽으로 쭉 가고 있단 말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는데.
1: 예. 예.
3: 그거, 100, 그거 예, 10에서 20, 30이 그거 이렇게 예, 그거 고사월로 계속 된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확실히 이게.
1: 너무 정상입니다.
3: 예. 예. 이게 너무 정상이구나. 이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혈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밥맛도 있고 예, 뭐 이런 맥이 나가 활동하는데도 지금 있고 하니까 예, 아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좋긴 좋은 약이다 생각하면서 예, 또 뭐 가격이 뭐 11까지 활동하고
1: 11일부터 예 가격 인상
3: 지난부터 가격이 인상한다니까 예, 배달 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여사님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 제품 선택 너무 잘 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아들 신호 신사에 걸려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주원했다 나온 다음에 그냥 어제 얼음주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다가 뭐 두 개 위시야 놓은 것처럼 예, 거기 예. 그냥 항정 시야이 나고 이랬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네, 이 전희 박사가 선생님 강의 듣고서에 노벨 사두원 받은 게 돼서 이거 써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우선 이미 넉 달 썼습니다. 아, 견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거의 항상 어지럼 쓰이 나고 두개비 시험 같은 건 어선 이래 없어졌어.
0: 정신이 난다는 걸 예. 말하죠. 예, 모든 순환 장애가 풀리게 되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었고 면역 계통의 개선을 가져오고 모든 공능을 조절하게 되었는데 그게 막히고 굳어 있어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니까 이제서 두개비 시험은 그게 신동한 그 용어입니다. 예.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이 고소 혈압이하고 잡사도 어째 자꾸 165에 예. 60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높은 게.
0: 높죠.
2: 예. 예. 예. 예. 그래 나서 예. 그래 혈압이하고 가서 조절에 다른 거 써도 잘 말아야 들었는데 영 신기하게 예. 혈압 조절이 지금 정 잘 됩니다. 그래서 예. 보통 제일 뭐 130은 높은 게 아예 초과한다.
0: 정상.
2: 아래 혈압이 예. 90이 정상이 됐습니다.
0: 너무 정상입니다.
2: 그랬거나 예. 예. 아 영이 이렇게 정신이나 하고 신이나 한다.
0: 예.
2: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아저씨 식사를 딱 그저 밥을 크게 써서 두 숟가락 식사를 해야 한다. 근데 우선 이거 전해 박사를 쓴 다음에 그래도 식사를 잘하고 그 만날 그저의 리단 펠에다가 지후초를 섞어 잡쌌습니다. 단나도 나빠서.
0: 예.
2: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에 단나이 좋아져서 근본상 그 입장에 담당의 약이랑 아이 잡수거나 경제상에서 사람도 좋고 얼마 약 많이 아이 잡수가 좋습니까?
0: 그렇죠.
2: 예.
0: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또 예. 전열 성염도 있어서 소염도 다 잡았습니다. 그러던 게 그것도 예. 우선은 하루 밤에 온밤 쉬지 못한다. 근데 예. 우선은 잠도 잘 쉬고 예. 두 번밖에 안 해본다. 그래서 아, 이야기 정말 신기하고 좋다 하면서 아, 이때까지 쓰던 중에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러는지 그래서 예. 신경 전달이 잘 돼서 우리 아저씨 온몸이 어디 비어 있으면 거기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0: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 세포의 예. 신호를 그래 세포 내 전달해 주는
2: 예. 그래, 예.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값이 오늘은 11일부터 또 오른다 하지, 천 원을 감해주지, 이렇게 전동책이 어디 있습니까?
0: 아, 그렇죠.
2: 그래서, 예, 오늘 이거 천이 박사로, 배달 받으려고 전화한 겁니다. 결국 우리 언니 명서 봤습니다.
0: 예.
2: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0: 예.
2: 근데 병원 갈까나, 아마 머리라면 세탁에 가서 염색을 해야 할까 지내 늙어 보이는 것 같지 아직 80이 아이 됐는데 그래 병원에서 아이 해주더란다 지내 연세 많지 예. 한번 했지 할까
0: 한번 한 다음에 또 두 번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은 예.
2: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예. 언니를 소개했지 그 집에 라디오 없습니다 임명서방 써봐라고 그래서 임명서방 썼는데 우리는 요소는 다섯 달 썼습니다 아 효과 영 좋단다 이렇게 물체가 잘 배우지 않고 예, 밥이 머리 끼 들어가도 들어간 거 모른다.
0: 예.
2: 그래서 예, 그대로 잡수고 그러던 게 어선이 구승창도 잃었고 그다음 바람만 맞으면 바깥을 나가면 손수건 쥐고 나갔습니다. 자꾸 눈물 나서. 그리고 눈곱이 자꾸 깨놓고 나가면 사람들이 눈곱이 있다 해. 영 창피하단다.
0: 그러던
2: 그렇죠. 게 구승창도 많이 좋아지고
0: 예.
2: 야 이거 무슨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가 했는데 이야기 수술하는 거만 얼마 좋고 영 좋다며 돈도 절약하고 사람도 편안하고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이 댄스라 잘 못 봤습니다.
0: 예.
2: 후에서 이게 원래는 이게 사됐습니다. 눈 검사
0: 시력이
2: 오늘은 어쩌모 됐습니다.
0: 와 대단합니다.
2: 예, 예, 대단한다.
0: 예, 예.
2: 우리 언니 댄스 그래서 첫째는 뭐 해야 돼 집에서 쏘지 볼 줄도 모르지. 그거 댄스 보는 게 일이란 말입니다.
0: 아, 그렇겠죠.
2: 텔레비가 예, 걔도 사람 이름 각이 알겠어 배우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단다. 그래서 예, 우리 언니는 오늘 명서방 이거에 예, 좀 계속 쓰겠답니다. 그거 눈이 천금이라면서 그래, 우리 언니는 오늘이 명서방, 우리는 천이 박사. 이래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
0: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0: 건강기원입니다.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 방수로 방에 대해서 좀 자문합시다.
0: 예.
2: 예, 나는 예약을 쓰이더니 뭐니까. 남의 간염도 있지, 위염도 있지, 폐렴도 자꾸 자주 걸리지. 내가 요약해 그런지 기관지 정말이 나쁩니다.
0: 예.
2: 감기 걸리고 어서 방광염도 있지, 숙병이 많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때 형제는 개인상 주로방에 이런 정말 염증병에 대해서 정말 치료가 잘 된다 할까. 내 이하부터 선택을 이제 며칠 써봤었습니다. 조금 효과나는 게 좀 알립니다.
0: 예. 예.
2: 그래서 내 네, 좀 네, 이야기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예.
0: 예.
2: 우대 활동 어느 때까지입니까?
0: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인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 그렇습니까?
0: 예,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 특수하지 않습니까? 현금권도 예, 빼주고 예.
2: 예, 그래 우대 활동 내 정확하게 예, 좀 이야기도 계속 써보려고 예. 이들 활동에서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장수로 방은 일단 논인계에 들어서서 장수로방을 선택하는 것은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문의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이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방이라는 것은 기본으로서 장수를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성분 28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꾸범 폐유엔해서는 근본을 지키면서 원기를 돌아줍니다. 우리가 논행계에 들어서게 되면 원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화공능이 저하를 가져오는가 하면 특히 순환장애로 인해 가지고 원기 부족으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그리고 간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슬보이거나 간에서 모든 그 간주장혈 그리고 간에서 수시하게 이게 된 모든 게 이게 간을 통해서 영양성분이 해리되고 다시 채차라서 합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북간선 해주는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뚜중이라든지 산주회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 이래서 맥목의 효과를 더불어 하는가 하며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이 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손해방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제가 그냥 뭐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많은 기침을 했습니다.
0: 예.
4: 그리고 기관지염이죠. 기관지염.
0: 기관지염이 있다는 건 호흡기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4: 예, 호흡기통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비염 지졌습니다. 비염.
0: 예.
4: 코가 말라서 아주 숨쉬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4: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해결됐습니다.
0: 지금에 예.
4: 감기를 아예 합니다. 많은 기침을 그냥 하고 그러던 게 지금 말 뭐야 감기도 안 한다. 지금 1년 동안 이 약 쓰면서 아예 했습니다.
0: 그렇죠.
4: 위가
0: 예.
4: 나빠가지고 위염도 있었습니다. 위염.
0: 예.
4: 위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게 소화 잘 안 되고 속쓰림이 영심했습니다.
0: 예.
4: 속이 자꾸 쓰리단 말입니다. 예.
0: 예.
4: 그러니까 이게

0: 자식이 정말 이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도도 바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손이 봤었으니까 이게 이거 골고루 다 좋아지더라. 첫째에게 말을 기침하던 거 안 하고 그 다음 비염도 있고 위염도 이것도 해결받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1: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따라가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예.
0: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하여튼 이야기가 노벨상 받은 이야기 돼서 특수한
1: 노벨상도 두 번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0: 야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안전하고 예, 아무런 뭐 부작용이 있겠는가 아무 문제도 없고 점점 이게 아픈 데를 골고루 세포로 활성 시키면 사람 힘을 나게 한단 말이야.
1: 그렇죠.
0: 면역력도 제거되고 지금 감기도 아예 합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래서 예, 이번에 이거 뭡니까 18각을 내 쌀려고 선생님께 내 전화 올립니다.
1: 아, 18각을 사면 20각을 주고 전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 약 10각이 따라가니까 5017766에 전화 넣기 바랍니다.
0: 얼마 썼습니까? 전원도 빼주고.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 번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걸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따라가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 성분들은 순중약재로서 조성된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다른 부작용이 없고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역할하고 한 봉들이만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걷는 이런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고 결국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여러모로서 중풍 후유증으로 불편했거나 심장 공능의 저자를 이었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소화 공능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에서 청천미마의 발견 장수기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한대요. 이틀 남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과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과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1번째 시간입니다.

날은 금세 캄캄해지었다. 드문드문 치던 번개가 점점 잦아지자 불빛이 끊임없이 번쩍거리었다. 그 불빛이 이따금씩 산허리로 난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대오의 모습이 어슴푸레 들어왔다. 우리소리가 거세지면서 강물소리와 뒤섞여 하늘 땅을 쩡쩡 울렸다. 급기야 폭우가 쏟아지었다. 붉은 빗방울이 허기지고 지친 대오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몇 분이 지나자 전사들은 마치 물에서 건져낸 사람들처럼 후줄근해지었다. 산골짜기는 마치 한껏 달고 놓은 가마솥처럼 들끓었다. 폭우가 지나갔지만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어둠은 더 짙게 깔리었다.

0: 앞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만 해도 번개가 칠 때마다 달릴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걸음을 떼기도 여간 힘들었다. 게다가 길이 질척거려서 여기저기에서 철퍽철퍽 넘어지는 전사들이 많았다. 다른 때 같으면 다들 한바탕 시원스레 웃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짜증이 나고 배가 고파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전사들은 각반을 풀어 길게 이어서 그 끈을 잡고 더듬으며 걸었다. 짐을 진 취사병 몇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대도하러 떨어질 뻔한 취사병들을 겨우겨우 붙잡아 끌어올렸다. 대우는 더 느릿느릿 걸었다.
1: 团장 동지, 이대로라면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0: 한 참모가 소리를 쳤다. 벌써 몇 번 넘어진 탓인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왕계상은 대꾸하지 않았다. 시속 5km도 안 되는 속도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양성무의 옷자락을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1: 양동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0: 양성무도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이때 누군가 놀라 소리를 쳤다.
1: 횃불입니다! 적입니다!
0: 양성무가 건너편을 바라보니 과연 붉은 횃불이 가득하였다. 하나, 둘, 셋. 갈수록 많아지었다. 길게 이어진 횃불이 강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었다.
1: 노종교를 지키러 가는 적의 지원부대 같습니다.
0: 왕계상이 중얼거리던 말했다. 양성모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왕계상을 바라보았다.
1: 우리도 횃불을 둡시다. 적들이 당장 우리를 발견할 게 아닙니까? 여기는 강폭도 좁은데 같은 편인 척하면 되지요.
0: 왕계상이 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 좋습니다.
0: 대우는 한 마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홍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대나무 바자를 통째로 사서 횃불을 만들었다. 참모들은 사천에서 사로잡은 포로 몇 사람과 团주의부의 나팔수를 불러 임무를 맡기었다. 대우는 계속 전진하였다. 끝없이 이어진 붉은 횃불들이 산을 감고 흐르면서 로종교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잠시 뒤 건너편에서 짖어지는 듯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부대라고 묻는 적의 나팔 신호였다. 나팔수가 대원하게 같은 편이라고 화답을 했다.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다. 건너편에서 사천 사투리로 크게 소리를 지었다.
2: 어이, 도대체 어느 부대인가?
0: 사천 포로 몇이 전에 속해 있던 부대의 번호를 댔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었다.
1: 아무렴 워낙 진짜니까.
0: 어? 양성문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축혀둔 채 웃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양상문은 단장과 의논한 뒤에 행군하는 부대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무기와 짐 그리고 지휘관들이 타는 말을 모두 뒤에 오는 부대에 맡기기로 하였다. 제 시간에 탔자면 별 수가 없었다. 왕계상은 양상무의 말만큼은 끌고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러자 양상무가 손을 획 저으며 말했다.
1: 단장 동지,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모두들 걷는데 정치위원이 어찌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0: 그러고는 얼른 대호 속으로 끼어들었다.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축혀들고 계속 전진했다. 속도가 많이 빨라지었다. 하지만 바람소리, 빗소리, 대도와의 물소리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서늘해놨다. 더구나 오솔길은 어디나 기름이 발린 듯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람이 자꾸 생겨났다. 하지만 전사들은 힘이 났다. 100m도 안 되는 강 건너편에 적을 두고 걷다 보니 경보 시합이라도 하듯 좀처럼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점차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밤은 깊어갔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횃불이 멈춰서더니 하나둘씩 꺼지었다. 적들이 섰다.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렇군.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양상무가 횃불 아래서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끼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벌써 새벽 1시였다.
1: 동지들 빨리 갑시다. 6시 전에 닿을 수 있겠습니다.
0: 줄을 이은 횃불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시뻘건 용이 구불구불 날아야는 것 같았다. 캄캄한 밤, 끝없이 내리는 비바람 속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 더 있으랴. 이처럼 준엄한 시련에 봉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중국 혁명은 이 몇 가닥의 매끈매끈한 쇠밧줄을 따라 전진해야 한다. 걸음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침내 부대는 노종교에 이르렀다. 양승모가 회종시계를 꺼내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아직도 6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그쯤 바람도 차고 비도 그치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올랐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했다. 이놈의 하늘이 우리 홍군과 맞서려두는군. 다 오니까 비가 그치다니. 노종교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 천주교회의 홍군 사탄 주의부를 마련했다. 왕계상과 양상문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영과 련의 간부들을 데리고 다리목에 가서 지형을 살펴보았다. 50살 남짓한 농민 한 사람이 길잡이로 따라붙었다. 서쪽 다리목은 벌써 홍군이 차지하였다. 왕계상 일행은 다리목에 있는 농가의 몸을 숨기고 적정을 관찰하였다. 강 건너 높다란 강기슭에 자리 잡은 노종성 바로 앞으로 노종교가 버티고 서 있었다. 다리목에는 모래 주머니로 쓴 사격 진지가 있고 그 사이로 총구멍이 보였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노종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다리 위에 놓여 있어야 할 널판 자가 없었다. 매끈한 죄밧줄 13가닥만이 사납게 흐르는 강 위에 높다랗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 비바람을 무릅쓰고 흙탕물에 뒹굴면서 목숨 걸고 달려온 결과가 이 차디찬 죄밧줄 몇 가닥이라니. 양상모와 왕계상은 머리카락에 쭈빛 일어서서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다. 노인장, 널판자를 언제 걷어갔습니까? 양상무가 물었다. 어젯밤에 걷어갔지요. 횃불과 등불을 켜들고 밤새 설쳤답니다. 농민이 건너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양상무는 차갑게 번쩍거리는 쇠밧줄을 살펴보았다. 사발만큼 굵고 큰 쇠고리로 이어진 밧줄이 건너편 노정성 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모르긴 해도 200m는 좋게 될 것 같았다. 가운데 아홉 갈래 쇠밧줄은 다리의 바닥이고 양쪽에 두 가닥씩 있는 쇠밧줄은 랑간처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에 널판자 우로 걸을 때도 다리가 후들거려 아주 아찔했는데 맨 쇠밧줄 우로 대체 어떻게 걷는단 말인가.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왕계상이 농민에게 물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지요. 여덟 자 너비에 여든 장쯤 될 겁니다. 영장, 리언장들이 모두 있는 자리라 왕계상은 뒷말을 흐리었다. 여덟 자에 여든 장이면은 폭이 2, 3m, 길이가 260에서 270m쯤 된다는 말이었다. 이만한 거리라면은 그냥 기어가기도 힘들 것 같았다. 왕계상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양상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기를 잘 배치해서 엄하지 않으면

0: 양상문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뒤로는 절이 두 개 보이었는데 하나는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언덕 아래에 있었다. 왕계상은 한동안 바라보더니 물었다. 저건 무슨 절입니까? 언덕 위에 있는 절은 관음각이고 아래에 있는 절은 고다슘입니다. 고다슘이라니요? 고다는 힘께나 썼다는 장족 사람 이름입니다. 농민이 쇠밧줄 다리를 고정시킨 다리목에 커다란 쇠말뚝을 가리키었다. 전설에는 저도 쇠말뚝을 모두 고다가 옮겼다고 합니다. 힘이 어찌나신지 1800근이나 되는 말뚝을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끼고 왔다고 하지요. 하지만 나중에 지쳐 죽었답니다. 왕계상이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이 두 절을 발판으로 삼으면 안성맞춤이겠군. 고다를 보고 또 한 번 힘을 내려갑시다. 이때 따다다 하고 종아리 날아오더니 벽돌 부스러기가 이리저리 튀었다. 곧이어 로종교 건너편에서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1: 공산당 비적들아, 어서 날아와봐. 이 총이 애타게 네 놈들을 기다릴 테니까.
0: 다리목에 있던 홍근 전사들도 뚜루루 뚜루루 총을 쏘아대며 욕을 퍼부었다.
1: 흰개들아 기다려! 어르신은 썩은 총보다 이 다리가 필요하다!
0: 전주교회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머릿속에 사나운 물결과 허공에 들린 쇠밧줄 다리만 맴돌 뿐이었다. 모두들 자기네 련이 돌격 임무를 맞는다면 어떻게 아홉 가닥 쇠밧줄 우로 걸음을 옮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배장 이상 간부들이 모두 천주교회에 모이었다. 양상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꽈르릉 소리와 함께 박격포 포탄 하나가 지붕 위에 떨어지었다. 천장의 구멍이 뻥 뚫리면서 집안의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하지만 웬만한 일은 다 겪고온 데다가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홍군 내부의 분위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양상모도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모자를 벗어 흙을 툭툭 털며 말했다.
2: 적들이 와서 이렇게 동무를 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그럼 돌격대 임무를 맡고 싶은 요원에서 나서기 바랍니다.
0: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일연 연장 료대조였다. 말수가 적고 앞에 나서서 말하는 일은 더욱 드문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료대조가 그가 이끄는 일연은 놀랄만한 성적을 단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부대였다. 지금 전투력이 뛰어난 연들도 머뭇거리는 판에 료대주가 이처럼 중년 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우리 이련은?
0: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쏠리자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음만 바쁠 뿐 하고 싶은 말은 얼른 나오지 않았다. 료대조는 숨을 깊이 몰아쉬더니 참았던 한마디를 기어코 내뱉었다.
2: 우리한테는 왜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줄은 몰랐군.
0: 양성무가 료대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2: 저번 오강을 돌파하는 임무는 1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두 번째로 치는 임무는 3년에 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0: 료대조는 여태까지 임무를 나누면서 불공평했던 일들을 쭉 예를 들었다. 평소에 말이 없다 뿐이지 속은 옹골 차서 묵은 일들을 마음속에 낱낱이 새겨둔 모양이었다. 곧이어 여러 연장들이 다투어 일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돌격 임무를 자기네 부대에 맡겨달라고 하였다. 양상문은 속으로 료대조를 점찍어 놓았다. 하지만 속내를 감추며 왕계상을 한번 바라보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2: 결정은 단장에게 맡깁시다.
0: 왕계상은 양상문의 뜻을 알아채고는 돌격대 임무를 이련에 맡긴다고 선포하였다.

0: 료대조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료대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려는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과 그 어려운 임무가 자기네 부대에 떨어지지 않아 안도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킨 박수였다. 회의가 끝나자 똘똘하고 전투 실적이 뛰어난 련장 왕유재가 양승무를 찾아와서 다지었다.
1: 왜 우리 3년을 보내지 않은 겁니까? 우리 3년이 어디가 부족합니까? 임무를 번갈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은 이련 뒤를 따라가며 널판자를 피우세요.
0: 전사들은 한 끼 푸짐하게 먹고 실컷 잤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团에 있는 모든 경기관총, 중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리목 양쪽에 배치해놓았다. 왕계상은 붉은색으로 칠을 한 고다슘의 무기를 여러 겹 배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적의 사격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할 때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수도 한 대 모아두었다. 요대주가 이끄는 돌격대원 22명은 다리목 가까이에 있는 점포의 몸을 숨기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큰 칼을 메고 단총이나 자동 보총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수류탄을 28개씩 찼다. 땀에 절어 소금기가 밴 군복을 입은 니도 있고 아예 우통을 벗어버린 채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사창을 들고 다리목 양쪽에 섰다.
2: 장편 소설 대장정 일은 한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을 노래한 가요, 해랑강 물결을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은 때로는 하얀 구름처럼 순수하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가을 들판에 흐드러진 코스모스를 떠올리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김은영 가수가 부른 코스모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기를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리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리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겠고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의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둥이 문진부에서의 다자로 불리고 있는 숙충량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숙충량 원장은 일찍이 장춘중학원을 졸업했는데 현재는 국가급 맹노동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자라 하는가 하게 되면 숙충량 원장님은 장악한 기술이 다방면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치관념이라는데 정치관념하고 변증론 취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리고요. 또한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소전도 칼침이라든가 경근침구료법이라든가 정맥주사료법이라든가 이러한 료법을 말이죠. 아주 능란하게 사용해 오면서 각종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이분이 치료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은데요.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또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에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모종의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신마진, 대상포진,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잘 낫지 않은 소보집 뉴피션이라 합니다.
0: 네.
1: 이러한 피부병도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란디하게 되면 골관절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의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하늘로 주근통이란데 족근통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성이 특수합니다. 숙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숙충량 원장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주약의 심뇌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첫째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어떠한 마저의 증세를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려해를 해봅시다. 심혈관계통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늘상 말이죠. 가슴이가 무엇으로 말이죠. 짓눌러 놓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0: 네.
1: 압박감이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마셔에 가슴이 답답해 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0: 네.
1: 이 약상에서는 신조통이라 하는데 이러한 말이죠. 통증이가 말이죠. 잘 낫지 않고 심할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심근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심근수에 그리고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간호에 방사성 통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아래 턱이라든가에 이런 부위까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병원에 오셔서 숨이 차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죠. 근대의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런 병증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는데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분들은 또 어떤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가에 늘상에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아파날 때 있고 어떤 분들은 내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머리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머리라든가 귀에서 말이죠. 알지 못할 소리가 납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서 주의력이 몹시 떨어지고 심지어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들기 바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팔다리가 말이죠.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다 해도 자기 생각대로 말이죠. 말씀이 나가지 않고 더 심할 때는 말씀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펜탄이라 하는데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말이죠. 발다리가 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말이죠. 감각이 좀 못해집니다. 어째 내가 무슨 일을 하자도 다리가 말이죠. 생각대로 말이죠. 활동할 수 없고 걸음을 걷자도 제대로 말이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번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심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 나오궁쇠 부두라는데 뇌의 공열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2: 예, 저는 오늘이 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가보자고 예약하는데 원래 무슨 게 있는가 신조통이 심합니다.
1: 예.
2: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칼 어는 것처럼 아프고, 어떨 때는 또 숨이 올라와요. 어떨 때는 또 기네 빨리 심장이 뛰어서 자기서는 공개 못하게 그렇게 바쁘단 말입니다.
1: 유하게
2: 아픈 게 위주인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보이고서 초약 줘고 그랜디 조금 효과 좋습니다. 조금 차수가 드물어졌습니다. 아픈 차수가. 그래서 오늘 한번 더 가자 그럽니다.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아, 절전병원이죠.
1: 아,
3: 네. 그 강주민이 오늘 가야 되겠는데.
1: 무슨 상황입니까?
3: 주약이나 그 약을 지하고 치면 맞습니다. 일단 그 경추병에 대해서.
1: 경추병,
3: 자기는 그거 치면 맞아야 싫은 모습입니다. 그 치면. 꼭꼭한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오늘 가서 치면 맞고 약을 줘자고. 그래서 좀 예약하자기 합니다.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네, 가겠습니다. 오전에 가야 됩니다.
1: 이렇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임덕중이 한 원장 거 예약해 주겠습니까?
0: 네. 길태중입니다.
1: 지금 방송은 길태중이로 나갑니다. 예.
0: 네.
1: 임덕이 아닙니다. 예.
0: 네. 가보시는 것도 좋죠. 길태중이로. 예, 예, 예.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저는가.
0: 네.
1: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5: 네, 나 원장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나 머리가 예, 가물가물하네. 예, 눈이 쎄물쎄물 눈물 자꾸 나고, 예, 고기가 아프고, 예, 이래. 거리 나가서라도, 예, 얼음집 핑 돌다가도, 훅, 물 안 짜서 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1: 심하구만. 예.
5: 예, 그래서 너무 바빠서 아이가 아야 되겠다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중이사 예, 원장님 찾아서 이래 병 보였더만, 야, 이 병 심하구만. 이 약 써야 되겠구만. 이래. 그래서 그 약 써주시오. 그러니까 한 열흘치를 약 써, 첨약에 열흘치를 줍니다.
1: 예.
5: 아, 그러니 한, 먹고 나니까, 정신 좀 좋고, 괴한 게, 좀 낯선 게, 욕, 사람 괴한 게 욕 좋습니다. 그래서, 아, 야, 그 이게 마지막 처음부터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 먹고 되겠는가 해서, 아니요, 야, 아마 더 써야 되겠어.
1: 예, 예.
5: 효과 좋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5: 예, 좀 예약하자 되겠네.
1: 예, 실험 넣으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6: 제 전화 왔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집 사람이 기침하고 가래가 있어서 그 박창호 주민이사를 두고 배웠는데 예, 가래는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1: 예, 좋은 일이에요. 예.
6: 근데 지금 기침이 안 좋고 제대로 아야 돼서
1: 예.
6: 오늘 가서 한번 오늘 내일 몇 번 가서 좀 더 재볼 예상입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그냥 오시면
6: 예.
1: 됩니다.
6: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1: 예.
7: 저는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그 병 보여가려고 합니다.
1: 예, 네. 그냥 오세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7: 기침이 환절기가 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이 상하고 해서
1: 예.
7: 했는데 예, 효과가 많이 좋은데 올해 또 입학을 해가지고 예.
1: 예, 예.
7: 박창호 선생님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네, 수고하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네, 길태병원의 강철수 선생님이 환자예요.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저번에 위압가 해서 침도 맞고 중량 쳐서 나순가스 빼다긴 게 요즘은 숨이 차서
1: 예.
8: 밥 먹기 힘들어가지고 예. 본인을 찾고 약 쓰겠는지 진 맞겠는지 그래 가보자고 그래요.
1: 예, 예.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8: 아,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네.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9: 예, 선생님. 저번에 내 박윤덕 선생님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보였습니까?
9: 예, 어제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서 혈압도 온정하게 되고 이래서 선생님이 매고 본 게 정말 진짜 알아맞히더라.
1: 예, 예.
9: 예, 예. 그래서 좀 한번 가서 첨약을 좀 더 먹을까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9: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1: 예, 안녕하세요.
10: 예. 나는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0: 범위, 예. 얼굴도 붓고, 그 다음에 다리도 붓고, 눈동도 붓고 그 다음에 뭐니까 손등이라면 다 부서가지고 원자에 한지 가서 치료받아 냈습니다. 쨍 예. 효과 좋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금 또 기후 바꾸지 그런지 좀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내려저리지 이래서 예. 오늘이 좀 가서 원장 선생님 좀 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락이 됐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0: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11: 네, 저 무슨니까 저는 피부과 그 길태종이 피부과 김수인께 좀 한번 가려고 그래요.
1: 전번에 예, 진단 받았습니까?
11: 진단 전번에 받았어요.
1: 무슨 네, 병이라고?
11: 서보진이래요.
1: 예예예, 뇌피셜. 예예.
11: 몇번 가봤는데요. 아유, 우리 김수인이가 지루증성으로 다음 발라주고. 네, 아유 너무 고마웠어요. 또 한 번 더 네. 가보려고 그래요.
1: 예, 네, 그냥 네. 오세요. 연결 네. 시켰습니다. 예, 예.
11: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0: 네.
1: 안녕하십니까?
12: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중이 그 길태중이 원에 가서 그 누긴가 최영희 선생한테 가서 이 지금 맞은 게 많이 나았었어요.
1: 네, 좋은 일입니다.
12: 예, 예, 요즘 이 날이 차가워가지고 더 아파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맞은 게 일주일 맞았는 게 많이 낮았었습니다.
1: 예, 예.
12: 좀 또 예, 가보려고
1: 예, 합니다, 오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12: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네 공열부도 현상이라는 거네.
0: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길태종이 문진님과.
1: 네. 예, 맞습니다.
13: 예, 나는 예, 이 시간에 다리 그냥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 줄이 뻗쳐 걸기 바빴댔습니다.
1: 예.
13: 예, 예, 원장님이 심호 맞고 많이 났습니다.
1: 예.
13: 중약도 이번에 좀 쓸까 해가지고 뭐니까
1: 예.
13: 예약하자 그랬다. 침도
1: 예.
13: 계속 더 맞고 한계로 통로 치료했습니다.
1: 예.
13: 걸기도 많이 좋고
1: 예.
13: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13: 중약 집사면 오늘 뭐 예약이 됩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미. 예, 그냥 오시면
13: 아,
1: 됩니다.
1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4: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14: 제 예, 이 시간에 좀 예,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며 예, 위장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계속 이 위에 계속 아프다 말입니다.
1: 예. 예.
14: 그래가지고 그 박창모 그 선생님 좀 배웠으면 해서 그래 전화합니다.
1: 예. 보일러 오십시오. 연결시켰습니다.
14: 예.
1: 네. 안녕하십시오. 예.
14: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대뇌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이죠. 감소되게 되면 이 뇌공혈부도 현상이 생깁니다. 뇌공혈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뇌조직이나 말이죠. 결혈 상태 최쇄라 합니다. 최양의 산소가 결핍하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래게 되면 1년이 임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환자분들이 늘상 어지럽거나 심할 때는 말이죠.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번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몹시 아파나고 주의력이 항상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지가 늘상 말이죠. 마비되거나 말이죠. 덜에 나고 맥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마치도 말이죠. 안과 질병이 걸린 것처럼 말이죠. 시래기가 말이죠. 또 많이 떨어집니다.
0: 네.
1: 물건을 보는 게 똑똑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네. 제입니까?
0: 네.
1: 네. 맞습니다. 네,
16: 두 분 선 세수하십니다.
1: 예.
16: 네. 네. 우리 언니 저는 금년에 80인데 수원을 안 나가서 삽니다. 그런데 콩팥이 문제 생겼단 말입니다. 선생님.
1: 네.
16: 소변 그래 검사해볼까요? 처음은 그럼 담백이 한해 나가고요.
1: 예.
16: 그 다음에 좀 염증이 있었지요. 그래 그거 치료했는데
0: 네 소리가 났습니다.
16: 아 네. 그거 치료하는 게 위 아플까 위가 더 같이 치료하는 거 그럼 병원에서 떼줬냐고 안 먹고 개인기사로 모셨는데 치료할 수 있대서 모셨는데 그거 한 주일 넘었었는데 대비에 담백이 소이 나가고 혈분도 나간단 말입니다.
1: 네.
16: 그래 그런 거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 있습니까? 이하고.
1: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이 있습니다.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16: 근데 지금 집이 어디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 언니는 아이 치료하겠다 그러자.
1: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장벽현이니까 예. 1단에 2765 예. 000 2765 000에 연락해 가지고 예. 박주임하고 예. 통화를 해 보세요.
16: 예, 알았습니다.
1: 예.
16: 그럼 뭡니까? 그런 거 박주임이 치료해 봤습니까? 그런 거 많이.
1: 내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2765에 당사자 네. 박윤덕 주임하고 통화를 해 보세요. 예.
16: 2765 그다음 뭡니까?
1: 영이 세 개입니다. 000 예.
16: 아, 276
1: 어, 예.
16: 감사합니다.
1: 예,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뇌광열 부족 현상이 보게 되면 임상에서 다음과 같은 질병에서 잘 인기됩니다. 동맥경마, 동맥경화하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죠? 이학에서는 예, 동맥 죽양경화랍니다. 예, 죽에 우리가 말이죠. 음식을 쓸 때 죽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혈관에 있는 내배기가 말이죠. 예, 빵块이 형성됩니다.
0: 네.
1: 지금 예, 티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예, 보고단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빵块이 형성되었다고 이런 말이죠. 보고단을 받게 됩니다.
0: 네.
1: 이 빵块이 형성되면 혈관이가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죠. 예. 심지어는 두사에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가 자연히 말이죠. 예. 부족해집니다.
0: 네.
1: 이외에도 예. 관심병이라든가 하늘로 심리스창이란데 심율이 고르지 못하게 뛰는 거에 더 심할 때는 심력쇠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공열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 말이죠. 뇌공열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어째 고혈압도 그렇고 저혈압도 그런가?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혈관벽이가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7: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아침에 길태중이 박창호 선생님 병보일 나가서 그랬다.
1: 예, 무슨 상황입니까?
17: 나는 위가 아예 좋아서.
1: 예.
17: 민에 예. 주우는 써먹어 괜찮는데 반찬이라고 못 먹었습니다.
1: 뭐 아픕니까? 아니다. 위가 아픕니까?
17: 예. 위에 어쨌든 그쪽으로 하고 아프기도 하고
1: 예.
17: 그렇습니다.
1: 식구물이라 나옵니까?
17: 예?
1: 식구물이 나옵니까?
17: 식구물은 그게 아예 나옵니다.
1: 예.
17: 계속 뒤지거라. 그리고 위 아프다 말입니다. 그래, 내, 이 채소에다, 내, 이, 영 오랫동안 마늘이란 거, 나 못 먹었습니다.
1: 예.
17: 가서, 예, 중약을 딱 10접째 먹었습니다.
1: 예.
17: 갔다가 박상호 선생님 가서, 누기, 거기 자꾸 가라 해서, 예.
1: 그래서 예.
17: 같이 다 먹었는데, 내, 예. 네, 오늘 아침도 고사리 채에다가 마늘이랑 나 먹었습니다.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내게.
1: 예.
17: 그래서, 근데 내 지금은 이 위는 근데 한 번만 더 재먹으랍니다. 두 번은 먹어야 될 것 같다면 이랍니다.
1: 예.
17: 그거는 좋는데, 지금 내 어찌긴지 좀 신자에 어째 요지간에 조금 후드러도 어서 나이 먹을까 그런지 그렇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는지 그 고민감에 선생님이 요구에.
1: 근심하지 마세요. 예. 중의학에서는 변증론치라 합니다. 예. 예,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예, 한 처방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17: 아...

0: 중의 특색입니다. 예.
1: 글쎄, 네, 그래. 위위는 내 영소화 됐습니다. 네. 요지간에 무슨 반찬이든 김치든 막 먹고. 예.
0: 전 서식입니다.
1: 예, 예, 확실히 좋아. 근데 이게 이래까 선생님 내가 병 보이고 어떻게 잘 털어내서 그렇게
0: 약 완전히 됩니다. 네. 예.
1: 예, 예. 오늘 아침에 내 일찍 가겠습니다.
0: 예, 실은 오세요.
1: 오늘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1: 예,
0: 오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맥주경경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동맥경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했지만은 뇌에 말이죠. 공혈부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디나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말이죠. 이게 중기로 말하면 치수의 윈싱이라는데 기혈이가 맥이 없이 말이죠. 이기 때문에 이 혈액 유동이 또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공혈부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이런 증세가 생겼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죠. 숙청염 원장처럼 심혈관 계통의 연구가 깊은 이런 분들 찾아서 무슨 네. 원인인가 꼭 밝혀야 됩니다. 예.
2: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색으로 활동을 단체로 경기를 주목점으로 해민을 줄손으로 전형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1층 방출했습니다. 은연 상무회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0만여 명을 접대했고 관광 소비 20억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각기 24.03%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공연, 무형문화재 플러스 장터,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등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해 문화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정식 개원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군은 연휴 기간 연변관광의 새로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이 풍경구에서는 민족복장 전시 공연이 펼쳐졌는데 복장시와 무용예술을 깊이 융합한 공연은 조선족 복식의 보호와 전승,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조선족 민족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육정산 황금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야외 도보, 무형문화재 장터, 도장모와 선물 교환 등 활동에 많은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도미시에서는 NPC 소통, 자동차, 짐칸 장터 등 활동을 내놓아 도시 소비 열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 도문의 깊은 무형문화재 저력과 변경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몰입식으로 느끼고 유원 활동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도문 주민 손녀입니다. 이번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활동은 특별히 재미있었습니다. 광장의 NPC들이 우리를 안내해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즐기면서 우리 도문의 무형문화재도 료해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흥상하고 경사로워 명절 분위기가 짙었고 체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각 풍경구에서는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긴밀히 둘러싸고 민속, 생태, 변경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몰입식, 소통식,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체험 방식을 승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료 감면, 세트 입장권 특혜 등 해민 조치를 내놓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휴가구에서는 황금가을 축제 활동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며 재미있는 유희관, 이색, 슬롯머신 등 종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풍경구에서는 연휴 기간 루게로 관광객 12,000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인상 연결, 무형문화재 꽃피네 등 대표적인 공연과 가야금 연주, 물동이 춤 등 특색 가무 공연, 그리고 근혜, 씨름 등 활동이 융번으로 펼쳐진 가운데 연휴 기간 관광객 연 7만 2천 명이 찾아와 동기 대비 63.6% 증가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입니다. 씨름 경기는 민족 특색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도 주목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모식을 탐색하면서 무형문화재 기예와 문예 공연을 경기 여러 고리에 깊이 융합해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 농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 시즌 문화관광 제품을 끊임없이 풍부해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안정적인 승격을 추동할 계획입니다.
3: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문화주간이 8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 유명 촬영가들이 변경 도시에 모여 촬영 예술로 신시대 연변 풍모를 보여주고 변경 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문학예술계연합회, 중공연변주의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 촬영가협회, 연변주 문학예술계연합회, 중공도문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정식 시작됐고 연변 가무단과 도문시 문화관에서 조선족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길림성 문학예술계연합회 당조성원이며 부주석인 장동황,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지도일꾼들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단추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촬영 작품 전 주회장은 도문강 광장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와 연변미술관에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도합 전여점의 우수 촬영 작품을 전시했는데 전국 우수 촬영 작품전, 백산송수 길상길림 촬영 작품전, 장면 속의 현시대 주제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전 등 여러 특색 주제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작품들은 소재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해 길림대지의 수려한 풍광과 연변의 거대한 발전 변화를 전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현장 지도일꾼과 귀빈들은 선으로 도문강 광장과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를 찾아 촬영 작품전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촬영가 협회 회원 리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아름다운 도문의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인문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문을 찾은 광범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도문의 훌륭한 풍광과 인문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문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주석 곽립동입니다.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이 도문에 모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변경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도문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산수도문, 인문도문, 분진도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변경문화, 민속문화와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융합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도문시 문화관광산업 품질 향상, 도시 지명도와 영향력 확대에 생동한 문의 역량을 불어넣었습니다.
2: 비단의 길 연선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고찰단이 6일까지 이틀간 우리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고찰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에서 온 근 30명의 민간조직 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로 모여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 대외 개방,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최신 실천 성과를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첫 일정으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당지의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산업화, 경영 모식과 록색 유기벼, 민속 관광에 의탁해 촌 집체 수입의 증가를 실현한 발전 경로를 상세히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또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를 돌아봤습니다. 갓은 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줄기세포 보관, 종양 면역치료 등 생물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변 한공방 건강제품위원회사에서 고찰단은 장백산 인삼 정밀가공 산업사슬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로 전통산업 승격에 힘을 부여하는 발전 경로를 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변 박물관에서 고찰단은 단지 건설 정황을 돌아보고 민속 문물과 무형문화재 전시를 참관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깊이 요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곳 사람과 일들은 모두 공동 번영의 력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해 외국 벗들은 향촌 전면 지능, 산업 승격, 민족 단결 등 면에서 연변이 한 적극적인 탐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 발전 실천이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더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 외사 판공실 부주임 조수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시가가 고찰에 배행했습니다.
3: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사평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한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7일 사평시 홍취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선수 63명을 파견해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 도합 34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계 기능대회와 전국 기능대회 기준에 맞춰 설치됐으며 선진 제조, 디지털 기술, 현대 봉사, 특색 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능 성과 전시, 무형문화재 기예 전시 공연, 기능대가 현장 교류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펼쳐져 우리성 기능 인재 양성 성과와 신시대 장인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또 11개 시주 특색 전시관과 전성 기능 성과 종합 전시관 및 5개 기술학교 주재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 25개 종목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 종목은 선진 제조와 민생봉사 분야를 아울렀는데 자동차 기술, 무인기 시스템, 디지털 제어 기계 전기 등 핵심 공업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 제빵, 미용, 미발 등 사회 수요와 밀접한 봉사류 직종도 포함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선수 63명과 심판원 42명을 파견해 34개 큰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통해 우리 연변주 기능 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통해 전성 선진 지역들과 학습 교류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2: 강암은 연구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1990년대 생인 그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회구역에 뿌리내리고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신시대 청년 당원이 기층에 뿌리내려 분투하는 다반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청사회구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암은 전통적이고 단조로운 사회구역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생인 강함은 혁신사회로 기층 치리 난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0: 민족 단결 리념이 매 가정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상가도 단성사회구역 주민 저평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해줍니다. 특히 7.1절에는 주민들을 조직해 당 창근 105돌 경축활동도 펼쳤습니다. 평소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태극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생활에도 관심을 돌립니다. 사회구역에 가서 무엇을 문의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함입니다. 단성사회구역의 주요 봉사는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고 장소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구역에 들어와 사회구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연결시 청년사회구역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드는 데 진력하렵니다. 기층실에 막힌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함은 격자 당군중 봉사소에 의탁해 당원 선봉 일터, 홍색 대행 봉사, 주민 의사 등 다양한 봉사 진지를 구축하고 당건설 플러스 협성 7위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공관 주택단지 음식 배달 관리 난제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 부동산 관리 봉사 회사, 주민, 당원 대표들을 조직해 좌담 협상을 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고봉 시간대 배달 통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단지 안전 질서와 주민 생활 편리를 함께 보장했습니다. 작은 일은 협상으로 처리하고 난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당군중 봉사 진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전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에서 강함은 우수 공산당원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강함입니다. 앞으로도 관할구역에 더 많은 역량을 단성사회구역에 응집시키고 청년들이 관할구역을 이끌게 해 관할구역의 전반적인 환경 면모를 1층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 단성사회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보다 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건설의 질적 향상에서 기층 지리까지 어려운 이웃 돕기부터 문화적 역량 부여까지 강함은 한 청년 공산당원의 책임과 고수로 다민족 거주의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리고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뜻이 하면서 평범한 사회구역 일터에서 청년 세대의 충성과 담당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고속철도 편으로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원래의 택시 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길시에서는 택시 临시 주차장을 전면 승격해 승차 통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고속철도 연길서역 출구, 원래 텅 비었던 광장은 6차도 택시 临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후에 즉시 전문 탑승 구역에서 택시에 앉아 역을 떠날 수 있게 돼 편하고 고효율적으로 출행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양입니다. 이 구역은 총 건축 면적이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약 12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고속철도역 일상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빗물막이 양산을 마련해 여객들이 차를 기다릴 때 햇빛에 쬐이고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길시 거통운수 종합집법대대에서는 또 광장 구역에 당직 근무소, 운전수의 집, 공공화장실 등 부대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대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역 봉사 온기를 1층 높일 수 있어 광범한 여객과 운영차 운전수들에게 보다 량질의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리 뉴스입니다. 주택공적금 관리를 1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제공한 2025년도 연면주 도시 비민영 단위 취업인원 연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우리 주의 2026년 주택공적금 납부 기준 상한선이 2만 2,955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 공천단 연변주위에서 조치하는 전주 청소년 표준어 보급 계를 활동이 작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전주의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서예, 웅변 등 언어예술류 양성기구 학원생입니다.
0: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2027년도 교정 초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초빙 활동에서는 도합 130명을 초빙하며 연길, 도나, 화룡, 훈촌 등 연변의 여러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번 초빙은 관리 양성생, 과학기술류 전문 인재, 고객 격리 등 일터를 아우릅니다. 초빙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0: 2027년 7월 사이에 졸업하는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해내외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1: 국내 조유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24시에 9월 첫 유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는 1톤당 2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1리터당 15전에서 18전 오를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개인 날씨에 때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일부터 59개의 강제성 국가표준과 375개의 추천성 국가표준이 실시됐습니다. 그중 가전제품, 로봇 지능형 제어, 스마트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중요한 국가표준은 관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표준적 버팀목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 건강기술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건강기술의 전반적 요구사항과 자외선 노출량, 소음 등 지표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과 유사용도 전자기기의 생산 단계, 설치 단계, 회수 재리용 단계 등 생명주기 단계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요구 및 제품 자체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로봇 지능형 제어 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추천성 국가표준은 로봇 지능형 제어 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및 하드웨어 차원, 조작 시스템 차원, 중간 차원, 알고리즘 차원의 논리적 구조와 주요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지능형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요구 제1부분 조작 시스템 추천성 국가표준은 지능형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구조 및 커널, 런타임, 서비스 등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소문 지수 평가 지침 추천성 국가표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상품 입소문 지수 평가 업무의 기본 원칙, 평가 지표, 평가 데이터 등을 규정했습니다. 오리털 추천성 국가표준은 오리털의 제품 분류, 외관 특징 등 기술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오리털 검사 방법 추천성 국가표준은 정세탁 오리털과 조세탁 오리털의 시료 채취, 성분 분석, 중요 지표 측정 등을 규정했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님과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에는 주로 먼저 어떤 소비분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지금 보게 되면 무덤 여름철 지나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신고 접수 중에서 이런 소비 분쟁들을 접수하는 안건을 집어보게 되면 쌍물 후 지금 이런 현상들을 지금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많은 지금 이런 쇼츠에서 지금 쌍물 후 처음엔 쌍물 후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한 소비자가
0: 네.
1: 집에 그러니까 주수치가 많아졌어요.
0: 네.
1: 이래서 그 복도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그 전화를 쳤습니다.
0: 네.
1: 쌍물 후. 그 당시 그 말하는 건 한 80원 된다.
0: 네.
1: 이래서 쌍물 후를 했는데 온 후에 이것을 다 뜯었습니다. 다 뜯은 후에 그러니까 그 기술이꾼이가 얘기하는 것은 아 이건 못 쓰게 된다.
0: 네.
1: 바깥 색을 바꿔야 된다. 예. 아예 바꾸면 그러니까 포수해서 아래쪽에 물이 많이 산다. 이런 형식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그 소비자는 인식이 많은 소비자였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얼마인가 하니까 바꾸자는 그러니까 자기네 그러니까 회사에 따였습니다.
0: 네.
1: 얼마인가 하니까 6,900원 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돈을 그 당시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소비자 이야기는 1,000원이가 있고
0: 네.
1: 900원 주지 못하고 이것을 안장했습니다.
0: 네.
1: 안장한 후에 그 며칠 후에 다시 이것을 900원 주고 받는데 후에 본 것이가 무리가 샜습니다. 다시 안장한
0: 네.
1: 것도
0: 네.
1: 소비자 이야기라는 자기 그러니까 쓰던 나른 것 봐도 못하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집에 있는 자식분들 와보니까 와서 쌍방 사회볼까
0: 네.
1: 이것이가 300원도 안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1: 그러니까 왕성이 있는 것은 확실히 이런 빈파가 있긴 있었습니다.
0: 네네네.
1: 그렇지만 그 이 소비꾼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우리 소비자의 소비 접수 중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린 그 당시 이것을 보고 접수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빈파는 옳지만
0: 네.
1: 그러니까 이 수리꾼이 얘기하는 무슨 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브랜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소비자는 얘기하는 그 1,900원 아니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900원 돌려 했습니다.
0: 네.
1: 이것을 우리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 지급 신고 중심에서는 이미 시장 가격이라서 돌려도 못 주지만 그럼 우리 할머니는 밤에 봉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없었습니다.
0: 네.
1: 없었습니다.
0: 네.
1: 알다시피, 정기적인 우리가 알려드린 백화점에 나가서 하면, 주하게는 이런 밤에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왜 해서 밤에 봉사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여기 방금 집이 들어 수치 같은 것은 국가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단 고장이 나서 어떤 정황에서는, 바꿔주고 있고
0: 네네.
1: 어떤 경우에는 면비로 이런 그 수리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 수리수치 볼 때는 이 수리꾼은 자기가 한다 했습니다. 자기 네. 하지만 이것은

0: 그러니까 장자 지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 네.
0: 에, 그러니까 여기서 에, 그럼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에, 마사지에 수술을 못하고 우리가 환불해 줄 수는 바꿀 수 있는가 없다 하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인 하였습니다. 이래서 또 합의를 본 후에 에, 500원을 에, 예, 퇴권했습니다.
1: 네.
0: 에,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 지금 이런 형사가 지금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예, 이래서 제가 1900이지만 예, 제가 옛날에 이런 접수해본 적에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예, 메시설.
1: 네.
0: 메시설과 이것을 네. 봐서 이제 그 당시 예, 화서 방미 이 제가 사건을 열던 것처럼 뭐 어디 것을 뜯습니다.
1: 네.
0: 뜯는 후에 이것을 아야 된다. 꼭 책을 바꿔야 된다는 후에 자기네 상품을 가져왔는데 에, 심지어는 몇천 원 되었습니다.
1: 네.
0: 주요한 문제는 에, 우리가 안전이 화해가 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1: 에, 그렇죠.
0: 에, 그리고 우리가 말 수호 보상 부분은 보상. 예. 주요하게는 에, 우리가 상품을 산 후에 모두 에, 그러니까 일단 사, 에, 이런 사고가 나면 에,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삼보 치세는
1: 네.
0: 담보 기간에는 에, 우리 소비자 사실 없으면 공장 측에 책임진 것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이,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에, 우리 특히 우리 노인 내시는 분들은 에, 이 대한 종실 돌지 않는다.
1: 네.
0: 우리는 에, 안전을 위해서 거기로 종실 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네, 그렇죠. 사실 네. 저희가 브랜드 제품을 사는 네.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뭐 다 세 가지 담보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판매 후 봉사까지 구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네.
0: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1: 네.
0: 예, 그리고 지금 또 보게 되면 예, 우리가 지금 왕상 꼭 하지만
1: 네.
0: 상품은 에,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가 연결 부위라면, 우리 연결 당지에는, 에, 스티델에 와서 이것을 상품을, 에, 메이트화를 통해서,
1: 네.
0: 에, 집에, 에, 그러니까 이런 폐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아, 이런 현상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한 소비자가, 예,
1: 네.
0: 그러니까, 메이트화를 통해서, 에, 그러니까, 에, 수지쉣, 예, 우리가 말하는, 에, 그러니까, 에, 예, 그렇게 핸드폰, 예, 수능 소지, 예, 스마트폰 이래 수지세를 샀습니다.
1: 네.
0: 수지세를 샀는데 그 당시 소비자 이야기라는, 예, 그러니까 왕상에서 메이트화를 통해서 꼽을 하고 당지 연결신에 있는, 예, 그러니까 전문점이 가서 이것을, 예, 송호했습니다.
1: 네.
0: 송호를 한 것을 그 당시 보니까 소비자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왜 보조한가?
1: 네.
0: 예, 그러니까 이미 예, 흠점이 있었습니다.
1: 아, 사용 흔적이 있었나요?
0: 예, 뜯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1: 네네.
0: 이래서 이것을 예, 소비자가 신고를 했는데 예, 이 이런 점을 지켜보게 되면 우선 먼저는 예, 우리 소비자가 예, 그러니까 메이트화를 통해서 예, 상품을 구매할 때는 예, 메이트화에서 예, 고정된 이런 전문점과 상품을 예, 그러니까 배송할 때는 메이트화에서 메이트화에 이런 취소, 우리 말한 취소가 이것을 그 당시에 이것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검사하지 않고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 소비자의 말은 와이 보상 후에 또 그러니까 렘웨이드
1: 네.
0: 이런 또 그 보상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래서
1: 네.
0: 그러니까 그 보상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웰원 보상이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그 당시 소비자는 몰랐다 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 당시 소비자 신고는 상품을 받은 후에 그 반나절 됐습니다. 이것을 신고했는데 꼭 이런 행사에서는 우리가 알만 카이샹이에 홀해야 됩니다.
1: 네.
0: 이런 우리가 알는데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1: 네.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청취자분부터 전화가 더 걸려들었습니다. 먼저 전화 받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제 전화 왔는데
0: 예, 얘기하십시오.
2: 2, 3일이 되고 마사지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디에 샀습니까?
2: 예?
0: 제가
2: 혼천해부입니다.
0: 예?
2: 혼천해부입. 네, 혼천해부인데
0: 예.
2: 가서 말하니까 아이, 자기네 모른다면서 그래고 그러는데 무슨 어디 있냐 맹인입니다.
0: 예, 그 새 전화 샀습니까?
2: 예, 새거 샀습니다. 그러고 내 또 그 뭐니까 다른 한 가지는

0: 국가에서 드마토지를 40몇 날 나를 못 받았, 내가 못 받았습니다. 드마토지 값을 40년 넘도록, 못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박무서만 저는 이 전화하자, 그러니까, 전문점에서 샀습니까?
0: 예?
1: 조마이대에서 샀습니까? 공촌에서? 좀, 그, 어디서 샀습니까?
0: 그, 뭡니까? 이런 전화 파는 데서 샀습니다.
1: 제가 전문점에서 샀지요, 예? 조마이대엔, 예?
0: 예, 저 짜면되니겠지 뭐.
1: 예, 그러니까
0: 파는데, 예?
1: 얼마 주고 샀습니까?
0: 예?
1: 얼마입니까?
0: 처음에는 부르기는 290원 부릅대라 그런 거 뭐 깎아서 190원 했었던지.
1: 예, 그러니까 1,200 줬으라 그 말입니까?
0: 아이 아이
2: 하부 190원.
1: 그러니까 로렌지 샀습니까? 로인지 로렌지.
0: 네, 로렌지입니다.
1: 네,
0: 로렌지.
1: 네. 네, 그러니까 색을 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0: 아, 근데 색에 가짜 있지다.
1: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수고를 뗐습니까?
0: 수고 내 맹인데서 수고 주는 거 아이 받았어.
1: 그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가시러 샀습니까?
0: 보모 같이 갔는데, 보모 또 그 관계를 해야 내 아이 받으면.
1: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당지에 있는, 에, 이런, 에, 그러니까 시장 감독 부문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당.
0: 네, 수고를 아이 받아서, 그거 뭐, 어쩌죠?
1: 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지 이제 얼마 아이 되지 않습니까?
0: 어제는 한 달이 넘게.
1: 네, 그 좋기는 이런 핸드폰 같은 것은 예, 예, 이런 국가에서 규정이 있어서 예, 일단이 방금 예, 소비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 2, 3일 후.
0: 아, 어제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이 전화에.
1: 예, 그거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 3일 후, 2, 3일 안에는 그러니까 7일 안에 이런 고장이 생길 적에는 예, 이것을 예, 환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2: 네.
1: 예, 그리고 15일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 후 15일간에 이런 고장이 생길 적에는, 예, 그러니까 환 후, 예.
2: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구매를 했는데, 예. 또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예. 해주시죠.
1: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네. 이런, 예, 지금 많은, 예, 이런 소비자들이 신고도 우리 많이 접수받습니다.
2: 네네.
1: 예,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데, 이,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딱, 예, 이런 한 가지만 예, 기억하면 됩니다.
2: 네.
1: 우선 먼저는, 예, 이 핸드폰, 스마트폰은, 예, 우리 핸드폰 국가 규정으로 1년이라는 이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1: 예, 제가 이 담보 있습니다.
2: 네네.
1: 그리고 우리 소비자, 들이 예, 산 후에 7일간에 이런 고장이 생길 때는 예, 우리가 말 투후.
2: 네.
1: 예. 그리고 15일간에는 후한 후.
2: 네.
1: 예. 그리고 1년간에 예, 우리 소비자들이 고장이 생겨서 예, 두 번 이상 수리할 적에 고장을 아, 지금까지 이런 해결 못 할 적에는 예, 새 것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2: 네.
1: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2: 네네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 예, 지금 보게 되면 영수증도 제일 좋은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증권의 영수증입니다.
2: 네.
1: 그렇지만 집은,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외신지불 하죠.
2: 네네.
1: 예, 그것도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방송 주제인 이 세탁과 관련된 소비 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옷장에 두었던 가을 옷 그리고 또 더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뭐 겨울 옷을 미리 꺼내서 세탁을 맡기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세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예,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또 세탁업종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예, 세탁 소비 분규를 합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근거해서 길림성 관련 법률 법규와 세탁업종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서 길림성 세탁업종 소비 분규 해결 방법을 내려왔습니다.
2: 네.
1: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0: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해결 방법은 우리 김성이 많은 규정한 것이라고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해결 방법 가운데 세탁물 분실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예. 기름성 세탁업종 소비 분규 해결 방법 제3조에는 경영자는 규모화된 세탁 증비를 사용해야 하고 또 소비자가 가져온 세탁물을 받을 때 열심히 검사하고 상세하게 세탁 증비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행사가 아주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일이 생겼습니다.
1: 네.
0: 방금이다시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면 소비자가 세탁물을 받을 때 경영자들은 열심히 검사하지 않는가.
1: 네.
0: 형사가 말씀다. 알다시피 이런 우리가 하는 많은 가시,
1: 네.
0: 소이시 우리가 하는 세대에게 그러니까 가시 대응 같은 것은 많은 주변에 있는 이런 주민들하고 세탁소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이래서 어떤 이따 일이가 생긴 후에는 많은 소상관의 린지 그러니까 린지라 해서 검사는 안 했다 하지만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알고 되겠습니다.
1: 아, 네.
0: 이건 책임으로 되는 것이고
1: 네네네. 네,
0: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또 추가로 몇 가지 경우를 정했습니다.
1: 네. 네.
0: 첫 번째는 옷에 존재하는 문제 점 혹은 특수 오염, 세탁 방식, 세탁 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줘야 하고
1: 네.
0: 정비 서류에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탁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했습니다.
1: 네.
0: 알다시피 지금 보게 되면 옷을 이런 세탁한 후에
1: 네.
0: 일단 이리가 생기면 고장간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네.
0: 저도 이런 평상시에 이런 신고를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1: 네.
0: 일단 이런 세탁소에 말하는 옷이 가져올지 이미 막히지 이렇게 된 것이
1: 생겼습니다.
0: 네. 소비자는 또 이것을 아예 자기가 가져올지는 이거지. 파손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1: 네.
0: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방금 여기서 규정한 것처럼 우리 소비자가 이런 옷을 맡길 때는 세탁소에서는 자세히 검사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리고 검사한 후에 이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해 줍니다.
1: 네.
0: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옷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가져올 때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시선 후에는 파손된 행사에 맞습니다.
1: 아, 네.
0: 이런 걸 상시하게 소비자에게 해석해야 되지만 지금 많은 이런 세탁소에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1: 네네.
0: 이후로는 그러니까 인주라
1: 네.
0: 잘 아는 사이다.
1: 그렇죠. 네.
0: 그렇지만 일단 책임을 질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 지금 많이 쓰고
1: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옷에 오염이 되어서 뭐 착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탁소에 보냈는데 세탁소에서 이 착색된 부분을 뭐 세탁을 못한 경우, 세탁에 실패를 한 경우, 이런 경우 뭐 소비자도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0: 예, 지금 이런 현상도 많이 생겼는데,
1: 네,
0: 이럴 때는 세탁소에서는 우선 소비자 합의를 봐야 됩니다.
1: 네,
0: 그 방금이다시피 이런 오염이 생길 때는 우선 먼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기술, 무슨 약물을 하고
1: 네.
0: 기술을 해서 이거 씻는데 가능하게 옷의 영향이 파손이 있었겠다.
1: 네, 네.
0: 방금이다시피 띄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옷이 조금씩 무슨 여버진다든가
1: 네.
0: 이래서 소비자가 접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단 소비자가 접수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오염방지가 그러니까 모두 깨끗이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씻을 수 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완전히 깨끗이 씻을 수 없다. 이래서 소비자가 동의를 할 때는 이것은 소비자를 후의 결과가 확실히 이 경영자가 말한 것처럼 이러면 우리 소비자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1: 아, 사전에 네. 말을 한 경우.
0: 합의를,
1: 네, 네.
0: 합의를 봐야 되죠.
1: 네네네. 네.
0: 그렇지만 네. 상관

0: 가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려드리지 않을지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세탁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응당에 파손된 이런 손실 이런 상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네. 아 방금 말씀해주신 이 첫 번째 규정이 이런 경우겠군요. 네. 먼저 물건을 받을 때 상가에서 이렇게 받을 때 먼저 이야기를 해준 경우에는 뭐 연물이 지워지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는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고 만약 상가에서 제때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계속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0: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쉽게 손상되고 포식되는 장식품 혹은 네. 부품을 떼어 놓아야 하고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후과에 대해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소비자가 동의를 거친 후에는 이것은 경영자가 책임을 안 진다.
1: 네.
0: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지시를 해주지 않았거나 쉽게 손상되고 부식되는 장식품 혹은 부품을 빼지 않아 파산될 경우 경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제가 이것을 한번 이 실제로 이 그러니까 리즈를 드겠는데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많은 여성 소비자들은 그렇게 추운 겨울이면 우리가 하면 뼈비 다이지 않습니까?
1: 네, 뭐 비 외투.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뼈비 다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추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 단추는 아주 그러니까 전문적인 단추에서
1: 네. 네.
0: 그러니까 주안용도 단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 옷을 실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은 꼭 단추 떼야 된다. 그렇지
1: 네.
0: 않으면 이걸 포상을 잘해야 된다.
1: 아, 네.
0: 위에서 이랬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말 그러니까 이 뼈비다이, 초비다이는 이것은 그러니까 꺼운 간실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꺼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계에 들어가면 이것을 단치가 이것을 떼지 않거나 보관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잘 하지 못하면 이것은 녹아버립니다.
1: 아, 네.
0: 이래서 이런 현상도 생긴데 한 소비자가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세탁소에 가서 맡겨버렸습니다. 맡긴 후에 세탁소의 원이 포장계획과 이것을 그렇게 보호를 자지 않아서
1: 네. 뭐
0: 우리 말하는 보호라는 것은 단치를 떼지 않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보호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1: 네.
0: 하지 않아서 단치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이 녹아서 이것을 그 당시 경영자는 하기 잘 책임을 했지만 이것을 배상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것은 그러니까 창자 그러니까 원조항 단추를 받았습니다.
1: 네.
0: 원 단추를 창가에서 이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이 경영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1: 네.
0: 그것은 소비자의 얘기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원조항을 요구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것을 공장 측에 와서 연결했는데 그 당시의 단치인 이것은 1,800원이었습니다.
1: 오, 비싸군요. 네. 네.
0: 이래서 제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 네.
0: 일단 이런 행사일지는 우리 소비자는 이런 권리를 이행 그러니까 향수라는 것이죠. 향수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단추를 무슨 포장 잘해라, 단추를 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우리
1: 그렇죠.
0: 소비자는 권리가 있으니까.
1: 네네네.
0: 소비라니까 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책임 이행해야 된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것을 단체를 떼다든가 단체를 보상 잘해서 보관한다든가 이것을 경영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에서 이것을 방미가 집이 경영자가 소비자가 제시를 주지 않았거나
1: 네.
0: 쉽게 손해된 것을 장식품 혹은 부품을 빼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영자가 배상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검사를 빠뜨린 경우
1: 네.
0: 경영자는 옷이 원래 모양 그대로 보류하여 일련의 소비자와 연계를 취해줘야 합니다.
1: 네.
0: 만약 연계가 안 될 경우 소비자가 옷을 가져러 왔을 때 설명해주고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책임을 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이런 현상도 알다시피

0: 방금이다시피 예, 우리 많은 예, 소비자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네. 옷을 맡긴 후에 예, 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 이 말 노구커라든가
1: 네.
0: 또 우리 이웃집이라든가 이래서 예, 호상간이 예, 그러니까 신문한다 해서 맡긴다. 그렇지만 저도 이런 예, 이런 안건들을 많이 접수해봤는데
1: 네.
0: 예,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영자 이야기를 하던 그 당시 옷을 가져올지는 예, 이미 파손됐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추 이야기 예를 들면 단추 있으면 단추 하나가 없었다든가
1: 네,
0: 이런
1: 네, 네.
0: 있었습니다.
1: 오, 네.
0: 예, 그렇지만 예, 그 당시 예, 이 예, 소비자가 구해본 것은 이거 자기가 가져올지는 이미 예, 우리 방금 매개시비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완화돼. 예, 그러니까 이 방금 얘기하시피 경영자는 그 당시 이것을 검사를 잘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검사를 잘하고 아, 지금 이것을 원 모양으로 좋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파이저.
1: 네.
0: 예, 지금 많은 정기적인 이런 간시대에서 이게 파이저를 합니다. 옷을
1: 네.
0: 소비자가 옷을 가져오는 거에는 모두 파이저를 하고 우리가 소비자가 가져온 것을 원 모양을 파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보관해서 일단 일이 생겼지는 소비자가 다시 연기를 합니다. 이런 형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은 옷을 가져올 지는 좋기는 그 당시 그 집적에서
1: 네.
0: 이것을 검사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아,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이 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웃 간의 이 교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원칙에 따라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더욱 두껍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만약 옷의 원가에 따라서 배상할 경우 이 옷을 구매한 영수증이 없으면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0: 예. 길림성은 세탁업종 소비분규 해결방법 제13조에는
1: 네.
0: 경영자가 관리 혹은 조작을 잘못하여서 옷이 손상됐거나 잃어버릴 경우
1: 네.
0: 예,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줘야 제한당하여 규정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손상된 것뿐 아니라 잃어버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 13조에 속한다.
1: 네.
0: 이야기입니다. 예, 첫 번째는 금액을 보증하지 않은 옷이 일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구시킨 후 입을 수 있는 경우 세탁비 10배 이내로 배상하고 입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옷을 구매한 증빙 서류에 표시된 구매 시간 가격에 따라서 감각상각을 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1: 네.
0: 반년 이내 감각상각비는 100분의 10이고 반년 이상은 100분의 20 매년 증가하여 감각 그러니까 삼각률이 최소로 100분의 70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소비자가 옷을 세탁소에 맡긴 후에 옷이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1: 네.
0: 이래서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세탁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기술을 해서 다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수리를 했는데
1: 네.
0: 옷이가 수리한 후에 확실히 우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수후한 후에 옷을 입으면 된다. 그래서 가져간 형상이 많습니다.
1: 네.
0: 경영자들도 이미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면서도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가 다시 이것을 세탁해서 예를 들면 간시해서 원래 그런 모양을 만들어두면 이상
1: 네.
0: 계속된다 하십니다.
1: 네.
0: 그렇지만 우리 경영자는 잘 알지만 우리 소비자 많은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새 옷이가 고장이 나서 확실히 예를 세탁소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우리 소비자들 정상적으로 입지만 그 이 세탁 그러니까 수리하는 과정의 이 배상은 책임져야 된다.
1: 경영자에서. 그렇군요. 네.
0: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1: 네, 사실 뭐 옷을 입을 수 있게 다시
0: 그렇습니다.
1: 수리만 해주면 끝이 나는 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0: 아, 네.
1: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경우는 세탁비 10배 이내를 배상한다.
0: 네. 그래서
1: 지금 보기에는 세탁비는 만 옷에 따라 20원, 30원, 50원, 혹은 심지어는 100원도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손상되지 않을 응당되지 않을 옷을 손상해서 확실히 복구해서 입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손상에 대한 이런 책임은 경장 지어야 된다.
0: 네.
1: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옷을 복구했지만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0: 네.
1: 이럴 때는 배상할 때는 옷을 이런, 그러니까 옷에 대한 우리가 소비자들 보게 되면 역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네, 그렇죠.
1: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싼지가 반에 그렇게 반에 이래 있는
0: 네.
1: 원 옷이 100분의 10을 감각합니다.
0: 그러니까 네.
1: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이 옷을 그러니까 8월 달에 샀다.
0: 네.
1: 전문 달에 샀는데 용 9월 한 달 이상 입은 후에 옷이가 씻은 후에 옷이가 이런 파손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세탁소에서 이것을 복구했지만 옷이가 정리 입을 수 없게 됐습니다.
0: 네.
1: 이러면 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상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원 가격으로 배상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적어주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이것을 반년 안에는 100분의 10이라는 이런 돈을 그러니까 이걸 감각해야 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소비자가 천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반년 안에는 100분의 10은 100원이라는 것을 간과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반년 이상은, 그러니까 반년 이상 1년 안에는 100분의 20입니다.
0: 네.
1: 그 매년 이런 100분의 20을 증가하는데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에 가는 100분의 20이고
0: 네.
1: 2년에 가는 100분의 40, 3년은 100분의 60, 그럼 4년은 100분의 80이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100분의 80이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3년 이상부터는 100분의 70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아, 3년,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물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원이라 할 경우에는 300원 좌우를 배상으로
1: 그러니까,
0: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1: 그러니까, 100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3년 반 입을 찍으면,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100분의 30밖에
0: 네.
1: 이런 배상을 못 받는다.
0: 네.
1: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옷을 구매한 정비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0: 네.
1: 브랜드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감각 상각한 후 배상합니다.
0: 네.
1: 브랜드,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탁 가격이 20배 이내로 배상하고 배상한 후 옷은 경자가 소유합니다.
0: 네.
1: 만약 소비자가 옷을 가질 경우 배상금을 100분의 30으로 감소합니다.
0: 네.
1: 제가 또 이것을 열드겠는데.
0: 네.
1: 지금 우리 연변 보게 되면 많은 옷들은 한국에서.
0: 네, 그렇죠.
1: 한국 옷이 많습니다.
0: 네.
1: 이래서, 어떤 옷들은, 그러니까, 정비 서류를 제공하지도 못할 수도
0: 네.
1: 있고, 또 어떤 옷들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0: 네, 그렇죠.
1: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 시장 가격으로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감각 상률 할 수도 경우도 많습니다. 못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번, 그러니까 세탁비 20배 이내로 배상받을 수 있다.
0: 네.
1: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상 후에 소비자가 이 옷을 가질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받은 배상비 100분의 30도 감소합니다.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옷을 산 후에 정비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시장 가격에 대해서 이 옷이가 우리 외지에 샀지만
0: 네.
1: 혹은 국외에 샀지만 같은 옷이가 연기를 보게 되면 백화점이 있다.
0: 그렇죠.
1: 그것도 참고를 할 수 있다. 그
0: 아, 네.
1: 세 번째로는 가격 보증 정비 세탁을 맡긴 옷은 만약 입을 수 있는 경우 수선을 한 뒤 보증 가격이 100분의 10도 100분 사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 가격에 따라서 배상을 하며 옷은 경영자가 소유합니다.
0: 네.
1: 만약 소비자가 옷을 가질 경우 배상금을 100분의 20대 30으로 계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번시아라는 네. 수트는 원칙상으로 건수를 나누는데 우도수가 바지 비료는 6대 4로 계산합니다.
0: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소비 신고와 관련해 소비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1231호 혹은 12345 이 두 개의 열선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결시 소비 신고 접수 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